연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큰 집에 모이는 명절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단호하며 이상하게 어릴 적 덕진 종합경기장에 가득 들어섰던 난장의 풍경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얀 천막 안에 지글지글 익어가던 음식 냄새, 인형 맞추기와 풍선 터뜨리기, 어른들의 건배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던 각설이 아저씨의 흥겨운 목소리까지로요.

0: 오늘은 전주의 단우기역에서 출발해서 강릉 단우제의 길놀이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도시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봉이, 재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1: 네, 아주 너무 잘 지냈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볼 건데요. 21세기에도 단오제 날 도시 안에 동네 주민들이 직접 흥겹게 퍼레이드를 한다면 그런 건 그 도시의 정체성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첫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입니다.

내렸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렸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위에 머리

0: 줄이고 가만히 엎젖었다.
1: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진생이 내려온다. 우리 어디를

0: 네, 이날치의 봄 내려온다 듣고 왔는데요. 역시 그 단우에 딱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사람들이 흥겹게 거리로 쏟아져 나온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제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두분 소개할 시간도 못
1: 패스해도 돼요.
0: 드리고 갔는데, 그첫 번째 질문 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개하시면서 단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봉희쌤에게
1: 네.
0: 전주에서 단우나 동네 축제에 관련해서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1: 저는 덕진에 살았거든요. 덕진에 살아서 그 앞에 그 난자 그리고 서커스. 단호 하면 서커스는 기억 못 하시죠?
0: 동춘 서커스 이름은 들어봤죠.
1: 저는 동춘 서커스 봤어요.
2: 아, 정말요?
1: 네, 난자 하면 서커스 막 파란 막그 음악 끙짝끙짝하고 그리고 막그 화려한 피에로 의상 입은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막 그런 거를 봤어요. 전그 세대예요.
0: 아.
1: 굉장히 놀란 것처럼 에이 왜 그래?
0: 저 재하쌤도 그 단우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
2: 저는 그렇게 기억에 나는 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군산하고 이렇게 전주하고 살았는데 단호에 어떤 행사를 했었지 생각하니까 기억나는 건 많지 않은데 그 봉희쌤이 말씀하시니까 아, 그때 공설운동장 갔던 게 그거였나 싶은 기억은 있습니다.
1: 아마 그랬을 것
2: 네,
1: 같아요.
2: 그랬을 수도 있죠. 어릴 적이라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습니다.
0: 혹시 그 제아쌤은 할로윈 세대는 아니시죠?
2: 아,
1: 할로윈 세대는 뭐예요?
0: 아, 요즘 친구들은 대보름보다는 할로윈을 더
1: 10월
0: 인상.
1: 31일?
0: 네.
1: 그래갖고 호박 이렇게 해서 사탕 받으러 다니는?
0: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대보름이 더큰 그거여가지고 어렸을 때막 쥐불놀이하고 잘집 태우는 거 보고 막 이런 게더 재밌고 막 인상이 깊은 거였는데, 요즘 친구들, 요즘 아이들 물어보면 대보름은 그냥 쥐불놀이 하는 날이라고만 알고 있지, 그 해봤다기보다는 오히려 할로윈을 더 챙기고 막더 즐거워하고 막뭐 사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세대가 달라졌구나,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1: 애들이 그 학기 중에 할로윈이
2: 있죠.
1: 있잖아요.
2: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단오는 어른들이 즐기는 그 밤문화? 야행? 요런 거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또 접근이 또 틀리고, 우리 책에서, 교과서에서 봤던 단어는 창포물에 머리 감고,
0: 그렇죠.
1: 그러면 덕진공원의 창포, 막 그런 거에 연관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좀 나름 아쉽기는 해요. 공설운동장이 지금 무너지고
2: 그죠, 그죠.
1: 있었으니까, 다른 새로운 것이 들어가면 거기에 또 단어 축제가 있으려나요? 그러면 좋겠다.
0: 네, 저 같은 경우는 단우가 참 신기하게 딱한 번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단우 난장이. 그러니까 분명히 어렸을 때는 매 단우 때마다 종합 경기장에서 계속 단우 난장이 열렸을 건데, 이상하게 저한테 딱한 번의 기억으로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앞서 오프닝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진짜로 우선 하얀색으로 기억이 나요. 종합경기장 주변에 그 주차장이나 공터에 천막들이 계속해서 하얀 천막밖에 없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하얀색 배경이 생각이 나고, 거기에서 진짜 뭐 음식 굽는다거나 뭐 전한다거나, 요즘
1: 맞아요.
0: 그 천막에서 하는 그 난장에서 하는 이제 그런 것들,

0: 딱 거기서 처음 딱 인식했던 것 같고, 막 풍선 터뜨리기랄지, 인형
1: 맞아요.
0: 터뜨리기랄지, 그다음 뭐 퉁대지 돌리고 하는 거, 하여튼 우리가 축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의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첫, 그 축제가, 이게 축제구나라는 인상이 그 단호였던 것 같아요. 단호난장.
2: 그 기억이 그러면 몇살때 기억이에요? 아,
0: 그
2: 궁금해서.
0: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거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2: 80년대.
0: 네, 80년대. 제가 초등학교 87년도에 1학년이었으니까, 80, 한 5년, 6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1: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활발했었고. 근데 어쨌든 이 지금 방금 말해 주신 것처럼 단호하면 정말 그 축제, 그 저도 저녁마다 이런 엄마 아빠 손 잡고 이렇게 움직였던 그 기억이 나긴 하는데, 다트 이렇게 풍선
2: 그죠,
1: 터뜨리는 거,
2: 그죠.
1: 그다음에 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막 던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그런 추억이 아직도 남아 있기는 해요. 아쉽기는 하지만.
0: 그래서 난장이란
1: 난장.
0: 말도, 네, 딱 단호, 그 난장. 그 단호는 난장이다, 이렇게 됐었던 것
1: 맞아요,
0: 같고요.
1: 맞아요. 난장, 이번 올해는 난장 어디에서 하나? 이런
0: 그쵸, 예,
1: 식으로
0: 맞아요. 단호는
1: 어른들이
0: 난장.
1: 아마 단호 행사보다 난장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 세대는 기억을 할것 같아요. 난장, 전주 난장 어디에서 하지? 요렇게 난장이라는 표현이 더 맞았던 것 같아요.
0: 지금 저랑 그 봉이 쌤이 하신 얘기를 재하 쌤께서는 마치
1: 마치
0: 그 약간
1: 그렇지
0: 그
1: 그렇지
0: 불구경
1: 그렇지
0: 하듯이 지금 보고 듣고 하시는데 우리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지금 어떤 느낌이신지.
2: 아니, 제가 두 분의 중간 정도의 지금 나이인 것 같은데, 왜 나에겐 기억이 없지? 했더니, 그것도 부모님들께서 그런 난장을 많이 다니시고, 즐기시고, 이래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막 이렇게, 그런 데를 많이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 많은
0: 그쵸,
2: 곳보다는,
0: 그것도.
2: 이렇게,
1: 책 읽으시는 선비.
2: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렇게 뭐 공원 같은데, 낮에, 그러니까 밤에 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지는 않아서 기억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예.
1: 그럴 수 있죠.
2: 그렇습니다. 예.
0: 네.
1: 아무튼, 근데, 우리 기억에는 난장이 그 즐거웠던 기억이었지.
2: 그죠,
1: 근데
2: 그죠.
1: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 이글거리는 그 전부치는 거? 근데 지금은
2: 맛있겠다.
1: 밖에 이렇게 무슨 행사할 때 전부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닥 많이,
2: 없죠.
1: 우리 전주에서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0: 네, 그렇죠.
1: 그리고 남부시장에 가도 저녁 야시장에 해도 그냥 판매하시는 분들 정도만 볼수 있는 정도지, 사실은 우리가 부쩍부쩍하는 무슨 전주시 행사라던가 큰 도내외 행사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파전 부치고 뭔가의 먹거리를 이렇게 제공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위생 때문에 그러나?
0: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축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축제 음식 이미지 하면 바가지 약간 이런 음식이잖아요.
1: 맞아요. 바가지. 요즘에 그 서천이나 뭐 대천 이런 지명을 말씀드리면 안 되긴 한데, 그 지역별로 큰 행사들, 지역 행사에 바가지 요금 엄청 난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데, 전주는 뭐 딱히 그런 행사가, 뭐 대놀이한 대표적인 행사가 없는 것 같아요. 독서대전이나 평생학습? 근데
0: 근데
1: 거기에서 먹거리는 없는
0: 그렇죠.
1: 거.
0: 있어도 뭐 조그만 푸드트럭이나 이런 게 어울리지.
1: 그렇죠.
0: 이제
1: 푸드트럭은 그냥 돈 주고 사 먹는 정도지.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차, 음료,
2: 네. 그죠.
1: 그런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딱히 없어.
0: 그렇게 우리 지금 이제 단호 난장 이야기로 지금 해봤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난장하면 진짜 큰 축제 느낌이었고 전주 꼭 꼽을 때 전주의 연중 행사 꼽을 때꼭그 1월 1일 날뭐 12월 30일 날 풍남문에서 제 종소리 듣는 것처럼 단호 때는 이제 난장 가고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그 난장이 안 보이길래 없어진 줄 알았는데 덕진공원에서 단호제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2: 아, 그래요.
0: 하고 있고 막 난장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난장 중심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단호하면 떠오르는 뭐 창포물에 머리 감는 날지 뭐 제사를 지낸 날지 뭐 이런 거 체험하고 뭐 수리취 떡 같은 거막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떡 같은 거 살짝 나눠 먹고 하는 이제 그런 풍습으로 바뀐 진짜 약간 좀 전통적인 네. 네, 그런 걸 바뀐 것 같긴 한데 예전에 그 말 들어보면 진짜 전주 난호가 컸었다고 해요. 우리 난장만 생각을 하는데 그 훨씬 더 이전에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 전라선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우리 지금 그 뒤에 있는 역을 바뀌었지만
1: 전주역으로요? 네. 네네.
0: 그 전에 81년도가
1: 예, 옮겼어요.
0: 네. 그 81년도부터 영업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주시 현재 전주시청인 전주역 자리였고 덕진광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네네네. 덕진 그 전북대 근처에 그 군산이나 익산시 아니 시외버스 타는 곳 네. 거기가 옛날 덕진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 아 그래요?
0: 네.
1: 아 몰랐구나.
0: 네.
1: 전주역이고 그다음에 전주 그 전주천 자체가 지금 물길이 바뀌었어요.
2: 아 진짜.
1: 옛날에는 그 예전 KBS 방송국 자리 있죠. 그리고 지금 이지음 아파트 있는데 그리고 금암동 분수대 광장 있는 네. 그쪽이 다 그 팔달로 나오기 네. 전에 전주역이 시청 자리 아. 지금 현재 시청 자리에 그래서 거기에 그 간판이 있어요. 미래유산 전주역 그 자리 에터라고 이렇게 간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하기 전에 아까 문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전주역 자리는 1980년대에 옮겨진 자리인 거고 그 이전하기 전에 역 광장 덕진 광장부터 시작을 해서 금암동 분수대 있는데 그 다음에 시청까지 그 길이 전부 다 그 역 선로가 다니는 광 길이었던 거죠.
0: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완인열차 같은 거 다녔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0: 그 단호제 하면은 덕진공원에서 했었었고 덕진공원 그 물 맞아야 된다는 게 전북 넘어서 전남, 충남까지 소문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단호제 하면은 그 새벽에 그 아침 그 완인열차 타고 전북 일대뿐만 아니라 옛날 군산선 열차 군산에서 전주까지도 가고 익산에서도 오고 그다음 남원에서도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 논산이랄지 막 전남 뭐 구례곡성 순천에서도 그 물 맞으러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덕진 그 광장이나 덕진역에서 내려가지고 덕진공원까지 막 걸어가가지고 다른 날 막 어르신들 진짜 그 연못 들어가가지고 물 맞고 그게 꽤 큰 행사였었다고 하더라고요.
1: 덕진공원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기억에.
2: 맞아요. 저도 덕진공원은 컸던 그걸로.
1: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가면 그렇게 크다는
2: 우리가 커져서?
1: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연꽃이랑 이런 것들이 네. 어마무시하게 예뻤던 기억. 그다음에 저는 이제 덕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검문소 자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덕진공원 사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2: 아,
1: 어렸을 때 덕진공원 사진이. 그래서 보면 너무 이제 그 전경이 흑백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게 있는.
0: 저희가 지금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전주의 축제에 대해서 이제 옛날 네. 그 단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같이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기억하는 전주의 가장 크고 흥겨웠던 축제 풍경 무엇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문자와 댓글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 공원과 축제 기억을 이어가면서 두 번째 노래 페퍼스톤스의 공원 여행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듣고 왔습니다. 덕진공원, 그다음에 단오 난장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축제의 기억을 꺼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요. 축제는 그럼 과연 이제 누가 만드는 걸까? 행정에서 이제 예산을 세우고 기획해서 행정이 중심이 돼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제 자기 동네 이야기를 가지고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완성이 되는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고민이랄지 궁금증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몇년 전에 남원 그 궁금증을 안고 남원 춘향제 일이 있어 갔다가 그 읍면동 이제 여러 단체들이 각각 자기네들이 나와서 길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보면서 와, 지금 21세기도 벌써 2000년,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동에서, 면에서, 읍에서, 무슨 뭐, 새마을회 이런 단체에서 작가 부다 와가지고 행진하려고 막 연습하고 막 꾸미고 하는 게 가능하구나, 이거 보고 진짜 놀랐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야, 만약 이런 축제가 계속 된다고 하면, 아, 아직 지역은 죽지 않았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마을 축제면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기대하시는 게 초대 가서 누구 오냐고.
1: 맞아요.
2: 그게 포인트야.
1: 그럼요. 네.
2: 그죠?
0: 근데 초대
1: 맞아요.
0: 가수는 꼭 마을 축제뿐만 아니라 대학 축제도 옛날 대학 대동제 하면
1: 엄청
0: 막
1: 많죠,
0: 우리들끼리
1: 지금.
0: 막각 동호회들끼리 만들고 했었었는데 저도 이제 90년대 말 진짜 마지막 2000년 초반 때 학번이다 보니 그때부터 약간 학교에 대운동장들이 없어지면서 대동제가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총악의 능력이 어떤 가수 끌어오느냐가 이제 총악의 능력으로 바뀌게
1: 그죠, 그죠.
0: 됐어요.
1: 돈만, 예산만 지원되면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제 그거도
3: 순서를 잘 타야죠.
0: 네.
3: 그 일정이 겹칠 수 있죠.
0: 그쵸.
1: 아하.
0: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잘 나가는 가수 아이유가 있는데
1: 아이유 좋아하는데.
0: 이 대학도 있고 저 대학도 있는데 겹쳤다고
3: 그럼요.
0: 했었을 때 어떻게 끌어오냐. 거기에 대해 총악의 힘이 달리는 거죠. 이제 그 되는데. 자, 그럼 봉희 쌤께 여쭤보겠는데 이렇게 축제가 있을 때 대학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이렇게 초대 가수가 온 축제가 좀 괜찮은 것 같은지 아니면은 이제 동네 주민들이 만드는 게 괜찮은 것 같은지
1: 반반
0: 어떻게
1: 섞어야 될
0: 가서
1: 것
0: 그쵸
1: 같아요.
0: 반반
1: 섞게, 뭐, 치킨도 반반이 맛있다고?
3: 그죠.
1: 그죠? 그건 국룰이에요?
3: 그렇죠.
1: 그런데, 지역 사람들만 있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건 우리들만의 축제인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해지려면 뭔가 이제 외부 요인들이 또 들어와 있으면 지속 가능해지지 않을까.
0: 아, 그쵸.
1: 우리들만 계속 연명하듯이, 아, 올해 행사는 이렇게 했어. 다음 행사는 뭐, 모내기처럼 모내기 하듯이,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축제에 갔는데, 막, 너무 괜찮더라. 가수,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3: 그쵸.
1: 홍보하듯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같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뭐, 또 다른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0: 네, 맞습니다. 각각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초대 가수가 오면은 그만큼 유명하신 분이고, 가수가 다 괜히 가수가 아니겠죠. 사람들
1: 그렇죠,
0: 이제
1: 그렇죠.
0: 이끌고, 이제 뭔가 재미랄지 주는 게 분명히 있다 보니,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을 모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실은 이제 어떤 가수 나오냐에 따라서 참여율이 확실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1: 그죠.
0: 부분은 장점일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가수들로만 축제가 채워지면, 뭐 전주에서 하는 축제나 뭐, 우리 장수에서 하는 축제나 결국 똑같아지게 되는
1: 맞아요.
0: 그런 단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이제 퍼레이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만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막 모여가지고 사람 뭐몇명할 거냐, 작년에는 컨셉이 뭐였는데 올해는 뭐할 거냐, 우선 누가 만들 거냐 나와서 시간 내 가지고 쪼개고 하는 것도 다 수고고 노고인데 그건 다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다
1: 네.
0: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하 쌤께서는 만약에 축제가 벌어졌어요.
3: 네.
0: 그, 초대 가수가 오기도 하고, 내지는 우리 동네가 대표로 퍼레이드 참가한다고 했었을 때, 어느 쪽에 더 참가하실 것 같아요? 그니까, 내가 주인공, 아니면 내가 속한 단체나 동네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퍼레이드 퍼포먼스에 참여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초대 가수랄지 이쪽에 참여를 하실 건지.
1: 밸런스 게임이야?
0: 그니까요.
3: 밸런스 게임이면 저는 제가 참여하는 쪽.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보는 게더 좋았다면 이제는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기억에 더 남을 것 같아서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있으면 너무 힘들겠죠.
0: 그쵸, 네, 준비 과정에. 힘들죠. 네.
3: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섞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 참여해 보고 싶다가 예, 요새 저의 생각이에요.
0: 아, 네, 네, 제아쌤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축제 이야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천편일률적인 축제가 돼가고 있다.
1: 맞아요.
0: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축제. 아, 그럴 수밖에 없죠. 한쪽에서 음식 먹거리 코너라고 해가지고 난장같이 있거나 거기에 각설이 아저씨나 아줌마가 있거나 아니면 그 푸드트럭이 있거나 하고 그다음에 그냥 주제는 뭐 그 동네 특산품이거나 하고 요즘은 그나마 많이 없어졌는데 뭐 무슨 아가씨네 막 선발대회 했었는데 요즘 그건 그냥 많이 없어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많이 먹기 대회하고 옆에 그 판매하고 먹는 거 하고 초대가서 오고 딱 이런 건데 그렇게 축제가 점점 되다 보니 아 그럼 진짜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는 결국은 주민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축제고 그렇죠.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축제고 여기에 대한 또 욕구 갈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마침 이제 제아쌤 같은 경우도 나도 이제 그런 축제가 벌어지면은 참여하고 쪽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제가 실은 이번 단오제 때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1: 와. 강릉이요?
0: 네, 강릉 단오제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1: 우리나라에 아. 단오제를 많이 하지 않나요?
0: 옛날에 많이 했었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고 우리 전주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단오 난장까지 중앞경기장에서 네. 했었었는데 지금은 벌써 지금도 해오라고 소리가 나올 정도로 덕진경원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거든요.
1: 아,
0: 근데
1: 네. 아유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0: 아.
1: 왜 그래요?
0: 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 일주일 동안 해요.
3: 아 진짜요?
0: 일주일 동안 하고 그 규모도 전주로 비교를 하자면 한옥마을에서부터 남부시장 지나서 와. 거의 다가동까지 되는 그 공간에서 양옆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1: 근데 우리 예전에도 일주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남아들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강릉 단오제에 대한 이야기는 또 노래 한 곡 듣고 할 건데 강릉하면 또 유명한 게 커피잖아요. 네네. 그래서 준비한 노래는 윤건의 라떼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윤건의 나태처럼 듣고 왔습니다. 강릉 단오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릉에 왔잖아요. 강릉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단오제 갈 때도 제가 거의 반차를 쓰고 오후 2시쯤 출발을 해서 2시? 1시 반인가 출발해가지고 4시간 반 정도 달려서 커피로선 사야겠다. 강릉 커피 유명하잖아요.
1: 운전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0: 네네.
2: 혼자 다녀오신 거예요?
0: 네. 커피를 사고, 근데 커피집이 그 강릉 그 6시인가? 7시에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 일찍 문 닫는다?
0: 네. 그 평일이고 그래가지고. 6시에 문 닫아서 5시 40분에 결국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다. 근데 1시에 출발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커피 포장 사고, 이제 하나 또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마시면서 강릉 바다를 보고 이제 행사장으로 갔거든요. 개인적으로 강원도 도시 중에 좋아하는 도시가 강릉이긴 해요. 특히 강릉 갈 때 이제 어떻게 좋냐면, 가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타고 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호법이나 이천 여주에서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원주까지는 평평하게 가다가 원주에서 횡성 올라갈 때 갑자기 콱 올라가서, 그렇죠. 네. 횡성에서부터는 이제 숲속을 가잖아요. 네. 말이 영동고속도로지. 본장이 숲속으로 가다가 좀 깝깝하고 막, 나무는 좋은데 뭔가 좀 답답하고 깝깝한데, 대관령 정상에 딱 올라오면, 날씨 맑으면, 저 멀리 밑에 아스라이 저 바다와 함께 도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 도시로 간다. 저 바다로 간다.
1: 막 들으면서. 네, 막 내가 돼요. 지금 막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난 갈 때, 차 안에 자동격. 막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또 틀리네.
0: 네, 쫙 내려가면, 네, 이제 딱 그 도시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네. 끝에 이제 바다가 딱 밀려오는데, 근데 동해바다가 서해바다랑 다른 게. 그죠. 솔직히 무서워요.
2: 진하죠.
0: 진한 것.
1: 파란색 달라?
0: 진한 것도 있고, 우선은 서해는.
2: 깊잖아.
0: 예, 맞아. 깊은 건데, 서해는 이게 잔만히 내려가니까, 뻘은 있지만, 제가 막, 나 갑자기 삼킬 것 같다, 이건 좀 그죠. 없잖아요. 근데, 동해안 쪽 해수욕장이 가파르게 확 떨어져요. 거기에 그 짙푸른 바다가 그냥 세게 팍 들어오니까, 진짜 나 한두 발 잘못 들어갔다가 저 파도가 날 삼킬 수도 있겠다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진짜 답답하면 그것 때문에 확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감정이 있고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백그라운드로 강릉이라는 데가 전통이라 할지 이런 게 받쳐주다 보니까 좋아하는 도시이긴 한데 그럼 여기서 각자 강릉에 대한 추억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씩 얘기해 보시죠. 이번에는 지하선부터.
2: 저는 이제 그 신혼여행을 그쪽 강원도 쪽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 먼저 경험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때 해외로 갔다 오고 나중에도 갈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갔었고 그때 그 설악산 쪽이랑 이렇게 해서 다 한 바퀴 돌았었거든요. 강릉은 그때는 그냥 이렇게 스치고 가고 근데 여기에서 가려면 전주에서부터 가려면 4시간 넘게 그쵸, 걸리잖아요.
0: 네.
2: 강릉 속초 이쪽에 갈 때는 저는 터널밖에 기억이 안 나요. 무슨 터널이 지나도 터널이고 또 지나도 터널이고 그래서 되게 운전이 힘들다. 그리고 몇 번을 쉬어서 가야 될까? 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서 갔는데 이제 저희가 애가 셋인데 애들을 데리고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셋을 데리고 갔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우리 신랑이 운전을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한 번도 안 쉬더라고. 쉬면 이제 운전자를 바꾸려고 했는데 안 쉬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강릉이나 그쪽 동해 바다를 볼 때 그 시원함이 있어요. 정말. 서해 바다하고 다른 그렇게 뻥 뚫린 그 풍경과 그런 것들이 너무 시원해서 답답함을 느낄 때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이 훨씬 가깝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겠다. 그리고 그 커피 맛집들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그러기도 하고 정원을 되게 잘 꾸며놓은 커피집들이 되게 많아요. 바다하고 연결돼가지고.
1: 거기도?
2: 네네네. 그리고 맛있는 빵들도 같이 많이 팔고 그래서 저는 지역을 가면 좀 먹거리 위주로 애들도 있고 남편이 먹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는데 참 맛집들을 많이 찾아서 다녔던 것 같아요. 좋은 기억이 많아요. 네.
0: 봉희쌤은 뭐 강릉에 대해서 추억이랄지 뭐 그런 거 있으신지?
1: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그런 다니진 않았는데 근데 또 속초하고 태백하고 뭐 삼척하고 이 라인이 다 좀 다르다고
0: 하더라고요.
1: 그죠? 나는 근데 윗지방은 다 윗지방으로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속초 속초만 갔다 왔거든요. 아. 속초만 갔다 와서 아바이 순대?
0: 아, 아바이 마을. 네.
1: 맞죠, 맞죠, 맞죠. 어, 그거 먹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TV에서 그 아바이 순대 오징어 이렇게 홍보 나오면, 어, 속초 다시 가고 싶은데. 딱 그 정도.
2: 나는 속초는 옹심이었던 것 같은데.
0: 아, 그죠. 강자 옹심이도 유명하죠.
1: 아, 네. 그래요?
2: 옹심이요.
0: 그리고 속초 진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냉면입니다. 함흥냉면.
1: 아, 그래요?
0: 네.
1: 냉면?
0: 함경도 냉면. 쪽 사람들이 이제 피난 오면서 속초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또 강원도랑 함경도랑 감자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속초가 또 냉면 유명하고 거기서 이제
1: 또 감자하고 명... 또 냉면하고
0: 네, 또 또 뭐냐
1: 메모하고 있어요 지금 제아씨.
0: 그 다음에 또 명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리
1: 명태
0: 비빔냉면 할 때 이제 회냉면 하는데 거기는 명태가 올라가죠. 아. 명태 부친 걸로 해가지고.
1: 어, 먹고 싶다. 네. 이제 냉면 한참 먹을 때잖아요.
0: 우리 다음엔 냉면 이야기 할까요, 그럼?
1: 오, 네. 좋아요. 네. 와. 네. 우리 그럼 냉면 이야기 하는 거야?
0: 아, 다음에는, 네. 아,
1: 알겠어요. 네. 냉면 그러면 한 그릇씩 먹고 와야 되겠네요. 좋아요, 좋아요. 네.
0: 그, 또 강릉하면 경포대 유명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경포대 하면 해수욕장을 생각하는데. 네. 근데 진짜 경포대는 경포대 해수욕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경포대 정자를 그럼, 얘기합니다. 맞아. 그 경포대 정자는 이제 관동 팔경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왜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 사람들 중에 이렇게 묘사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포대인가 올라가면 그 달이 하나가 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늘 위에 달이 떠 있고 경포 호수에도 달이 떠 있고 그 내 술잔에도 달이 떠 있고 상대방 님의 술잔에도 달이 떠 있고 님의 눈동자에도 달이 떠 있다고.
1: 달이 다섯 개야?
0: 떠 있다고. 이야. 그런 경포대 이제
1: 이거 메모해야겠는데.
2: 뭐라고?
1: 다시
2: 뭐라고요? 어, 어디 어디?
1: 정자 위에 어 정자 위에 떠 있고 달이 하늘에 떠 있고
0: 하늘에 떠 있고 그다음에 경포 호수 위에 떠 있고
1: 호수에 떠 있고
0: 그다음에 그 내 술잔에 떠 있고
1: 상대방 그 님의 떠 있고
0: 그 님의 술잔에 떠 있고 눈동자에 떠 있고
1: 와
2: 마지막이
1: 아, 네. 정말 달달하죠.
0: 네. 네. 그 강릉 경포대 호숫가에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차갑게 이제 그 호수 속 이제 안개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멋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달의 얼음 연못 듣고 오겠습니다.
1: 아, 네.

0: 네, 한겨울 경포대에서 물안개 올라가는 것 같은 두 번째 달의 얼음 연못 듣고 왔습니다. 이번 단오제 제가 갔다 왔으니까 단오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강릉 단오제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축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해 초에 신목을 정합니다. 대관령에 있는 신목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제사에 지나는 술을 담가야 되잖아요. 술 담그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사가 기본이 됩니다. 굿이 기본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굿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 단오제 기간에는 단오를 중심으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주일이 이제 그 하이라이트고, 그 전에 이제 연초부터 신목정하고,
1: 신목이 뭐예요?
0: 그말 그대로 신이 내려올 나무.
1: 아,
0: 네, 신이 내려올 나무.
1: 신이 내려오는 제단 있는 것처럼
0: 네,
1: 이렇게.
0: 제사가 중심이 되다 보니 신이 내려올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거 정하고, 좀 있다가 봄에 이제 술 담그는 거, 이런 것들이 다
1: 그런
0: 있어요.
1: 절차들이 전부 다 유네스코에
0: 네,
1: 이제
0: 맞습니다.
1: 등록이
0: 네.
1: 되는,
0: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리고,
1: 그러니까 그 보존할 수밖에 없네요.
0: 네. 그리고 이제 제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부터, 퍼레이드도 수요일 날 지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까지 하지만, 이제 수요일 날 제사도 시작이 되고, 퍼레이드도 그때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크고요. 저는 이제 거기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퍼레이드를 갔다 왔습니다. 길놀이 퍼레이드를 갔다 왔는데,
1: 참여를 했어요?
0: 참여는 아니고 구경했죠.
1: 구경?
0: 그 참여는 말 그대로
1: 네.
0: 그 동네 읍면동 주민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강릉하면 또 두부 유명하잖아요. 그 초당동.
1: 초당두부.
0: 초당두부 있는 곳이 초당동인데, 초당동이 작년에 우승을 한것 같더라고요.
1: 아, 그 퍼레이드 하는 것도 무슨 장기자랑 대회
0: 그거
1: 하듯이
0: 비슷한,
1: 하는
0: 예,
1: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래서
1: 오.
0: 초당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진짜 막 트럭의 맷돌 모양 막 돌고 있고,
1: 아,
0: 한복 입은,
1: 퍼포먼스에 대한 그 우승
0: 그런 것도
1: 하는
0: 있나 봐요.
1: 거구나.
0: 네.
1: 오.
0: 그래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막그 두부도 던져주고 있고, 막 그리고 따라오고 있고,
1: 멋있다.
0: 그 다음에 또 경포대에 있는 것도 경포동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해변이잖아요. 진짜 꽃난방 있고, 그 상어, 그 튜브 같은 거막 입고 와가지고, 뭐 아기 상어 이야기 노래하기도 하고, 막 바다 노래, 해변으로 가요. 막그 노래 막 틀어서 막 춤추기도 하고, 율동하기도
1: 아니,
0: 하고,
1: 막, 지금, 막, 그,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표정이.
0: 그래서 진짜 그 동네 강릉에는 수십 개 읍면동이 다 그렇게 막 다닌다고 생각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좀 약식으로 넘어갔는데, 작년에 제가 갔었을 때에는 주문진 읍 같은 경우에는 옛날 오징어 유명했잖아요. 조그마한
1: 와.
0: 배를 끌고 가면서 배에서 이제 마른 오징어 막 던져주고 막
1: 좋다. 와. 다른 거안 땡겨. 오징어에 땡겨.
0: 그리고 이제 퍼레이드를 한번 이제 돈 다음에 와가지고 메인 무대가 있어요. 메인 무대에서 공연 비슷하게 동네마다 풀고 헤어지는, 네,
1: 와.
0: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볼 때마다, 와, 그래, 강릉이 작은 도시가 아닌데, 21세기에도 전통적인 제사, 굿이 중심이 되는 제사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각 동네마다 마을 주민들이 한두 명 나오는 것도 아니세요. 거의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100명 이상 나오시거든요. 그분들이 하루 이틀 연습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보면.
1: 그냥 내려오는 것 같아.
0: 네.
1: 그냥 내려오는
0: 몇
1: 거.
0: 달 동안 연습했었을 것 같아요. 매주에 한 번씩 막 어디 주민자치단체 뭐 3층 강당 같은 데 모여가지고 막 아니면 뭐그 동네 막 운동장 모여가지고, 이게 진행이 된다는 게, 강릉이 그래도 한 20만 가까운 도시인데, 가까이 된 도시인데, 그리고 그 단오제 초대 가수가 없어요.
2: 아,
1: 오.
2: 진짜요?
0: 네. 그런데도
1: 그냥
0: 사람들이,
1: 마을 축제인
0: 네,
1: 거구나.
0: 물 맞으러 가야 된다고, 막 단오 맞으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진행이
2: 아,
0: 되고
2: 그렇게
0: 있죠.
2: 표현을 해요?
0: 단오
2: 단오
0: 맞으러,
2: 맞이러 가야
0: 네. 거기 그
2: 된다고?
0: 얘기하신다고
1: 나
0: 하더라고요.
1: 그말 듣는데 소름 돋는다.
2: 진짜.
1: 그러니까 초대 가수가 없는 축제.
2: 그러니까.
0: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그 전체 그냥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각 동네 참여 안 하는 주민들도 옆에 있어가지고, 야, 우리 동 어디? 교 1동 지나갔어? 막,
1: 아, 그렇게.
0: 그 다음에 교 2동 지나갔어? 막 이런 식으로, 왕산면 지나갔어? 막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같이 이제 전주에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 부산에서도 막 보러 오고 서울에서도 보러 오고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이제 보러 온다는 거죠.
2: 그 외국에 그 어디야 유럽이야 어디야 거기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축제들 맞아요. 지역 축제들
0: 또
2: 중에
0: 일본 마쓰리가 유명하죠. 일본의 마쓰리들 내가 일본 각 지역마다 그런 축제들 유명하잖아요.
3: 유럽에도 그 공동체 축제라고 해서 그 탑 쌓는 거 인간 탑 쌓는 거 그거 한 번씩 보는데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마을 막 그 어린 꼬마가 10살짜리가 막 그 어른들 등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이 인간탑 쌓아가지고
0: 그 스페인인가 올라오고. 그랬던 거
3: 맞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을 축제 뭐 몇백 년 올라오는 그다음에 지역 축제 안에서도 지금 인자금방 얘기했던 그 강릉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 유럽에 있는 각 지역마다에 내려오는 그죠. 축제들 있잖아요. 뭐 오늘 하루는 뭐 돼지몰이 뭐 하루는 또 뭐 다른 놀이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뭔 생각했냐면 이건 막연한데 우리도 지금 마을 공동체잖아요.
2: 그러죠. 그러죠.
3: 이 미디어 라디오 공동체에서 각 제작하시는 분들이 막 그 퍼레이드 하듯이 방송국 대회 방송 라디오 대회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0: 보니쌤께서는 그렇게 지금 라디오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라디오 프로그램마다 퍼레이드 하듯이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사람 이제 현실을 살고 있는 전주로 와서 그럼 이제 라디오상에선 그런 식으로 퍼레이드 진행한다 치고 그럼 제아쌤께서는 만약에 전주에서 네네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강릉처럼?
2: 강릉처럼.
0: 만약에 가능할까? 아니면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을까? 생각 네. 좀 혹시
2: 공동체가 의지를 가진다면 마을 공동체에 진짜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같이 협의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거는 시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구성 자체를 어디서부터 어디 거리까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근데 강릉 가서 선진지 견학을
0: 네 한번
2: 해봐야
0: 좋아.
2: 되겠다.
0: 네, 합니다, 오, 좋아 진짜. 좋아.
2: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보고 왜 그곳으로 오게끔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성주 쌤, 문 쌤 얘기 듣고 나서 아 강릉 진짜 가보고 싶다. 그때. 그 시점에 단오제 시점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전주도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3: 죄송해요. 네. 방송 사고 났어요. 네.
0: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그 방송 사고 난 게 마무리 지으란 얘기겠죠. 네. 사인을 참 적극적으로 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딱 이번에 단오제 갔다 와서 느낀 게 뭐냐면 21세기가 지났는데도 21세기도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단오제 날 이렇게 주민들이 흥겹게 퍼레이드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 도시의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강릉 가가지고 커피 향기도 느끼셨을 것 같고요. 동해 바다의 바다 내음도 맡으셨을 것 같고 그다음 뭐 강릉하면 또 맞다 살짝 얘기 안 했는데 소나무도 유명합니다. 솔향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향기를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부족하셨다면은 강릉에서부터 이런 동해바다 내음이랄지 커피 향기랄지 소량이랄지 이런 게 아마 바람을 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거라 믿으면서요. 마지막 노래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월 6일 월요일 오늘은 놀자입니다. 장맛비가 무섭게 좀 내리네요. 비 조심하시고요. 아, 좀 왔다가 갑자기 그치기도 하는데 항상 건강 그리고 안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마음만은 오늘은 놀자.

김성철 대담수 K로 오늘은 문을 열었습니다. 밤사이 비가 좀 쏟아지는 소리가 엄청났었죠? 언제 또 비가 왔는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보면 하수구라든지 배수구죠, 배수구라든지 거기에 이제 낙엽이나 이물질이 쌓여서 물이 넘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거 좀 많이 주의하시고, 저희들이 옹벽을 두지 마라 뭐 이런 건좀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가벼운 것부터 준비를 해서 비를 그냥 즐길 수 있는, 장맛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밍 어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커밍 어먼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남녀가 듀엣으로 부르니까 커밍 어먼 스테레오가 듀엣인 줄 아는데 온맷 밴드죠? 온맷 남자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볼은 잘 가게 됐다. 네, 온맷 밴드이고요. 이런 밴드지만 꽤좀 있죠. 네. 최근에 다시 우리들한테 신곡을 가지고 데뷔해서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요. 신곡보다 예전에 그 히트했던 노래, 시야, 여인의 향기. 그리고 계속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여성 듀오, 다비치, 타임캐슐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냐 야인의 향기 다비치 타임캡슐 두곡 듣고 왔습니다. 이두 그룹도 대표적으로 미모에 가려서 보컬이 미모에 가려진 분들이 속해 있죠. 대신에 어떤 분들은 노래가 얼굴을 커버심을 저도 후자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타임 캡슐이라는 게 보면은 과거를 한때 뭐 나만의 타임 캡슐을 만들어서 어느 곳에서 저장을 하고 했던 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집을 좀 정리하면서 나도 좀 밀리멀리즘을 한번 꿈꾸자라는 생각으로 집을 정리해서 물건을 좀 버릴 걸딱 봤는데 한 10분 지났나요? 이것도 버려도 되나 하고 쳐다보다가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그걸 밖으로 꺼내놓고 나중에 보니까 물건이 더 많아졌어요. 그냥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10cm 그라데이션 그리고 루시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라이크 나 네이션 10cm. 아니 근데 진짜 루시였습니다. 권혁담님 인사 나눠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실시간 댓글 주셔도 감사하고요. 저희 댓글에 홈페이지에 사연이나 신청곡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방송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피커입니다. 러시안 룰렛.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전에 있었던 방송들도 다시 들으시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션 습관 듣고 왔습니다. 호주에서 청춘의 열정을 태우고 있을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늘 그리워한다고 하면서 임영웅의 그댈 위한 멜로디. 저라는 정체성의 혼돈이 올때이 곡을 들으면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울 것 같은 힘을 주는 곡이라서 자주 듣곤 합니다. 하면서 에어 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그리고 루이스 카팔디의 Something on Your Loved. 그까지 세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곡 연속해서 보내드릴게요. 효자동의 유정목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입니다.

네, 임영웅 그대를 위한 멜로디, 에어서 플라이,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아, 루이스 카팔디의 Something You Loved까지 유정욱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태연입니다. 만찬가.

태연 만찬가였습니다. 모닝커피 슬프고도 아름답던 한라우로 사랑하게 될 거야. 두곡 계속 듣고 오겠습니다.

네, 모닝커피 슬프고도 아름답던 할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된다고. 오늘은 놀자 마치셔야 되는데요. 장마철입니다. 조심, 조심, 조심. 기냥피를 즐기는 그런 장마의 시간이 되기를. 제 오프닝, 아니죠, 중간에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안전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혼자 마지막 곡, IOI, 갑자기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영화를 통해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의 필름을 붙여드려요입니다. 오늘도 영화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모르지만 이번 시간에도 특별한 작품을 만나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진학하며 배우고 있는 대학생 준PD입니다. 이 라디오에서는 여러분과 영화 이야기를 나누며 놀아볼 것인데요. 전문 평론가처럼 어렵고 무게감 있는 영화 이야기가 아닌 그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마치 영화방 불이 켜지고 나서 친구랑 야 아까 그 장면 봤어? 하면서 웃고 떠드는 것처럼 가볍고 익숙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화의 숨은 뒷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한 캐릭터를 마음껏 추앙하기도 하며 가끔은 진지하게 해석도 해볼 테지만 결국은 즐기기 위해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영화를 좋아해서 시작한 이 여정이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고 설렙니다. 어려운 단어보다는 일상의 언어로, 분석보다는 공감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 스크린 뒤, 여러분과 영화 사이에 살짝 기대앉은 준PD입니다.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개해드릴 친구가 있는데요. 무려 초, 중, 고, 대학교까지 같이 오게 된 벌써 저의 15년째 친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준PD 친구 민친구입니다. 저는 추리 오컬트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지만 편식 없이 거의 모든 장르의 영화를 준PD와 함께 즐겨봅니다. 그러던 중 같이 라디오를 해보지 않겠냐는 준PD의 제안에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부끄럽고 나의 해석이 틀리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라디오 출연을 꺼리기도 했었는데요. 준PD가 부담없이 누구든 즐기며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만들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줘서 이렇게 같이 앉아 오늘 녹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은 자주 더듬더라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 모두가 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영화 평론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 그저 영화를 좋아하는 아마추어 대학생들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벼랑 위의 포뇨입니다. 벼랑 위의 포뇨는 일본에서 2008년 7월 19일, 한국에서는 2008년 12월 18일에 개봉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10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안데르슨의 고전 동화 인어 공주를 모티브로 하여 쓰여진 작품이며 일본에서 달러 환산 1억 6,456만 달러의 흥행을 거두었고 한국에서도 152만 1,842명 관객을 모으며 달러로 치면 70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도입했던 전작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전 장면이 손으로 그려진 그림들로만 구성된 포뇨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애니메이터 그리고 영화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가 기획, 각본, 디자인, 연출, 작화를 혼자 다 했다고 합니다. 벼랑 위의 포뇨는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수상하였으며 도쿄 애니메이션 어워드 2009년 애니메이션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국제영화제에서는 큰 상을 받지 않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여러 영화 관련 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벼랑 위의 포뇨에 대해서도 들어봤으니 본격적으로 영화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영화의 처음 장면은 깊은 바닷속 빨간 물고기의 등장으로 시작하는데요. 후지모토와 바다의 여신 그랑맘마레의 첫째 딸인 주인공은 5살의 붉은 인면어로 자신과 생김새가 비슷한 동생 여럿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한 채 바깥 세상이 궁금한 나머지 아버지인 후지모토 몰래 해파리대의 도움을 받아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육지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바다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배가 일으킨 물살에 휩쓸려 도망가다 유리병에 얼굴이 껴버리고 마는데요. 가까스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배 그물에서는 빠져나오게 되지만 유리병에 단단히 껴버린 탓에 헤엄치는 것이 극도로 힘들어지자 어느 얕은 바다까지 떠밀려갑니다. 그때 어린이집에 가기 전 잠시 바닷가에 내려온 소스케가 이를 발견하는데요. 소스케는 유리병에 꽉 낀 물고기를 보고 돌을 사용해 유리병을 깨주는데 이 과정에서 소스케의 손이 베이고 정신을 차린 물고기는 이를 보고 소스케의 피를 핥아줍니다.
1: 이후 소스케는 포뇨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연두색 연동이에 담아 어린이집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가면서 소스케는 아침밥으로 샌드위치를 먹는데요. 포뇨에게 빵을 조금 뜯어 나눠주지만 포뇨는 이를 거절합니다. 소스케는 고민하다 햄을 조금 뜯어주려는데 이때 포뇨가 햄을 가로채 한 장을 모두 먹어버립니다. 이 엄마인 리사는 일하는 요양원 바로 옆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도착하는데 소스케는 고민하다 나뭇잎 사이에 포뇨가 담긴 양동이를 숨긴 채 어린이집에 들어갑니다.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눈치를 보다 다시 어린이집 밖으로 나온 소스케는 포뇨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러는 중 친구 쿠미코에게 들키게 되고 결국 포뇨를 소개시켜주는데요. 포뇨는 쿠미코를 보고 딜트쌤이 발동했는지 눈살을 찌푸리더니 흥!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0: 처음에 놀랐으나 나도 좋아 라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내내 딸을 찾고 있던 후지모토가 이를 보고는 파도를 일으켜 포뇨를 다시 바다로 데려가고 소스케는 눈물을 보이며 포뇨를 찾는데요. 이를 본 엄마가 소스케를 안고 진정시킵니다. 한편 포뇨와 바닷속 집으로 돌아간 후지모토는 포뇨가 인간의 음식을 먹게 된 걸 알게 되어 충격에 빠지는데요. 포뇨는 소스케와 햄을 외치며 힘을 쓰자 임시 팔다리가 생겨나면서 양서류를 닮은 듯한 외모로 변합니다. 몇 시간 전에 핥은 소스케의 피로 인해 인간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이었죠. 포뇨가 인간이 되는 것을 반대한 후지모토는 포뇨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며 진정시키고 동생들이 있는 곳에 넣어줍니다.
1: 이후 포뇨는 아빠가 외출한 틈을 타 소스케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하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동생들과 함께 탈출한다는 포뇨는 물살에 휩쓸려 후지모토가 모아놓은 바다에 전기가 담긴 약 우물이 있는 문을 열게 되고 이를 통해 포뇨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힘으로 사람이 된 포뇨는 소스케를 찾아가기 위해 역시 마법사의 피가 흐르는 동생들의 도움을 받아 육지로 향하는데 문제는 약 우물이 바다에 풀어지면서 바다의 기운이 강해져 여동생들이 집채만한 특이의 물고기 형상을 한 파도로 변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수백 마리쯤 되는 동생들이 일일이 집채만한 파도로 변했기 때문에 육지에는 쓰나미급 폭풍우가 몰아치게 됩니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리사와 소스케는 심상치 않은 날씨에 빠르게 집으로 향하고 그런 소스케를 쫓아 포뇨는 더 속력을 가하며 바짝 쫓아오는데요. 소스케는 폭풍우 속에서 포뇨를 발견합니다. 이전에 물고기 모습으로 만났던 포뇨가 이제 인간 소녀로 나타나자 그는 어리둥절하기만 하는데요. 포뇨는 소스케를 향해 힘껏 뛰어가 안기고 소스케는 그런 포뇨를 안아줍니다. 반가워하는 아이들을 보고 리사는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며 소스케와 포뇨를 번쩍 안아들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0: 소스케와 다시 재회한 포뇨는 집에 들어가 집안을 막 뛰어다니며 신남을 표현하는데요. 폭풍으로 인해 정전도 되고 어두운 분위기의 집이지만 리사가 타준 차를 나눠먹고 발전기로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등 재밌는 시간을 보냅니다. 햄을 좋아하는 포뇨는 저녁으로 햄 토핑이 올라간 라면을 먹는데요. 햄을 본 포뇨는 눈이 초롱초롱해지며 기쁨을 감출 수 없는 표정으로 바뀌더니 뜨거운 햄을 손으로 잽싸게 잡아 입에 넣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라면을 먹다 포뇨는 금세 잠에 들고 마는데요. 리사는 그런 포뇨를 소파에 눕혀줍니다. 리사는 점점 물이 차오르는 밖을 보고는 요양원의 할머니들이 너무 걱정된다며 소스케에게 집과 포뇨를 맡기고 떠나려 합니다. 소스케는 자신과 포뇨도 데려가라며 같이 가자고 말하지만 리사는 언덕 위에 있는 우리 집이 다른 사람들의 등대가 되어줄 것이라며 집을 잘 지켜주라고 말합니다. 소스케는 포뇨 옆에 자리 잡아 잠을 청했고 그 모습을 후지모토가 엿보고 있었는데요. 파도를 타고 높이 올라가 언덕 위 소스케 집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뇨 동생들이 파도를 간지럽히며 방해했고 후지모토는 얼마 못 가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1: 다음 날 아침 포뇨와 소스케는 일어나 보니 마을에 전부 홍수가 났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엄마를 걱정하는 소스케를 보고 포뇨는 마법을 사용해 소스케의 장난감 보트를 크게 만들어 리사를 함께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어제 엄마가 미리 싸둔 샌드위치와 스프를 야무지게 챙기고 배에 촛불을 붙여 마침내 바다로 향합니다. 둘은 바다를 지나며 바닷속 신기한 생물들도 구경하고 마을에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도 만나게 되는데요. 도움을 주려는 어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다시 엄마가 있는 요양원 쪽으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다 아기와 엄마 아빠가 같이 탄 배를 만나게 되는데요. 포뇨는 아기에게 샌드위치와 스프를 모두 선물합니다. 아기 엄마는 아직 아기가 어려 못 먹는다며 자신이 먹고 아기에게 밥을 줘도 되냐고 묻고 포뇨는 수긍합니다.
0: 그렇게 길고 긴 항해 끝에 드디어 숲속에 도착하고 이어 엄마의 차 윗부분을 조금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트의 횃불이 꺼져 보트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소스케는 포뇨한테 마법으로 횃불을 켜보라고 하지만 포뇨는 잠들어 버리는데요. 하는 수 없이 소스,

0: 쿠키가 직접 보트를 밀면서 육지로 향합니다. 그때 마법이 풀리면서 보트는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 하는데 다행히도 소스케가 빠르게 육지로 이동하였고 마침내 리사의 차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차에 가보니 리사는 아무데도 없었고 소스케는 엄마를 계속 부르는데요. 어디에도 엄마가 보이지 않자 결국 오열합니다. 소녀는 소스케를 위로해주면서 엄마를 같이 찾아보자며 함께 걸어가고 터널을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은 무사히 엄마를 찾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벼랑위의 포뇨의 줄거리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우리 민진군은 벼랑위의 포뇨 어떻게 보셨나요?
1: 제가 옛날에 포뇨를 봤을 때의 기억이 좀 많이 왜곡됐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아니죠. 오늘 다시 한번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나 싶었는데 볼수록 약간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 옛날에는 아 소스케 뭐 포뇨 소스케 좋아 이런 거만 기억이 났는데 점점 아 포뇨가 진짜 금쪽이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봤는데 아 그 감성 지브리 감성이라고 하죠.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또 배경이 너무 예쁘고 사람들이 왜 지브리 영화를 좋아하는지 느껴지는 그런 감성적인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저도 포뇨를 거의 유치원 때 보고 지금 다시 보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아니면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잊혀져 버렸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그림체나 색감 같은 게 좀 더 지금 자란 성인으로서 보니까 좀 더 잘 보였고 그리고 스토리도 어렸을 때는 조금 기괴한 동물, 그 바닷속 생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그냥 아름다운 영화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봤을 때랑 되게 다른 점들이 많이 보이게 돼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봐도 되게 재밌는 영화였다. 무엇보다 눈이 너무 즐거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노래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벼랑위의 포뇨 주제곡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으로 컷 다시 찍겠습니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컷 다시 찍겠습니다는 영화의 줄거리를 넘어 비하인드 스토리, 숨은 의도 등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먼저 포뇨의 포스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한국판 포스터의 폰트는 미야자키 감독이 한국인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한글 제목의 메모를 받아서 직접 하나하나 보며 정성으로 쓴 폰트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해준 적이 없는 오직 한국 한정 필체인 것입니다. 또한 포뇨를 아까 되게 오랜만에 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포뇨의 영상의 그림체가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채색을 건물이나 지풀 이런 것들은 색연필로 칠한 듯이 선을 따지 않은 채 채색하였고 차량이나 인물 등은 깔끔하게 선을 따서 색칠을 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채색 방법으로 그려진 걸 보니까 매우 신기했습니다. 민증군 어땠나요?
1: 저도 애니메이션, 사람들은 다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무슨 사람이랑 자동차 이런 것들은. 근데 배경은 또 손으로 그린 듯한 그런 수채화 색연필 같은 느낌이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의 채가 다른데
0: 그걸 한 영화에 넣었다는 게 되게 독특한 기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서 막 캄브리아기, 데본기와 같은 고생들 이야기가 막 나와요. 주인공 소스케와 포뇨는 고작 5살짜리의 어린이로 나오는데 캄브리아기 대본기 같은 얘기를 해서 꽤나 놀랐거든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 그걸 배웠기 때문에 유치원생인 애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신기하고 또 내가 아는 거 나오네 하는 그런 반가움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해일 일고 나서 바닷물이 가득 찬 뒤에 바닷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막 고등어, 날치 이런 생선들이 아니라 무슨 되게 좀 옛날에 고생대, 중생대 시대에 나올 법한 그런 엄청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애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번뜩 생각나면서 아 그러면은 캄브리아기 대본기 얘기를 한 게 그 고생대 생물들을 그때 그려 넣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포뇨랑 소스케가 막 지나가면서 쟤는 보를리올레피스야 막 진노링쿠스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생물들이거든요. 전 고생대 때 아는 생물이라고는 삼엽충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무슨 막 보를리올레피스? 진노링쿠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민 친구?
1: 들어본 적 없긴 하죠. 그런 오래된 고생대 생물을 제가 찾아보지 않으니까.
0: 아니, 그 약간 어린애들이 한때 막 공룡 이름이나 뭐 자동차 이름을 웬만한 어른들보다 더 잘 외울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공룡박사 시기.
0: 공룡박사 시기를 소스케는 약간 고생대 박사 시기가 온 게 아닐까.
1: 포뇨 아빠가 캄브리아기 대본기의 바다로 만들겠다. 바다의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인간을 싫어하고 인간이 뭔가 환경을 망치고 이러니까 뭔가 인간을 없애야겠다. 막 이런 느낌으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뇨가 그런 걸 들으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스케는
0: 소스케는 그냥 찐 덕후, 광기. 광기 덕후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봤을 때 조금 그 후지모토가 좀 무섭게 느껴졌던 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환경을 파괴하고 바다를 더럽히고 이래서 인간을 싫어하게 되었는데 그런 인간이 되고 싶다고 포뇨가 얘기를 하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내 딸이 그렇게 막 세상을 더럽히고 병들게 만드는 인간이 되게 놔둘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뭐 집에 다시 데려오고 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사실 영화를 보면은 어린이의 입장에서 후지모토가 막 선하게 이쁘게 생긴 아빠는 아니에요. 되게 조금 마법사 같고 조금 피폐하고 좀 그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좀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보니까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이 진짜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그 후지모토는 인간이길 포기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약간 인간 혐오를 느끼고 근데 포뇨가 자기는 인간이 되겠다고 하니까 억장 와르르
0: 와르르 멘션 된 거죠. 그리고 특히나 포뇨가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한 이유가
1: 남자 때문에.
0: 그냥 자기가 처음 본 5살 남자애가 마음에 들어서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이제 현실로 빠방 돌아와서 본다면 5살짜리 애가 어린이집 가더니 나 친구 누구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 아빠 억장을 흐르지.
1: 너 지금 결혼할 거야가 아니라 동거할 거야. 같이 살 거야. 이랬는데 아니 포뇨는 이제 뭐 소스케가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0: 맞아요. 이게 포뇨의 원래 본명이 그 브릴휠트예요.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브릴휠트가 사실 실제 북유럽 신화 속에 존재하는 인물인데 신화 속의 브릴휠트 또한 포뇨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오딘과 마찰이 있는 인물로 나와요. 오딘은 딸에게 벌로 잠에 들게 하고 그녀를 깨운 남자와 결혼하도록 그런 마법을 걸어놓는데 이를 봤을 때 포뇨와 약간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포뇨가 사랑에 빠지고 인간이 되려면 포뇨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는 인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포뇨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포뇨가 인간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절당하게 되면 포뇨는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포뇨가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뇨를 지키려고 왜냐면 너무 급진적인 관계잖아요. 포뇨와 소스케의 관계가 너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빠가 좀 더 조심스럽게 소스케를 막 관찰하고 계속 지켜보고 엿보고 포뇨를 다시 막 뺏어가려고 하고 그랬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럴만해요. 저희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를 유치원 때 앨범 보면 뽀뽀한 애들이랑 결혼하고 사귀고 그러진 않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평생 포뇨를 사랑해줄 만한 남자인가? 과연? 이런 걸로 소스케를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다시 보이는 후지모토의 딸바보 모먼트들을 영화에서 잘 볼 수 있는데 그 브릴휠트라는 이름이 있지만 브릴휠트라고 부르니까 포뇨가 나 브릴휠트 아니다 나 포뇨다 포뇨로 불러달라 하니까 아빠가 매우 당황하거든요. 포뇨? 이러면서 당황하더니 그 다음 장면부터는 포뇨라고 불러줘요. 그렇게 딸의 요구를 단번에 들어주고 또한 포뇨가 소스케에게 가겠다고 탈출을 하면서 아빠가 몇십 년 수백 년을 모으던 생명의 물을 모조리 바다에 풀어버리게 돼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금쪽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아빠가 바다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고심고심하면서 생명의 물을 만들어서 우물에 담아놨는데 그걸 바다에 풀어버린 겁니다. 그런 딸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아 내가 좀 더 잘 봤어야 되는데 라며 자책을 하면서 인간이 되면은 어떡하지? 그 힘으로 인간이 진짜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막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영화의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쭉 후지모토의 딸바보 모먼트를 볼 수 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조금 무섭게 생겼어도 아주 딸을 위하는 마음은 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후지모토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0: 후지모토를 약간 그 후지모토가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옆모습을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1: 전 처음부터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 제초제 같은 거 뿌리면서 나오면서
0: 아 제초제 아닙니다. 이거는 바다에 어디에 막 되게 깨끗한 물이고 이러니까 엄마가 아 제초제 아니면 됐어요 이러면서 출근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약간 그 장면에서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때는 아직 딸바보의 모먼트가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막 제초제를 뿌리는 듯한 모습을 하면서 포뇨를 양동이 잡아서 그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기로 한 소스케를 막 지켜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너무 포뇨가 걱정돼서 포뇨를 보려고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왔는데 그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제초제 뿌리는 거기에 물을 담아서 물을 계속 자기한테 공급을 하면서 육지에서 그렇게 포뇨를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약간 신영만
0: 신영만?
1: 그 짱구의 신영만의 목소리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0: 목소리가 오 그랬나?
1: 제가 느끼기엔 약간 신영만 느낌 목소리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0: 성우가 같나? 그거는 잘 모르겠네.
1: 저도요. 근데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왠지 모르게 좀 신영만은 약간 그런 미남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친근 아빠 느낌이고. 근데 지금 포뇨 아빠는 제가 봤을 땐 잘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뭐지? 약간 인지부조화 오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포뇨가 극 중에서 되게 잠이 많은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라면 먹다가도 자고 배에서 항해하다가도 자고. 근데 이게 그냥 열심히 마법을 쓰느라 힘을 다해서 잠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그거를 아빠가 재웠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아빠가 어떻게 재우죠?
0: 그러니까 재웠다기보다는 잘 때 포뇨의 힘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자면은 포뇨가 힘을 못 쓰니까. 근데 포뇨는 아빠가 뭐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모아온 그 우물에 있던 것을 다 힘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함부로 포뇨에게 덤벼었다가는, 특히나 다섯 살짜리인 포뇨가 힘을 얻었으면은 얘는 잘 모른 채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애가 잠들었을 때 그 힘이, 그러니까 무력화됐을 때 힘을 없애거나 아니면 포뇨를 다시 데려가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이 있더라고요. 이 근거로 그 배를 타고 그 리사의 차를 찾으러 갔을 때 갑자기 그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배가 엄청 작아지려고 하고 소스케가 놀래가지고 막 육지 쪽으로 잠든 포뇨랑 배를 막 끌고 가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거기서 그 배는 포뇨가 마법으로 크게 만들었지만 그 소스케가 쓴 모자랑 소스케의 만원경 또한 작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포뇨가 잠들어서 포뇨의 마법이 무력화된 거라면은 그게 작아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힘을 쓴 거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브리는 항상 이렇게 수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게 늘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해석들을 들어보면서 되게 흥미롭고 더 이렇게 호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1: 저는 그 이 영화에서 이렇게 숨은 내용을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지브리는.
0: 네.
1: 그래서 가장 제일 놀랐던 건 그 포뇨의 엄마가 아귀라면서요.
0: 네, 약간 심해요? 그런 걸로 나오죠.
1: 그래서 아기의 특성이 무슨 암컷 한 마리의 남편이 여러 명인 것처럼 포뇨의 엄마도 그 포뇨 그 후지모토 말고 다른 남편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0: 그래서 그랬나? 약간 포뇨의 엄마는 약간 신? 어떤 약간 바다의 신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포뇨를 너무 막 걱정해서 그러다가 포뇨가 물거품이 돼버리면 어떡하냐라고 말했을 때 엄마가 우리 모두가 물거품에서부터 오게 됐다. 그래서 다시 물거품으로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건네주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신이 말하듯이 말을 하지만 포뇨의 엄마가 말하듯이 말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1: 맞아요.
0: 엄마였다면 자기의 딸이 물거품이 된다는데 괜찮아요 할 엄마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되게 모성애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반면 아빠의 부성애가 아주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빠가 좀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아기도 막 엄청, 아이들도 엄청 포뇨와
0: 포뇨 동생들도 엄청 많고.
1: 맞아요. 그리고 막 아내가 온다고 막 준비를 막
0: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 소스케의 엄마 리사 씨도 그 남편인 소스케의 아빠가 배 선장이어가지고 자주 집에 못 오는데 오늘 아빠 오는 날인 거 알지? 하면서 막 저녁을 막 맛있는 걸 해주려고 하고, 아빠가 오늘 못 갈 것 같다 미안하다 하니까 바보 막 이러면서 되게 실망을 엄청 표현하고 이런 모습이 약간 부부간의 사랑을 잘 담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조금 좋게 보였다. 가족, 원래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화목한 가정을 보는 것 같았다. 근데 포뇨의 가족은 조금 입장이 좀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포뇨 이런 지브리 작품들이 진짜 해석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어릴 때 봤을 때와 크고 나서 다시 볼 때의 그 시선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1: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짱구나 졸리를 보면 아 나중에 커서 보면 고일동이랑 신영만이 불쌍하게 보인다 이런 느낌. 이것처럼 아 포뇨의 아빠가 점점 심장이 이해가 되고 아 포뇨한테 계속 금쪽이라고 하게 되고
0: 맞아 맞아. 그리고 걔네들을 유치원생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 약간 좀 더 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로 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유치원생은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근데 또 그래서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쓸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사실 그 막 쓰나미가 일만큼 큰 파도가 사실은 포뇨의 동생들이었다라는 그런 연출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치원생 어린 아이들에서 나올 법한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그 소스케 입장에서 많이 표현된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굉장히 영화에 쓰는 어떤 그런 테마 같은 게 좀 저는 두드러지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전쟁을 싫어하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거를 많이 쓴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막 쓸데없는 거고 전쟁은 그냥 파괴 행위이며 그 전쟁의 원인은 탐욕과 광기에 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과 터전이 파괴되고 그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태주의, 막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좋은 삶이다. 결코 인간은 자연을 뛰어넘을 수 없고 인간이 행하는 그런 파괴 행위들은 자연을 영원히 끝낼 것 같지만 자연이 더 크게 성장해서 자연 속에 파묻히게 되고 이런 질서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인간은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을 뿐이다. 이런 식의 입장? 이런 식의 그런 메시지를 항상 영화에 담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되게 좀 더 호감인 것 같아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약간 그냥 단순히 영화를 만든다라는 것보다 그 안에 든 메시지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좀 더 영화가 좀 난해해지는 것도 있기는 한데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조금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만드는 작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브리의 OST로 제일 많이 곡을 쓴 작곡가 히사이시죠. 히사이시죠도 진짜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엄청난 작곡가로 유명한 거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브리 하면은 그런 어떤 색감과 따뜻한 그림체도 있지만 이 노래도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히사이시죠의 그런 지브리 OST들이 정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대단하다,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음악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1: 맞아요. 그 히사이시조를 노래를 주제로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 공연도 많고.
0: 맞아요.
1: 그래서.
0: 그리고 또한 히사이시조가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지만 지휘 역할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피아노 연주하면서 지휘도 하고 이렇게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 장면도 많이 보이는데 사실 히사이시조는 피아노 연주에 별로 자신이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히사이시조는 엄청난 또 피아노 연주자시거든요. 피아노 치는 거 보면은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만큼 피아노를 치세요. 근데도 연주에 별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콘서트가 있으면 막 매일 10시간 이상 막 연습에 몰입한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천재성은 노력과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저희는 그럼 이만 떠들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오션뷰와 See You Again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다음으로 액션 오늘의 상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코너는 한마디로 TMI를 남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화와 관련이 있는 상식들을 마구마구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민 친구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1: 미야자키 하야오의 감독의 영화 벼랑의 포녀는 디지털 그래픽 대신 순수하게 연필로 그린 그림 셀화를 그대화하여 제작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브리 감성이 잘 보이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스튜디오 지브리의 이전 작품과 비교해보면 그 규모를 실감할 수 있는데 마녀 매달부 키키는 약 7만 장,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약 11만 장의 셀화를 사용한 반면 이번 영화인 벼랑의 포뇨는 무려 17만 장에 달하는 셀화를 오직 연필로만 그려 바다의 역동성과 포뇨의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셀화는 정통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의 핵심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애니메이션의 시각적 언어를 정의하는 기술인데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여러 층의 투명한 필름을 겹쳐 하나의 장면을 완성하는 정교한 작업입니다. 이 셀화의 셀은 셀룰로이드의 약자인데 과거에 투명한 셀룰로이드 필름을 사용했지만 내구성 때문에 요즘에는 투명한 아세테이트 필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 애니메이션의 원리는 배경과 움직이는 피사체를 분리하는 데 있는데요. 배경 레이어는 정지된 그림으로 종이나 보드지, 수채화나 포스터 컬러로 세밀하게 그리고 셀 레이어는 캐릭터나 움직여야 하는 사물을 투명한 필름에 그려서 입체감을 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뇨에서는 뒤에 배경은 완전 수채화 색연필로 그린 듯한 느낌이고 또 자동차나 이렇게 인물들은 다른 그림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포뇨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17만 장이라는 그 여러 장의 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애니메이터들이 수만 번의 연필질과 붓질을 반복해서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데 아주 미세한 선과 떨림으로 진짜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게 셀화가 수정이 매우 어렵고 필름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레이어를 구성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 움직임을 표현할지에 대한 고도의 기획력이 필요한데 스튜디오 지브리가 디지털 시대에도 연필질감과 셀화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주는 이런 정서적인 울림이 관객한테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셀화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애니메이터가 손끝으로 시간의 흐름을 그려내는 예술적 철학이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만 장의 그림이 한 장씩 연결되어 바다 위에 달리는 포뇨가 되었듯이 셀라는 그 한 장 한 장이 담긴 노동시간이 모여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또 이런 셀화를 이용한 애니메이션도 좋아하지만 스톱모션의 방식을 가진 영화도 좋아하는데요. 저는 약간 이런 스톱모션을 방식으로 찍은 영화를 생각해보자면 제가 좋아하는 코랄라인이라는 영화랑 그리고 유령신부 그리고 크리스마스 양모 이 세 가지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이 스톱모션은 실제 존재하는 물체나 인형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한 프레임을 촬영하고 이를 연속적으로 붙여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애니메이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움직이지 않은 대상을 시간의 흐름을 부여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초당 24프레임, 그러니까 1초에 24장의 사진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24번을 다르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 스톱모션의 종류에는 약간 클레이 애니메이션, 그리고 인형 애니메이션, 뭐 오브젝트 컷아웃 애니메이션 이렇게 있는데 클레이는 찰흙으로 찰흙을 재료로 하는데 저희가 많이 본 윌리스와 그로밋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찰흙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형태를 빚을 수 있어서 역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인형 애니메이션은 관절이 있는 인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코랄라인, 유령신부, 크리스마스 악몽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인형 내부의 금속뼈가 이렇게 견고하게 움직여서 그런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고, 컷 오브즈 애니메이션은 일상적인 사물이나 종이로 오류 붙여서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옛날 툰모션 영상이 꽤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0: 그렇죠.
1: 그 종이 해가지고 막 냠냠냠냠 이렇게 조금씩 한 가지씩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영상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런 게 오브제 컷 아웃 애니메이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시간과 정교한 수작업이 뒷받침되어야하기 때문에 수두 모션 애니메이션은 그 자체의 하나의 장인 정신의 결정체라고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셀화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0: 네.
1: 수작업으로 장인 정신으로 해야 된다는 점이.
0: 저는 사실 셀화랑 스톱모션 촬영이 크게 어떤 점이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차이점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뭔가 셀화는 그림을 그려서 그 배경이 있고 그 레이어를 바꿔가지고 아스튼판에 있는,
0: 아 그러니까 배경은 놔두고 위에 움직이는 인물들의 모습만 따로 레이어를 구운 뒤 그 인물들만 조금씩 바꾸면서 촬영하는 게 셀화라는 거죠?
1: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식이 셀화고, 그 스톱모션은 진짜 손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찍고 이만큼 움직이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해가지고 그 1초에 24개의 프레임을 한 번에 연결하는 완전 수작업이죠. 근데 이거는 그린다는 것보단 움직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죠.
0: 아,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수작업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상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맛도 있는데, 이게 1초에 24장이면은 내가 열심히 24장을 그렸는데 1초의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는 결과를 보면서 이 막 영화 막 1시간, 2시간짜리의 영상을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 1초에 24장을 그리다가 그 뒤에 3초를 잊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 뒤에 3초 동안 어떤 장면이 이어붙어 와야 되는지 그런 걸 까먹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기획, 각본, 그림, 채색 막 이런 것도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스토리보드가 그려진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정말 영어와 그대로 한 장면 장면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스토리보드를 자기가 직접 다 짜고 그걸 또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영화로 만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 룸피디는 셀화 애니메이션이랑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중에 어떤 게 더 자신의 취향인 것 같나요?
0: 일단은 저는 사실 셀화랑 스톱모션의 기법을 나누기보다, 사실 셀화랑 스톱모션 기법으로 촬영을 따로 했다고 해도 저는 그 차이점을 잘 못 느끼거든요. 영상으로 후루룩 넘어가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그림체나 색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서는 아무래도 그림으로 그리는 셀화가 좀 더 잘 표현되지 않을까. 왜냐면 스톱모션으로 촬영한 것 중에 특히나 클레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클레이로 직접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찍는데, 제가 그 클레이로 만드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촬영하는 또 메이킹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약간 어둡고 그렇던데? 그 조명을 좀 더 잘 쓰냐 못 쓰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냥 이 포뇨의 색감이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셀화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1: 저는 약간 그런 스톱모션이 2D도 있지만 요즘에 3D 스톱모션이 많잖아요. 그루밋이나 뭐 스코넬라인 뭐 이런 게 진짜 약간 이어지는 듯하지만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에서 봤을 때 그것도 볼만한 그런 특징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0: 또 하나의 재미 요소이군요.
1: 맞아요. 또 그로밋도 제가 좋아하는데 그 클레이의 움직임이 참 신기하거든요.
0: 맞아요. 그로밋 그 무슨 쇼넨십? 걔네들도 클레이 아닌가?
1: 아무튼 저는 그로밋에서 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 달치즈인가?
0: 달치즈?
1: 무슨 치즈를 먹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막그 클레이의 질감이
0: 맛있어 보이나요?
1: 너무 재밌어요.
0: 그저 어렸을 때 봤던 카펠리토라는 DVD 만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은 어디서도 잘못 보기는 하는데 막 코에 클레이 점토를 붙이고 다니는 버섯 친구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코를 두번 누르면서 오이 오이 하면은 버섯 머리의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오이 오이 해가지고 머리를 막 우산으로 바꾸고 이러는데 그것도 클레이 스톱모션 영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저는 그런 그 스톱모션에 3D 스톱모션의 미에 좀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0: 아, 3D 스톱모션의 기법이 더 마음에 든다.
1: 그쵸.
0: 아, 그렇군요. 근데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이런 스톱모션 또는 셀화의 애니메이션의 차이점도 좀더 궁금해지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좀 궁금해졌어.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오늘의 영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필름을 붙여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1: 안녕.

0: 네.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 한 번의 출연으로는 너무 아쉽다. 할 수 있다면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라고 강렬하게 염원하고 계신 전주 시민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시집 와서 20년째 살고 있는 최수연.
0: 네, 전주에서 20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최수연님 반갑습니다. 네.
2: 네, 저는 올해로 20살이 된 전주에서 나고 자란 20년 토박이 박서혜라고 합니다.
0: 네, 전주에서 나고 자란 박서혜님.
2: 네.
0: 20 클럽.
1: 네.
0: 와서 결혼 생활 20년.
1: 네.
0: 박서혜님 20살.
1: 와.
0: 나 오시자마자.
1: 아, 20년이 넘었네요. 네.
0: 오시자마자 출산.
1: 네, 맞아요.
0: 아, 그러신가요?
1: 네.
0: 아, 의미 있다. 네. 20 클럽.
1: 그러네요. 좋네요.
0: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시민으로 소개 말씀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네, 매우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0: 간절합니까?
1: 네, 간절합니다.
0: 절실합니까?
1: 네, 절실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최수연님은 대전일중학교, 맞죠?
1: 네,
0: 대자 붙여야 하잖아.
1: 대전일중학교.
0: 대전일중학교 밴드 빈, 알파벳으로 BIN,
1: 네.
0: 맞죠? 빈의 이야기를 다룬 방송에 첫 출연하셨고
1: 네.
0: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그건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1: 아, 그때 그 빈이 해체 위기에 있었잖아요.
0: 지금도 존재하나요?
1: 아, 지금은
0: 네.
1: 전화 위복이라고 아 다시 부흥했습니다.
0: 아, 정말요?
1: 네.
0: 이야,
1: 저희
0: 방송의 영향?
1: 아, 방송의 영향입니다.
0: 이야, 박수.
1: 아, 박수. 아, 이 방송이 없었다면 아마 이 아이들이 그걸 들었을 거예요. 네, 홍보를 통해서
0: 네네.
1: 들었는데 아마 그걸 보고 영향이 있었는지 사실은 우리 둘째가 이거를 이제 안 하려고 혼자 한다고 그때 말했잖아요.
0: 그래,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1: 위축돼가지고 근데 갑자기 같은 학년에 랩하는 친구가
0: 래퍼까지?
1: 네, 혼자서 작사 작곡하는
0: 와우.
1: 친구가 있어요.
0: 와우.
1: 근데 그 친구가 기타를 들고 와서
0: 네.
1: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0: 먼저?
1: 네. 제안을 해서
0: 네.
1: 그럼 네가 회장해. 그럼 네가 장하면 내가 그냥 보조할게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0: 네네.
1: 그래서 그 친구가 장을 하기로 해서 결국에는 오디션을 다시 봐서
0: 네.
1: 네 많은 아이들이 와서 지금은 총 9명의 밴드 인원이 돼서
0: 네.
1: 아, 싱어가 4명, 세션이 5명으로 이루어진
0: 이야.
1: 아주 완벽한 조합이죠.
0: 그때는 1인 밴드가 돼가고 있다는 네, 얘기를
1: 맞아요.
0: 했었는데 훌륭하네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가 온다니까
1: 그렇죠.
0: 꾸준히 그 한 분야에 하고 네. 있으면 누군가 인연이
1: 그렇죠.
0: 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1: 맞아요.
0: 다시 이렇게 부흥하는 것 같아.
1: 네. 공동체 라디오 FM 93.5
0: 네.
1: 영향.
0: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막강표.
0: 한번 저 나오라고 지슬군한테 좀 전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저희가 그 방송 활동하면 이제 봉사 시간에도 포함돼가지고
1: 네.
0: 학생들 저기 봉사 시간 뭐 그 의무적으로 해야지 않나요?
1: 네, 그렇죠.
0: 그리고
1: 네.
0: 이제 저 최근에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니까
1: 네.
0: 시간 될 때
1: 네.
0: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1: 네,
0: 좀 나와 주었으면 한다고 전해주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관계 있는 분과 동반 출연해서 의미가 더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출연하신 박서혜님. 박서혜님?
2: 네.
0: 네. 첫 출연인 만큼 긴장을 풀 겸 간단한 질문 여쭤볼게요.
2: 네.
0: 우리는 전주인 맞습니까?
2: 네, 당연하죠.
0: 전주에서 나고 자란 지 앞서 자기소개에서 20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 네.
0: 전주에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더라. 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또 전주하면 마세고장 아니겠습니까?
0: 아. 네, 마세고장.
2: 그냥 일단 어느 곳에나 가도 어느 정도의 맛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는 정말 큰 행운과 축복인 것 같아요.
0: 어디를 가든.
2: 네.
0: 그러면 최애 간식이 있나요? 서현님의 최애 간식?
2: 최애 간식. 최애간식.
0: 갑자기 질문 드려서. 저는 아니면 가족분들과 자주 드시는 간식이 있어요?
2: 간식? 근데 저희는 있고. 사실 이제 또 간식을 한번 막 꽂혀서 먹다 보면은 네. 질릴 때가 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또 다른 걸로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맞아요. 갈아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가족분들과 그 모여서 간식은 좀 네. 자주 드세요? 치킨 같은 거랑 드시고.
1: 아, 제가 항상 네. 식탁에 먹을 거를 비치해 놓습니다.
0: 아, 늘?
1: 네. 오. 떨어지지 않게.
0: 어.
1: 네.
0: 예를 들면 어떤 것들?
1: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계속 식탁에 올려놓는 게 그 뭐 브랜드 명 말해도 되나요?
0: 아, 안 됩니다.
1: 안 되죠? 네. 그 조그만한 비타민 아시나요? 그 조그만 봉지에 들어있는 중국 이름으로 시작하는 그 비타민이 있어요.
0: 레땡땡 말고요. 한국 레땡땡
1: 네,
0: 말고.
1: 샤로 시작하는 건데 네, 그거에 1kg를 샀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꺼내놓고 그다음에 그 혹시 그 마트에 파는 청포도 사탕 아세요?
0: 알죠.
1: 네, 청포도 사탕 아니고 샤인 머스켓 사탕이라고 있어요.
0: 아, 있어요?
1: 네. 이건 저만 아는 거예요.
0: 포도가 저기 샤인 머스켓 막 한참 붐이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사탕도 샤인 머스켓 사탕이
1: 네, 그렇죠.
0: 있으니까?
1: 그 맞아요. 사탕을 제가 또 열 봉지를 사서 대량 구매해서 네. 그거를 늘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올려놓으면 네, 식구들이 그걸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가서 먹고 또 비어 있으면 제가 또 채워놓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질릴 때까지 먹입니다 저는.
0: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먹거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서현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 그냥 이제 늘 엄마도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바쁘고 지치고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네. 오늘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오늘은 내 가족들을 좀 외면하고 싶다. 이런 날들도 있을 텐데.
0: 맞아, 맞아.
2: 이렇게 뭔가 꾸준히 저희한테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 하고 또 그걸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러는 거 보니까 네. 너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나중에 언젠가는 서해양도 누군가의 아내와 네. 엄마가 되겠죠.
1: 그렇죠.
0: 그러면 더더욱 지금보다 엄마의 마음 헤아릴 수 있을 거예요.
2: 그럴 것 같아요.
0: 그렇죠, 수연님?
1: 네, 그럼요. 그런 네. 날이 올 겁니다.
2: 맞아요.
1: 네. 네.
0: 참 이거 질문이 없던 내용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랑 같이 방송 출연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기분이?
2: 사실 이런 방송은 또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은 좀 어색하고 지금도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든든한 제 단짝

0: 교제 중인 남자친구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들은 여성의 고민이 화제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대 부모님 직업이 중요해?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 쓴 이 A씨는 엄마는 초등학교 청소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 집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식당을 하시다가 이제 청소일을 하신다 라는 내용과 함께 나는 엄마의 직업을 창피하다고 느낀 적 없고 오히려 집에만 있지 않고 나가서 뭐라도 하려는 모습이 존경스럽다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올렸습니다. 이렇듯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A씨는 남자친구에게 집안 사정에 대한 말을 꺼냈다는데요. 그런데 A씨의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 난다는 식의 대답을 전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발언에 충격을 받은 A씨는 남자친구에게 곧바로 헤어지자고 했다는데요. 이어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남자친구랑 잘 헤어졌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 나이가 있어도 일하려는 게 멋지다. 우리 부모님도 경비일 하시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등 글 쓴 이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게 현실이다. 창피하진 않은데 신경은 쓰이지. 진짜 솔직히 집안 차이 나면 만나기 힘든 거 사실이다 등 현실적인 반응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1: 네, 오늘 첫 번째 다뤄볼 뉴스는 우리 엄마 청소부야 라는 말에 남자친구 반응 충격이라는 뉴스입니다. 우선 뉴스에 대한 두 분의 간략한 평 부탁드립니다.
2: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저는 이 남자친구의 말이 너무 충격이었고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 난다? 도대체 남자친구의 집안이 어떻길래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의 무슨 자제분인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말을 해서 저 같으면 정이 뚝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여자에게는

0: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엄마가.
1: 그럼요.
0: 네. 그래서 저는 잘 믿고 걸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헤어지자고 말한 게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1: 그러게 말입니다.
2: 저도 조금 씁쓸함을 느꼈는데, 사실 이제 교제를 하는 게 결혼을 전제로 이제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직업과 또, 아,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이게 어쨌든 결혼은 현실이라고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물론 저는 20살이라서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나도 결혼할 때가 되면은 저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또 두려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1: 참, 그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현실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직업으로 인성을 판단하고, 결혼까지도 직업을 보고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수현님은
0: 네.
1: 오랜 기간 결혼 생활 해오고 계시잖아요. 지금
0: 네.
1: 결혼 생활 몇년 정도? 아, 20년?
0: 지금
1: 결혼해서
0: 20년 플러스 연애 기간까지 하면 한 22년?
1: 22년?
0: 네.
1: 혹시 배우자의 직업이 결혼
0: 네.
1: 결심에 영향을 줬는지 궁금하고, 또
0: 네.
1: 서혜님께는 젊은 세대이시잖아요.
2: 네.
1: 뜨거운 20살?
2: 네.
1: 네. 미래 배우자의 직업도 결혼 결심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0: 아, 네. 일단 저는 배우자의 직업이 무직이었습니다.
1: 아, 결혼하실 때?
0: 네. 그때
1: 아.
0: 당시에 제가 사랑에 빠져서
1: 네.
0: 저는 뭐 나이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 네네.
0: 나이, 직업, 뭐 집안, 배경, 뭐 그런 게다 눈에 안 들어오던데요. 사랑에 빠지니까.
1: 콩깍지가
0: 네.
1: 쓰였다고
0: 한
1: 흔히
0: 300겹
1: 하죠?
0: 정도가, 네. 그때는 씌인 상태라서.
1: 네.
0: 네, 직업이 없었고, 저는 그냥 그런 거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았지.
1: 네네.
0: 뭐 직업, 저는 그때 직업이 있었거든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직업이 없었어요.
1: 네.
0: 그래서 남편이 그때 이제 데이트 비용을 마련한다고, 하루는 일용직을 갔다 와서,
1: 막일.
0: 네. 일용직을 갔다 와서 그때 당시에 8만 5천 원을
1: 오.
0: 현금으로 이렇게 꾸깃꾸깃 각그 일당을 받고
1: 네.
0: 해가 질 때쯤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건네는데 저는 거기에 반했어요.
1: 하루 일당
0: 네, 하루
1: 8만.
0: 일당을 그 얼마나 소중한 돈이에요.
1: 그렇죠.
0: 열심히 하루 동안 땀 흘려서 일을 해서 저한테 그 갖고 저한테 다 줬거든요.
1: 네네.
0: 저는 그 돈이 되게 값지다고 생각을 했고,
1: 네.
0: 아, 이런 남자면 내가 그냥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 나의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1: 네네.
0: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직업이, 남편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때.
1: 아,
0: 네.
1: 이야, 로맨틱하네요.
2: 그러게요.
1: 이 말씀
0: 좀.
1: 내용을 좀 서예님은 알고 계셨었어요?
2: 저도, 오늘 들어보니까 얼추 전에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1: 그럼 당시 저기 남편 되신 분이 이제 무직이셨으면
0: 네.
1: 결혼하셨을 때
0: 네.
1: 좀 이제 친가, 아니, 처가?
0: 저희 엄마가 엄청 반대를
1: 아버지가.
0: 하셨죠.
1: 그러니까.
0: 네. 그 반대를 해서 사실은 둘이 도망을 간게
1: 아니,
0: 네,
1: 도망갔다고요?
0: 네, 네.
1: 오.
0: 네. 이렇게 예쁜 딸을 낳으려고 네, 그때 도망을 갔습니다. 네,
1: 아,
0: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사실은 한번 한다고 하면은 하는 성격이거든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제가 저를 못 말리니까 엄마가 나중에는 한몇 개월 있다가, 아, 그래, 너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1: 자식이는 부모 없다.
0: 네, 제가 좋다고 하니까,
1: 네네. 그러니까
0: 네.
1: 그 직업이 결혼을 결심하는 그 요인은
0: 네,
1: 아니었네요.
0: 저는 전혀 직업에 대해서
1: 네.
0: 요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또 원고에 없는 내용 불쑥. 서혜님이 나중에 결혼을 한다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남자분이 공교롭게 무직이야.
0: 네.
1: 어떻게 하실래요?
0: 저는 사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정말 이 딸이 선택한 남자를 그냥 믿을 것 같아요. 네, 직업이 없다고 해도.
1: 네네.
0: 네. 저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그 정말 그 딸이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하는지.
1: 네네.
0: 그리고 이 남자도 딸을 사랑하는지. 저는 보면 알 수 있거든요.
1: 보면 뭔가 보이는 네, 게 있어요?
0: 네,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1: 기분이 그래서, 느껴집니까?
0: 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알거든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솔한 사람이구나.
1: 네네.
0: 아니구나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자신 있게 직업이 없어도 네, 사실은 직업이 되게 좋은 직업이었는데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고
1: 그럼요.
0: 살다가 많이 겪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1: 지금 당장 뭐 직업이 잠시 그렇죠. 없을 뿐이지
0: 맞아요.
1: 뭐 그 후에 또
0: 그렇죠.
1: 좋은 일자리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 하실 수 있으니까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서혜님은요? 미래의 배우자.
2: 저도 딱히 직업이 중요하진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론 이제 나중에 정말 결혼할 때가 되면은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1: 갓 20살 돼서 그런 네, 거 아니에요? 그쵸?
0: 아직 몰라요.
1: 사랑이 먼저일 나이 아니야 지금 20살.
2: 아직 사랑을 잘 모르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직업보다는 저도 뭔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것 같긴 해요, 먼저. 왜냐면 아무리 직업이 좋고 막 뭐 잘 나가는 정말 뭐 의사나 이런 거여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못 대해주고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면 굳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마음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무직인 사람을 만나서 네. 하나하나 읽어나가고 싶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뭐 흑과 백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0: 그렇죠.
1: 그 결혼이 현실이라고는 하나
0: 네.
1: 어쨌든 뭐 직업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앞서
0: 맞아요.
1: 두 분이 말씀해
0: 그렇죠.
1: 주셨던 것 같이 바뀔 수 있지만 인성은 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0: 네. 맞아요.
1: 사랑도 그렇고
0: 네.
1: 그래서
0: 맞아요.
1: 참 사랑과 인성이 우선이다.
0: 그렇죠.
1: 그렇죠. 제가 추가로 여쭤보려고 했던 게,
0: 네.
1: 그,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움직임, 그러니까 직업도 안 보이고, 막 그런 배경도 안 보이고, 막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서
0: 네.
1: 수연님이 이제 콩깍지가 쓰였다고 그
2: 네.
1: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 콩깍지 맞아요. 오래 갑니까? 지금도 끼고 있습니까?
0: 중간에 살짝 벗겨질 때도 있는데요.
1: 네.
0: 네, 뭐 다시 쓰는 방법도 있어요.
1: 아, 떨어지려면 다시
0: 네,
1: 눈에
0: 다시
1: 끼고 하신다면서요.
0: 또 제가 임의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끼기도 하고.
1: 억지로.
0: 네, 또 살다 보면은 네. 이렇게 같이 희노애락을 이렇게 수년간 겪고 나면 이제 좀 동지애라는 게 생겨요.
1: 진정한
0: 네,
1: 가족.
0: 네, 그렇죠. 진정한
1: 가족이야.
0: 가족. 똘똘 뭉친 그 가족의 힘.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남녀 간의 그 에로스적인 사랑에서 이제 약간 그 변하는 거죠.
1: 가족의.
0: 더 범위가 넓어지고.
1: 맞아요.
0: 네.
1: 인류애적인
0: 사랑이 생겨요.
1: 되는 거죠. 이성적인 사랑이
0: 네,
1: 아닌.
0: 그렇죠.
1: 저도 좀 결혼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수연님 하신 말씀이
0: 공감이 가죠.
1: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1: 아직 저기 모르시죠?
2: 저는 몰라요.
0: 아직 모릅니다.
1: 서혜님은 아직 모른다. 네. 네, 좋습니다. 아유, 말씀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두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뉴스로 돌아와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남자친구가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 난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둘은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언젠가는 터지긴 터졌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약간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꺼냈다는 거는 그걸 듣자마자 그 사람은 그냥 배출을 해냈을 뿐이고 어쨌든 그걸 그때 말하지 않았어도 약간 속으로 아,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 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또 갖고 살면은 그 여자친구를 대하는 데에서도 그 태도가 드러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다시 한번 네. 그 멘트 해주세요.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 나는데?
2: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 나는데?
1: 아니, 제가 이 말을 만약에 지금 결혼 전에 이제 여성한테 들었거나 지금 배우자한테 들었으면 아, 정말
2: 마음이 너무
1: 재수없게 들린다.
0: 맞아요. 맞아요.
2: 차이 나는데.
0: 정말 딱 그 표현이 맞아요.
1: 네.
0: 정말. 재수가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2: 네.
1: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0: 네.
1: 드러날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네. 그렇죠.
1: 언행으로.
0: 그렇죠.
1: 아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님?
0: 저는 이 멘트를 딱 들었을 때, 이 남자친구가 T인가? 약간 그 MBTI 성향 중에 막 되게 솔직하게 말하는, 뭐 자기 생각을 막 좀 MBTI랑 상관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2: 제가 T여서 아는데, T는 저런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0: 그래요? 아, 그런 거하고는 약간 별개인가요? 아무튼 그럼 성향이 좀 너무 솔직한 성향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1: 네.
0: 그리고 굳이 그거를, 너무 편해서 그랬는지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말을 할 정도면.
1: 그러니까.
0: 예, 근데 이제 또, 모르겠어요. 약간 상대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게 또, 또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좋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1: 말 않고 서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해주는 게 좀 나은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0: 그래서 어쨌든 맞아요.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라고까지만 했지 뭐 결혼을 안 한다 이건 아니었으니까.
1: 네네.
0: 근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 그 여자와 남자의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왜 남자어. 여자어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이런 말에 상처를 받았을 정도면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되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결혼해서 둘이 좋아서.
1: 두 집안이 합쳐지는 거 하나가 되는 거다 보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의 그 부모님 또한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
1: 더 어마어마한 폭탄이 이제
0: 그래서 아마 헤쳐나갈 일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잘 헤어졌다 잘 헤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맞아요.
1: 뉴스에서는 이제 남자친구가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반대의 경우도 물론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여자분이 이제 그런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할 수 있고면 저도 그 상상했던 게 그 집안의 그 집안의 분위기 또 어떨까 막 그런 게 신경 쓰이더라고.
0: 얼마나 차갑겠어요.
1: 네, 부모님은 더 하지 않으실까 막 그런 거 있잖아.
2: 그럴 수 있겠네요.
1: 네, 그런 부모님을 뭐 시부부님 또는 뭐 장모님, 장인어른으로 만나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 싫지 않나요? 상상만으로 싫잖아요.
0: 네.
1: 그죠?
0: 꽉 막히네요. 답답하네요.
1: 네. 그러면 그 선의의 거짓말.
0: 네.
1: 부부 간에도 선의의 거짓말이 있죠, 수연님.
0: 있죠.
1: 어떠세요?
0: 많죠. 네.
1: 네.
0: 많아요.
1: 선의의 거짓말.
0: 뭐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걸 해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이 좀 맛이 없어요.
1: 네네.
0: 그런데도
1: 그렇지.
0: 네, 상대방을 위해서 아 진짜 맛있다. 와, 왜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멘트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다음 날 또 더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속으로 맛이 없다고
0: 그렇죠.
1: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걸로 뭐 이혼하거나 다투거나 그럴 리는 없잖아.
0: 그렇죠.
1: 근데 이건 경우가 다르죠. 그렇죠? 너무 커. 그렇겠죠?
0: 너무 커요.
1: 선의의 거짓말. 그런 문제가 그런 레벨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그 순간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왜 배경을 보고 왜 집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청소부인 거하고 결혼 생활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1: 그렇죠.
0: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1: 우리 둘이 사는
0: 네,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건데 왜 엄마의 직업이 무슨 상관이에요?
1: 우리나라가 좀 형식, 허례허식 뭐 그런 거 격식 그걸 너무
0: 남들한테
1: 많이
0: 보여지는 게 너무 삶. 중요한 사회니까
1: 나의 있는 그대로 삶이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는 좀 삶을 살다 보니까 의식하는가 봐.
0: 네.
1: 여전히 그렇네요.
0: 그러네요.
1: 서현님은 어떤 삶이세요? 남한테 좀 보여지는 걸 의식하는 삶이세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데 하면 살고 있어요? 입니까?
2: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2: 네.
0: 아니, 그렇게
1: 말씀,
0: 살고 있나요?
2: 네.
1: 말씀하시는 거 이제 방송도 처음이신데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다 보면 참 차분하시고 자기의 좀 신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옳은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2: 감사합니다.
1: 좋은 성인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의 마지막 질문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가보겠습니다. 수연님은 따님이 현재 일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이직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젊은 나이시니까 아드님은 중학생으로 뮤지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엄마로서 이런 직업, 이런 일을 또 해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서혜님께는 현재 하는 일을 좀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그런 일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일단 저희 딸은 지금 20살인데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조명일을 바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자격증 공부도 혼자 하고 있고 혼자서 스스로 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선택한 지금 현재의 선택한 직업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연구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1: 네네.
0: 제가 지금 저도 직업이 좀 몇 가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바뀐 것 같아요. 한 뭐 6번 정도. 오. 네, 뭐 주부도 직업의 하나니까.
1: 그럼요.
0: 네, 전업주부였을 때도 있었고 뭐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선택한 직장도 있었고 지금 현재 또 직장은 다르고.
1: 네.
0: 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한 가지 직업으로 20년, 30년 그 이어나가는 사실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딸이 지금 현재 선택한 그 일을 좋아한다면 그냥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걸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이직을 고민을 한다고 하면
1: 네네.
0: 흔쾌히 그래 너가 알아서 스스로 잘 선택해서 해봐라 응원을 해줄 것 같고 같아요.
1: 요즘 직업이라는 게 그 첫 선택을 해서 그걸 쭉 가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0: 네, 그렇죠.
1: 처음 선택한 한 가지만 해야 된다 그런 시대는 아닌 그쵸. 것 같아.
0: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 AI 시대 오면서 뭐 사라질 직업들 뭐 10가지 그 중에 진짜 딱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직업들 선호하는 직업들이 그 안에 엄청
1: 많아요,
0: 많잖아요.
1: 많아요. 네.
0: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 그 변화를 시대의 변화를 잘 체크하고 순발력 있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 능력이 사실은 더 좋다 뛰어나야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1: 네네.
0: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 자녀들한테 직업을 제시를 할 때도 이런 직업을 하면 좋겠어라고 얘기해 주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진짜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0: 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좀 폭넓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1: 네네.
0: 저 또한 그랬고, 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적중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
0: 네.
1: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의 직업을 계속 밖에 점유해 나가기 때문에 미래 사회 직업이 그러니까 어떤 직업들이 사라질지는 너무 예측하기가 어려운
0: 맞아요.
1: 자체가 그렇죠.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적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0: 네.
1: 수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직간접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0: 네.
1: 통찰력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래에 이런 직업을 좀 준비해야겠다. 뭔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책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수연님은 어떠세요? 자기 직업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일 잠깐 소개 좀 해주시고.
2: 저는 현재 앞서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무대 조명 감독을 일을 조금씩 하고 또 더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직업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고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무대조명 감독은 물론 뭐 연극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쇼를 중심으로 뭔가 콘서트나 행사 이런 기획과 총괄 그 다음에 PD, 오퍼레이터까지 맡아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옛날에는 이제 극장이나 특히 이런 곳에서는 조금 여성 차별이나 이런 논란도 많긴 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몸으로 내가 직접 뛰어야 되고 무대 조명 장비도 정말 무거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신체적으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용 차별을 겪기도 아하. 하고 네 그랬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이런 인식이 개선되기도 하고 해서 또 실제로 무대조명 감독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아직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일단 좀 페이 문제.
1: 아.
2: 네. 적당한 임금을 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1: 남자 대비해서인가요? 아니면은?
2: 아, 그냥 모두가 좀, 네. 그럼 뭐 임금 체불이라던가 조금 미지급 이런 상황도 많고.
1: 지금도?
2: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금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네. 일도 줄어드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출근은 시키지만 또 내가 이것밖에 돈을 못 준다.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법적으로나 조금 네. 그리고 저희를 고용하시는 분들 쪽에서도 좀 인식이 개선돼서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많은 준비를 해오셨네요.
2: 네.
1: 말씀이랑 술술 잘 나오시네. 잘 키우신 것 같아요.
2: 네,
1: 어머니.
2: 정말 잘 평소에 키웠습니다. 생각하던 것들이라서 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두 분과 이제 그 첫 번째 뉴스 이야기 나눠봤는데 혹시 그 뉴스 관련해서 추가 말씀 있을까요?
2: 네.
0: 궁금하네요. 그 여자분이 어떤 남자분이랑 결혼했을지.
1: 근데 진짜 그런 싫다, 그죠?
2: 네.
1: 싫다. 근데 있는 일이니까 뉴스에 나왔을 텐데. 네, 그렇죠.
0: 정말 좋은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1: 정말요. 네. 그렇죠. 아까 그 메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서현님.
2: 잠시만요.
1: 네. 차갑게 한번 해줘봐요.
2: 아, 우리 집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1: 아, 꽂힌다. 가슴에 꽂힌다. 네.
0: 반성하세요, 남자친구분.
2: 반성하세요.
1: 네. 그럼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 본 훈훈한 뒷유리 스티커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차량 뒷유리에는 안 생길 것 같죠? 생겨요. 좋은 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해당 사진을 촬영한 글쓴이는 아침 출근길에 이 차량을 봤다며 최근 심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 하늘에서 보내준 응원처럼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울컥했다는 고백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차량 스티커를 둘러싼 시선은 그동안 곱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성격더러 나빠타고 있다, 빵빵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등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문구가 종종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도를 넘는 농담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당 차량의 문구는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건넸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티즌들은 문구 하나로 차주의 인품이 느껴진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 이걸 본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란다는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 네, 두 번째 뉴스.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스티커에 전국 운전자들 몽땅 울렸다. 아, 느낌이 안 사는데요. 서현님 한번 다시 느낌 살려서 읽어주세요.
3: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 네.
4: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스티커에 전국 운전자들 몽땅 울렸다.
2: 오, 네. 좋네요. 함께하면 다행이다. 네. 자, 따뜻한 뉴스입니다. 우선 뉴스에 대한 간략한 평 부탁드립니다.
4: 네. 저는 사실 요즘 시대가 너무 차별과 혐오 이런 것들이 만연한 시대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와중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아, 아직 우리 사회는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네, 수연님.
5: 네. 네,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요. 저도 출퇴근길이 출근길 40분, 퇴근길 40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문구들을 보기도 하는데 정말 이런 문구를 보면은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2: 네. 참 훈훈하고 따뜻한 뉴스. 네. 두 분 운전하시죠? 수연님 하시고.
4: 네. 저는 아직.
2: 아, 아직은. 네. 곧 이제 준비해서 네. 하시나요?
4: 준비하고, 네. 맞아요.
2: 네. 기억에 남는 차량 스티커 문구가 있을까요? 두 분은 혹시?
4: 저는 오히려 이렇게 뉴스에서 다뤄줬던 선례보다는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제가 약간 인터넷에서 본 그런 짤 같은 게 있었는데 운동하는 아들하고 성격 더러운 아빠 타고 있다. 아, 조심해라. 아, 약간 이런 부원의 경고, 약간 협박 이런 멘트들이 오히려 딱 뇌리에 꽂히더라고요.
2: 왜 그런 걸 쓸까 싶고 그래요. 재미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진짜 그냥... 내 옆에 오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뭐 그런 건가?
5: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약간 그러니까 위트 있게 본인들은 위트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이제 그거를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요.
4: 맞아요.
5: 네. 그래서 뭐 나도 운동했어. 이럴 맞아요. 수도 있고.
2: 수연님은 혹시?
5: 저는 기억에 남는 차량 스티커 문구가 좀 의외의 문구였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앞 차량의 문구가 제 아이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2: 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5: 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아이부터 먼저, 구해주세요.
2: 저도.
5: 네. 같은 차였나. 막 보신 게. 네, 아무튼 그 문구가 되게 인상 깊었고 제가 그때 저도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라서 네. 아, 나도 저렇게 붙이고 싶다. 제 차에 붙이고 싶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붙이진 않았는데 네. 네, 그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2: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지친 몸, 네. 또 스트레스도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앞차에 그 문구가 있으면요.
5: 네.
2: 이상하고 이제 그 마음 뭉클해지면서 마음이 녹아내, 그러니까 스르르 풀려. 그
5: 자녀 생각도 스트레스. 나고.
2: 그러니까요. 그거 한 문구 하나 때문에
5: 네, 그 운전자의 그 가족 애가 보이는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무명의 사람이지만 아, 저 사람은 되게 자녀를 사랑하구나 네. 이런 게 막 느껴지는 네, 문구였어요.
2: 신비한 경험인 것 같아요.
4: 그러니까요.
2: 네. 그것도 있고 저는 그 타이어 버스 눈 알죠?
5: 네.
2: 덤프 트럭 있잖아.
5: 맞아요.
2: 화물차들 네. 무섭잖아요. 막 네. 쌩쌩 막 다는데 눈이 딱 붙어 있으면 네. 그렇게 순해 보일 수가 맞아요. 없어요.
4: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2: 눈을 붙인 것 뿐인데. 그래서 원래 덤프 트럭 큰 화물 이제 운전하시나 고생한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네. 무서운 것도 사실이니까 네. 안전 운전해 주시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5: 그거 아세요? 그 덤프 트럭의 눈이 그 라이트를 받으면 반짝거려요.
2: 형광 기능까지
5: 빛나,
2: 있어요.
5: 빛나요.
2: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은 좀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순화된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
5: 네.
2: 그런 또 신비한 힘이 있더라고요.
5: 맞아요. 좀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2: 네네. 뉴스 소개와 같이 위로는 커다랗고 계획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5: 네.
2: 일상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소소한 것에서 위로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분은 어떤 경우에 위로가 되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 아 내가 위로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4: 저는 약간 특히 부모님한테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는데 뭔가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 뭔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엄마랑 아빠랑 대화하다 보면은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앞서 말했던 것만으로도 좀 엿볼 수 있지만 저한테 뭔가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주입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제가 말하는 거에도 또 경청을 충분히 해주시고 아 이건 이렇구나 너는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좀 존중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2: 네네.
4: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나 사랑받고 있구나 위로가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네.
2: 가와 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집안이 평온해요.
5: 네.
2: 밖에 나가서도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고.
4: 맞아요.
5: 네.
2: 그 아이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이들의 심성이라는 게 이제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에서 네. 시작되는 거잖아요.
5: 네.
4: 네.
2: 그런 면에서 보면 수현님 좋으시겠습니까?
5: 평온합니다.
2: 네. 수현님은? 네.
5: 저는 그 진짜 이 뉴스처럼 그냥 무심결에 탁 얻는 위로가 있는 것 같고 또 비단 말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눈빛만 봐도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냥 아, 나 너의 마음 다 알고 있어. 네, 그냥 조용히 와서 손만 잡아주는데도 오히려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네. 그냥 말없이 다가와서 그냥 나 너의 마음 알고 있어.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로를 받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말로 뭐 힘내, 뭐 응원할게. 물론 이런 말도 힘이 되지만 사실 위로라는 거는 그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해야 정말 그 위로가 힘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 네네.
5: 그래서 그 일을 겪어본 사람이 나와 같은 심정으로 말을 한다면 단 한마디이지만 위로를 크게 얻는 것 같아요.
2: 제가 이제 제 원고에만 적어둔 게 뭐였냐면
5: 네.
2: 누군가의 언어 표현보다 무심한 듯 챙기는 행동에 우리가 위로받기도 한다라는 걸 네. 적어놨는데 또 수현님이 또 앞서 앞에서 또 그걸 또
5: 저와 생각이
2: 말씀을
5: 많이
2: 또 딱 해주셨네요.
4: 네.
2: 저희 나이대가 되면 좀 비슷한 생각을
5: 그러니까요. 했네요. 그러니까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2: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맞아요. 말보다는 또 행동 누군가 딱 와 뒤에서 날 백허그 딱 해주면 또
5: 눈물 나죠.
2: 처진 내 어깨를 보고 누군가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네.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5: 그렇죠.
2: 저도 한 번도 지금까지 백허그는 안 겪어봤나? 두 분 어떠세요? 백허그 살아오시면서
5: 저 너무 좋죠. 백허그
2: 경험 있으세요?
5: 해달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남편한테 나 뒤에서 백허그 좀 해줘. 오늘 백허그가 필요해.
2: 네. 서혜님은 백허그
4: 저는 엄마가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 그럴 것 같아. 네. 집안에서
4: 맞아요.
2: 네. 저도 아이들한테 한번 백허그 한번 해봐야겠네요.
5: 네. 그리고 이것도 좋아요. 이거 지금 라디오라서 동작이 안 보이는데
2: 네.
5: 저는 가끔 아이들한테 저 멀리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박수를 두 번 치고 이렇게 하고 팔을 딱 벌려요.
4: 맞아요.
2: 뛰어와라?
5: 예, 나한테 와라.
2: 어, 들어와, 들어와.
4: 앵겨라. 네,
5: 들어와, 들어와. 어. 그럼 이제 아. 막내 같은 경우에 막 달려와서 탁 안기거든요. 네, 그런 제스처로, 이렇게.
4: 맞아요.
2: 그래요. 네. 말보다 행동이 더 강하게 오는 게 있어.
5: 네.
2: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또 이야기가 되겠네요. 내가 위로받은 만큼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데, 참견과 오지랖으로 보일까봐,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위로해도 되나? 라는 소심함이 발동할 때가 있는데요. 두 분만의 누군가를 위로하는 방법,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두 분만의
4: 저는
2: 방법.
4: 앞서 말했듯이 이제 MBTI 대문자 T거든요. T비율이 정말 높은 사람으로서 사실 위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공감을 하는 척, 위로해주는 척, 듣기 좋은 말만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내가 좋아하거나 정말 나의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해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친구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힘든 거를 묵묵히 듣고 그럼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5: 티 맞아요.
2: 티같이
4: 좀 선 해결책 후 공감 이렇게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직 위로가 좀 서툰 편인 것 같아서 네. 네 앞으로 또 저만의 방법을 한번 개발해 나가고 싶습니다.
2: 근데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5: 필요하죠.
2: 뭐 처음부터 공감만 네. 하기보다 네. 일단 좀 도움이 되는 좀 나름의 그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
5: 혹시 맞아요? 진행자분 티세요?
2: 저요?
5: 네. 네.
4: 너무 좋아요.
2: 집에서도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하냐고 잔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5: 네.
2: 방송에서는
5: 그러시구나.
2: 출연자분들 이야기하면 아 그렇군요.
4: 맞아요.
2: 저 집에서 못하냐고 맨날 잔소리 먹고 있어요.
5: 네. 저는 반대예요. 저는 그 공감을 하는 능력이 조금 뛰어나서 이게 앞 옆에 사람이 어딘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 팔을 다치잖아요. 그럼 제 팔이 아파요. 이렇게 저려와요. 그래서 좀 그 공감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이 뭔가 상처를 받거나 위로가 필요하면 저도 같은 마음을 느껴서
2: 감정 이입이
5: 네, 이입을 좀 잘 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막 울면서 벌써 울면서 얘기하면 저도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네.
2: 그게 힘들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공감을 잘해주는 거긴 한데 감정이입이 너무 되다 보니까
5: 네,
2: 본인도
5: 맞아요.
2: 이제 힘들어하는.
5: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학창 시절부터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고민을 저한테 다 얘기하니까 저는 그걸 다 받아내야 하니까
2: 그렇죠.
5: 그때는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증폭이 막 심해서 네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저도 사람이고 지치니까 공감해줘야 되는데 저도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번아웃이 올 때가 있어요. 제 감정도 힘들어서 축 처질 때 누군가 나한테 고민을 상담을 해오면 일단은 들어주긴 하는데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딱 넉다운이 되는 거죠.
2: 네네네네.
5: 네.
2: 공감해주기가 위로하는 방법이다.
5: 네.
2: 수연님의.
5: 네.
2: 근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힘든 경우도 있으니까.
5: 네, 힘들어요.
2: 그럴 때는 이제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쉬기 아니면은.
5: 저는 그냥 지금 사실 정장을 입었는데.
2: 네.
5: 저는 진짜 마음이 몸과 마음이 힘들면. 이대로 그냥 침대에 가서 옷 갈아입지 않고
2: 네.
5: 그대로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충전을 해요.
2: 수면?
5: 네. 맞아요. 그냥 누워서 눈이라도 감고 있어요.
2: 네네.
5: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서 충전을 시작합니다.
2: 그러면 위로에 도움이 된다는
5: 네.
2: 말씀이신 거죠?
5: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충전하면 조금 상쾌해져요.
2: 저는 마음속에 있는 말은 최대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 네.
2: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고맙거나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5: 네.
2: 그걸 좀 말로 막 이렇게 좀 표현하자.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세상이니까.
5: 맞아요.
2: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감사함 느끼면은 지금 네. 얘기하자.
5: 표현하세요.
2: 어, 미뤄두지 말고.
5: 말 안 하면 몰라요.
2: 그러니까요. 네. 왜 이렇게 안 될까요?
5: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2: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네.
5: 말을 하기 힘들면 편지를 쓰세요.
2: 편지.
5: 저는 진짜.
2: 편지가 더 어렵다.
5: 아니에요. 그 편지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진짜 요만한 그 손바닥만한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네네. 짧은 문장, 단 한 문장이라도 괜찮으니까 네 그렇게라도 마음을 전달을 하면 네. 후련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2: 두 분이 말씀 잘해주셔서 벌써 이제 한 시간이 가까워지네요. 네. 자, 두 분과 뉴스를 듣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봤는데요. 뉴스 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마음이 쓰이는 뉴스 있을까요? 첫 번째 뉴스 아니면 두 번째 뉴스?
4: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뉴스가 좀 더 제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요즘 또 사회가 정말 냉랭하고 좀 어쨌든 개인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렇게 정말 뭐 큰 멘트는 아니지만 간단한 멘트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감동을 받게 하는 이 운전자가 뭔가 존경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수연님은?
5: 저도 두 번째 뉴스가 마음에 더 와닿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구를 좀 선하고 좋은 문구를 약간 공익 운동처럼 네, 한번 실천해보는 것도 어떨까.
2: 공익 광고 같이.
5: 네, 공익 광고 같이. 그냥 무료로 스티커를 주는 거죠. 그 글자 문구를
2: 네네.
5: 네 지원을 하면 그래서 그걸 좀 붙여서 뒤에 운전자를 힘이 나게 하는 문구 네 그런 걸 좀 운동을 하면 어떨까.
4: 좋은데요.
5: 네 갑자기 드는 아이디어예요.
2: 네네네. 내가 만든 좋은 문구 하나에 또 많은 네. 시민분들이 그거 보고 즐거워해
5: 좋은
2: 주신다면
5: 것 같아요.
2: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5: 네.
2: 소희님 어떠셨어요?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4: 아, 사실 처음에는 너무 좀 긴장되고 내가 라디오를 과연 출연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또 끝나갈 시간이 다가와서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5: 저도 처음 라디오는 우리 아들과 했고 지금은 또 딸과 함께 하니까 정말 너무 좋은 추억을 쌓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2: 네,
5: 그리고
2: 아유.
5: 너무 감사드려요. 초청해 주셔서.
2: 아닙니다. 저랑 함께 해주셔서 제가 네. 이제 감사드려야죠. 가족과 함께하는 방송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네. 네. 자,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인연을 계속 이어갈 것만 같은 두 분 최수연, 박서연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2: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 지그지글러.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3: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주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전주 역사 이야기 받을 진행자 홍주환입니다.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을 걷다 보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건축물, 전동성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동성당은 경기전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전주의 대표적인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전통 한옥이 이어지는 거리 한가운데 붉은 벽돌의 서양식 성당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사진이 잘 나오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전동성당은 아름다운 건축미와 함께 한국 천주교의 아픈 역사와 신앙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장소입니다. 전동성당은 1914년에 완공된 성당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을 바탕으로 지어졌습니다. 둥근 아치형 창문과 중앙 종탑, 붉은 벽돌과 회색 돔이 어우러져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건물 뒤에는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주는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었던 장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성당은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믿음과 희생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전동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빛은 성당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방문객들에게 조용한 위로와 평안을 전해줍니다. 특히 전동성당의 매력은 주변 풍경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조선 왕조의 상징인 경기전이 있고 주변에는 전통 한옥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양식 성당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전주가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문화를 품어 온 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전동성당을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이제 이 전동 성당을 외국인 방문객에게 영어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Hello, everyone.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전동 Cathedral,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meaningful Catholic churches in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카톨릭 성당 중 하나인 전동 성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 Cathedral is located right next to 전동 Cathedral is located right next to 전주 한옥 Village and across from 경기전 Shell Line. 전동 성당은 전주 한옥마을 바로 옆 그리고 경기전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Because of this special location, visitors can experience both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Western style architectural in one place. 이 특별한 위치 덕분에 방문객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서양식 건축을 한 곳에서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The Cathedral was completed in 1914 and is known as one of the oldest and largest Western style buildings in the Honam region. 전동 성당은 1914년에 완공되었으며 호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서양식 건축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The first thing you may notice is its beautiful red and gray brick exterior.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붉은색과 회색 벽돌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외관입니다. The cathedral was built in a Romanesque style with some Byzantine architectural elements. 전동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을 기본으로 하며 비잔틴 건축 양식의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Its round arches, central bell tower, and balanced shape give the building a warm, peaceful, and majestic feeling. 둥근 아치형 창문과 중앙 종탑, 균형 잡힌 건물의 형태는 따뜻하고 평화로우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잠시 음악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any people say 전동 커스널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Catholic churches in Korea. 많은 사람들은 전동 성당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톨릭 성당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However, 전동 커스널 is not only beautiful, it also has a deep and painful history. 하지만 전동 성당은 단지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깊고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Catholic believers were persecuted because of their faith.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This area is closely connected with early Korea Catholic mothers, including 윤지충 and 권상연, who were executed in 전주 in 1791. 이 지역은 1791년 전주에서 순교한 윤지충과 권상연을 비롯한 초기 한국 천주교 순교자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Because of this history, 전동 커스널 became a sacred place of remembrance, faith, and sacrifice. 이러한 역사 때문에 전동 성당은 기억과 신앙, 그리고 희생의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When you enter the cathedral, the atmosphere becomes quiet and calm. 성당 안으로 들어서면 분위기는 매우 조용하고 평온해집니다. The sunlight coming through the stained glass windows created a peaceful feeling.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햇빛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Even visitors who are not Catholic often feel comfort and respect inside this space. 카톨릭 신자가 아닌 방문객들도 이 공간 안에서 위로와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a place where people can think about faith, courage, and the value of human dignity. 이곳은 사람들이 신앙과 용기,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Another interesting point is the contrast between 전동 cathedral and the surrounding Hanok village.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전동 성당과 주변 한옥 마을이 이루는 대비입니다. Around the cathedral, you can see traditional Korean houses with covered tiled roofs. 성당 주변에는 곡선 형태의 기와 지붕을 가진 전통 한옥들을 볼 수 있습니다. In the middle of this traditional scenery stands a Western-style church. 이러한 전통적인 풍경 속에 서양식 성당이 우뚝 서 있습니다. This contrast makes 전동 cathedral very special. 이러한 대비는 전동 성당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It shows how Jeonju has embraced different cultures while preserving its own identity. 이는 전주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문화들 받아들여 왔음을 보여줍니다. For foreign visitors, 전동 cathedral is more than a port spot.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전동 성당은 단순한 사진 촬영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It is a place where architecture, religion, Korea history, and human stories come together. 이곳은 건축과 종교,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장소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경기전 tells the story of the Joseon royal family. 전동 cathedral tells the story of faith and sacrifice. 경기전이 조선 왕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전동 성당은 신앙과 희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So, when you visit 전동 cathedral, please do not only look at the building. 따라서 전동 성당을 방문하실 때는 건물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Please take a moment to feel the stories behind it.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잠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This cathedral reminds us that history is not only about kings and power. 이 성당은 역사가 단지 왕과 권력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It is also about ordinary people who kept their beliefs even in difficult times. 역사는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So, when you visit 전동 cathedral, please do not only look at the building. Please take a moment to feel the stories behind it. 그러므로 전동 성당을 방문하실 때는 건물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잠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and I hope 전동 cathedral becomes a meaningful memory of your trip to 전주. 감사합니다. 전동 성당이 여러분의 전주 여행 속에서 의미 있는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전동성당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또한 외국인에게 전동성당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전동성당은 붉은 벽돌과 웅장한 돔,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너머로 비추는 따뜻한 빛 속에서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동성당은 우리에게 신앙과 희생, 그리고 사람들의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언젠가 전주를 방문하게 되신다면 전동성당 앞에 잠시 멈춰서서 그 안에 깃든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전해드리는 홍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0: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신봉철입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셨죠? FM 93.5MHz로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프로축구 소식 오래간만에 방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북 체육회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또 프로야구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좋아요 꼭 터치해주세요. 지난 7월 4일 전북현대는 강원 FC와의 경기에 앞서서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6.25전쟁 참전용사 10분을 경기장에 초청을 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선수단 격려와 시축 행사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영령들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전북현대 N팀은 홈경기 수익금 1,000만 원을 전라북도 동부보훈지청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전북현대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 소식 첫 번째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프로축구 소식으로 여러분을 첫 프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약 6주간의 이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를 가졌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전북현대는 양산으로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그래서 K1 리그가 지난 토요일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강원 FC와의 16라운드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2로 패했습니다. 관중들이 나오면서 그러더군요. 너무 실망스럽다. 40일 동안 그렇게 훈련을 했을 텐데도 어떻게 전과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길래 저도 고개를 좀 숙였습니다. 중계를 하진 않았지만은 방송하는 입장에서 전북현대가 그렇게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구나. 공격과 수비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팬들이 실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네네. 그제 경기를 보니까 많은 팬들이 월드컵 대회에서 국가대표가 축구하는 그런 경기 내용을 전북현대에서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던데.
1: 네네. 네.
0: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1: 뭐 사실 뭐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조금. 네. 디테일하게 보면 또 그런 차이나서 다른 차이가 끌어질 수 있죠. 대표팀의 선수들이 또 경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0: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런 모양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강원 FC와의 경기 내용을 좀 총평을 해 주시죠.
1: 사실 뭐 기대가 많았을 겁니다. 우리 15라운드까지만 해도 전북이 경기력이 조금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0: 네.
1: 마지막에 또 포항에서 그런 좋은 경기를 또 보여줬고,
0: 네.
1: 포항 경기에서.
0: 네.
1: 또 많은 기대를 갖게 만들었었는데,
0: 네.
1: 사실 50일 정도의 그 휴식기에서 팀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들이 이날 경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했거든요.
0: 네, 네.
1: 사실 이 경기가 좋은 경기로 끝났으면 전북은 상위권을 완전히 견고하게 자리를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0: 네.
1: 경기 자체가 좀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경기였었고,
0: 네.
1: 특히 이 공수에 대한 간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웠고, 또 강원의 어떤 그 조직적이고 유기적이고 빠른 그런 프레스와 그 압박에 대한 것들은 이미
0: 네.
1: 지난 라운드에서 충분히 다 준비가 됐을 텐데,
0: 네.
1: 거기에 대한 대비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이
0: 네.
1: 이날 경기의 가장 큰 패착의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지금 그 월드컵 기간 동안에 월드컵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주로 미드필더들이 우리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전북현대가 공격의 허리 부분에서 연결이 되질 않고 그리고 네네. 그리고 강원 FC가 계속 걔들은 그 친구들은 그 선수들은 아주 그 빠른 동작으로 개인 돌파도 하고 쇼패스도 하고 그러면서 전북현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은데요.
1: 네네네. 네.
0: 자, 그러면 선수 구성 변화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1: 사실 이날 월드컵에서 출전했던 선수들은 전부 다 전북에서는 경기장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0: 그렇죠.
1: 휴식을 취했던 것 같아 보이고.
0: 네.
1: 이날 경기를 보면 못다른 기본적이 있었던 선수였고 이영대와 그리고 그 맹성웅이 플레이 스타일이 거의 비슷한 선수들의 이연이거든요.
0: 네.
1: 이 선수와 오베르단의 어떤 조합들이 상대에게 위협을 준다든가 또 상대의 하프페이스 이후에 뒷공간을 침투하는 선수들의 이행은 아니에요.
0: 네.
1: 그다음 볼을 소유하고 연계하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 더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고요. 그날 경기를 봤을 때.
0: 네.
1: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조이제가 아주 탄탄한 형태를 갖추면서 대표팀까지 갔던 그런 경기력을 보였던 그 과정이
0: 네.
1: 박필 선수가 다시 돌아오면서 박수 선수가 경기를 못하는 게 아니지만 수비 지역으로 안정감을 찾았던 부분들이 약간 균열이 생겼던 그런 부분이 보였었고
0: 네.
1: 또 이제 아시겠지만 이주현 선수 같은 경우 직행에는 처음 출전하는 경기 아니었습니까?
0: 골키퍼
1: 그래서
0: 말이죠.
1: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 선발의 구성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줬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앞에서 제가 이제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 40일 동안 준비가 충분히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수를 다 제외한 이유가 뭔가요?
1: 사실 지금 가장 핫한 뉴스가 이슈라고 해야 되죠.
0: 네.
1: 저희 팬들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이슈이긴 한데,
0: 네.
1: 월드컵의 성적 조조로 인해서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굉장할 거예요.
0: 네.
1: 공항에서부터 시작하고 들어왔을 때또 여러 사람들에게 보는 시선, 눈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0: 네.
1: 근데 또 이제 정현 감독 같은 경우는 그런 선수들을 일단, 회복할 수 있는, 심리적인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0: 네.
1: 어제 제가 경기, 강주 경기를 갔는데, 울산에서는 조현우, 그리고 이동경 선수가 경기장에 나오더라고요.
0: 네.
1: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 감독이 아주 긴, 리그를 생각하면서 선수들에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사실은 이제 경기가 무승부나 이겼다면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아, 감독 잘했다. 그, 먼 거리에서 귀국하는데도 힘들었고, 우리도 교수님 말씀대로 분위기가 안 좋은 선수단에서 생활하느라고 아주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경기가 지고 나니까,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아, 이게 폭이 넓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1: 네네.
0: 네. 자, 이제 그, 꼼파뇨하고 티아고가 부상 상황인데요.
1: 네네.
0: 네네. 콤파뇨는 지금도 경기에 참가를 못하고 있는데, 혹시 뭐 조사된 내용이 있으신지요?
1: 아직 저도 정확하게 들은 건 없습니다만은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아직 그 100%의 전력을 다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에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사실 티아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수가 그 마지막에 우리 15라운드에
0: 네.
1: 전북 팬들에게 기쁨을 줬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턱에 대한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이 어렵다는 굉장히 아쉬운
0: 그러니까요.
1: 그런 부상이잖아요.
0: 네네.
1: 이런 부분들이 참 지금 전북에서는 공격의 날카로운 또 득점을 해결하는 부분에 다소 아쉬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 그러니까 모자 혼자 경기를 전후반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난 경기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참 아쉽습니다.
1: 네네.
0: 네네. 자, 전후반 경기 내용을 좀 분석해 주시죠.
1: 사실 이날 경기는 강원이 그동안 잘 해왔던 그런 프레스한 경기,
0: 네.
1: 상대를 압박하고 공수에 대한 간격이 촘촘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의 전술적 운영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런 팀에 대해서 전북이 충분히 저는 분석이 됐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0: 네.
1: 또 역시나 또 강원의 의도한 그런 경기 상태로 경기가 이끌어지더라고요.
0: 네.
1: 그 상황 속에서 25분에 그런 그 프리킥의 실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북에게는 뼈아픈 실점이었고,
0: 네.
1: 경기 흐름을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갔던 그런 실점이었다고 보여지고요. 후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우진 대신 이제 김태현을 투입하면서 측면에 공간적 변화를 주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효과를 좀 보는 듯 했는데 또 8분 만에 중원에서 볼을 그 뺏기는 과정 속에서 그 위험을 노출했고요. 그
0: 그렇죠.
1: 공간이 벌어진 사이에 모재현이 이윤에게 패스한 것이 또 바로 특정으로 연결되면서 전북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렇지만 전북이 또 이승과 간부화를 동시 투입하면서 변화를 주고 거기서 또 득점을 하나를 가져오면서 추격의 발판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기회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우승부나 또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던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0: 팬들이 골키퍼가 롱킥 차서 못 따게 주는 공격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1: 네네네.
0: 아,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좀 많아.

0: 결과도 보여줘요. 이날도 보면 김대원이 반드시 오른발로 찰 거라고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1: 네.
0: 근데 그거를 왼발로 송준석이 이제 땅으로 깔아가지고 득점을 하나 자정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득점이었고 전북으로서는 그 상황 굉장히 뼈아픈 그런 실점이 됐었고요. 후반 8분 같은 두 번째 실점했을 때 상황들은 전북이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의 공격과 수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간적인 것들이 많이 벌어져 버려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또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이은혜의 압박을 조금 더, 한 발, 두 발만 같으면 슈팅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추가 실점이 됐고요. 자, 그렇지만 또 정경윤 감독이 바로 또 이승우하고 과부하 두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추격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다시 우리가 동점이나 역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매끄러움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게 아쉬웠고 그냥 아주 핵심적인 거는 그래도 전북의 해 지금 미래잖아요. 지금 전북의 유스 출신의 김혜건 선수가 1군 경기를 대비했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면을 보여줬고 또
1: 알겠습니다.
0: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모든 전북 팬들이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 라고 하는 것이 이날 경기에 평가가 될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감부아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췄는데 그 골대
0: 네.
1: 맞추는 소리가 좀 과장하자면 관중석까지 들릴 정도로 강슛을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거 들어갔으면 2대2 동점으로 끝날 수 있었고 또 많은 팬들의 실망을 덜 실망시켰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자, 이제
0: 그렇죠.
1: 교수님 좀 금방 유스 출신의 미래의 꿈나무 김예건 선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선수가 18살이고 지금 영생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그렇죠? 아,
0: 그러니까요.
1: 이 선수가 나올 줄이야. 저는 그 예비 멤버에 김예건 선수가 올라 있어서 이 선수가 또 다른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수의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뭐 특별한 미래를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본 건가요?
0: 사실 전북으로서는 큰 도전이고요. 또
1: 그렇죠.
0: 전북 유스팀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희망적인 거잖아요. 그동안 전북이 조금 아쉬웠던 게 영입된 선수들의 활약은 두드러졌으나 강상민 선수 예의에 외적인 그런 유스 자원들이 1군에 대비해서 성공적인 데뷔를 가져갔던 과정들이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워낙 전북이 스쿼드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김혜건 선수를 벌써 이제 프로의 무대에 데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강상민 선수를 볼수 있는 그런 전북한테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미래에서도 그렇고,
1: 그렇죠.
0: 전북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김혜건 선수의 그런 출장이었습니다.
1: 유17세 대표로서 연령별 대표를 다 거쳤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167cm고 체구는 작지만은 뛰어난 드리블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킬 패스가 아주 좋다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언제 보죠?
0: 앞으로 볼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런데 그 경기에서 한번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그 강원 FC의 두 명의 수비를 사이를 이 볼의 드리블로 말이죠.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이만희 관중이 아주 감탄을 했는데 그런 걸 개인이라고 보는 거죠.
0: 그렇죠.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 특징이고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 축구에서 가끔 한 번씩 보이잖아요. 그 이강인 선수. 그래서 그 선수를 연상시키는 그런 선수 이상 가는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굉장히 큰 선수입니다.
1: 니틀 이강인이라고 늘 별명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0: 아, 그래요.
1: 그 고등학교 선수들이 그래요. 니틀 이강인이라고. 아주 빠르고 재치 있고 영리하다고 칭찬만 그 같은 동료 선수들이 칭찬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놀란 것이 그 이만희 관중 앞에서 그리고 대선배들 앞에서 상대방이 상당히 그 압박이 심했던 그 수비진이었는데도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크로스를 때렸는데 그게 이제 아깝게도 골키퍼가 선방을 했는데 아마 그 모습을 보고도는 아마 반탄을 했고 우리 교수님이 칭찬하듯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또 관중들이 하시는 얘기가 물론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는데요. 양산에서 미니 합숙 훈련까지 했는데 휴식기 훈련 성과를 볼 수가 없었다. 나머지 선수들이 다음 경기를 하려고 했다면 월드컵 경기

0: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를 제외하고 경기를 하려고 감독이 예상을 했다면 그 선수를 데리고 완벽한 훈련을 해제야 됐지 않았느냐? 그게 의문이에요. 그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1: 사실 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나라
0: 네.
1: 월드컵 대표팀처럼 다양한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0: 네.
1: 또 감독은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한게또 지금 우리가 축구가 보여주는 현상 아닙니까?
0: 네.
1: 아무튼 뭐 이날 경기로 봤을 때는 그동안 전북이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 유지를 조금씩 해 나가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명확했어요.
0: 네.
1: 공격의 다양성의 부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한 과제로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나온 뒤에 좀 보여지길 굉장히 기대했던 그런 전북 팬, 또 팀 역시도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전북이 못다의 옆에서 파트너로 움직여줄 수 있는 선수, 못다는 움직임보다는 볼의 경합이나 홀더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못다 주변에서 움직이고 공간을 침투하는 그런 선수의 역량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문제를 다 끌어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모다 옆에 이제 공격하는 같은 포드 라인에 그 볼을 받아내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1: 네, 그게 좀 아쉬웠죠. 그 상황을
0: 그렇죠.
1: 보면서.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위치에 이동준 선수가 위치를 많이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동준 선수가 한두 번 찬스가 왔는데 완벽하지는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도중에 무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 장신들이 이제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외국에 리투아니아 선수 기티스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그 선수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소개 좀.
1: 뭐 제가 직접 경기하는 거라 훈련하는 모습은 보지는 못했지만 뭐 굉장히 그 타겟형 스트라이커 지금 현재 못다나 또그 뽐파냐의 유형의 선수인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들었었고요. 사실 그 지금 현재 못다 하나로 남은 경기를 치러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두 선수가 언제 또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태트 영입에 상당히 기대를 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선수가 이제 출전했을 때 어떠한 팀에 대한 조합을 잘 만들어서 전북이 승점을 쌓았는데 기여할 것인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전북이 트윈타워를 가져갔을 때 충분한 상대팀한테 주는 그런 위험적인 부분들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리투아니아의 국가대표 출신이고, 대형 스트라이커, 그리고 6개월 임대라고, 그렇게 홍보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아마, 티아고 부상이 회복된 후까지, 회복된 기간 동안에 임대로 선수를 입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울산 현대와 또 강적을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또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요?
1: 사실 지금 두 팀이 굉장히 그이한 경기에 이 중위권 싸움이 아니라 상위권을 가는데, 지금 현재 그 초반에 중반을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길목에 서 있는 경기고요. 더욱이 이제 현대가 더비라고 하는 것은 팀적으로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치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제 울산 경기를 보면서 울산하고 광주 경기를 하는데, 울산이 경기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두팀다 지금 사실 이기는 팀과 지는 팀이 현장에 갈릴 텐데, 전북이 만약에 울산을 이기게 되면, 저는 또 전북이 또 다른 어떤 그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제까지 경기력을 봤을 때 울산 역시도 좋은 경기력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해서 저는 전북이 조금만 더, 지금 그 국가대표 자원들이 다음 경기 충분히 나오겠지만, 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경기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저는 전북이 울산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믿고 일주일간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주또이 시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과 함께 전북 현대의 경기 분석해 드렸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프로 야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병철 감독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전화로 하니까 무척 무게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까?
1: 괜찮습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2: 지금 강원도 횡성에 와 있습니다.
1: 아, 횡성. 지금 시작한 거죠?
2: 네네, 맞습니다.
1: 네. 강원도 날씨 어때요? 여기 장마철이라서,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2: 네, 오늘 날씨가 비가 한 송이로 온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요.
1: 네.
2: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좀 흐리고, 네.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야구 소식으로 들어가죠. 기아가 이제 주중에 SSG, 그리고 주말에 NC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자, 그런데, SSG한테는 2승 1무, 그 다음에 NC한테는 2패를 기록하고 어제 경기는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저는요, 무척 반가워했어요.
2: 저도 무척 반가워.
1: 이유는요, 기아가 아무래도 질 것 같아. 그래서 비 오기를 바랬는데, 역시, 주님께서 그것을 기도를 받아들였는지 어제 경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승 1무 2패를 기록했어요. 네, 네. 자, 그럼 네. 자, 주중 SSG 1차전 경기에서 말이죠. 10대 3으로 시작을 했는데 승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어요.
2: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2: 이날 광주 챔피언스리그는
1: 네.
2: 홈런 축구와 안타 폭죽이
1: 네.
2: 함께 터진 하루였습니다.
1: 어허.
2: 이래부터 김동영의 선제 홈런이 터지면서
1: 네.
2: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었고요.
1: 네.
2: 3회에는 5득점 비기닝을 만들면서
1: 네.
2: 승부를 일찍 결정을 지었습니다.
1: 네.
2: 중앙 팀은
1: 네.
2: 찬스가 왔을 때
1: 네.
2: 상대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1: 네. 강한 팀은 이날, 찬스가 왔을 때 상대를 네네. 살려주지 않는다.
2: 네네.
1: 오우.
2: 이날 기아가 딱 그런 야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역시 그 김두영 선수를 빼놓을 수 없겠죠?
2: 네, 요즘
1: 네.
2: 김두영이 선수에 들어서면
1: 네.
2: 팬들이 먼저 기대부터 하는데요.
1: 네.
2: 이날도 그 기대를 그대로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1: 네.
2: 멀티 홈런으로 시즌 25호 홈런을 기록하면서
1: 네.
2: 홈런 단독 선두에 올랐었고요.
1: 네.
2: 3타점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1: 네.
2: 그런데 저는
1: 네.
2: 이날 이런 홈런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1: 네.
2: 3회초 1사 만루에서
1: 네.
2: 경사를 만들어낸 수비였는데
1: 네.
2: 홈런은 점수를 만들지만
1: 네.
2: 좋은 수비는 승리를 지킨다고 봅니다.
1: 네네.
2: 이날 김도영은 공격과 수비를 모두 책임진 최고의 활약이었습니다.
1: 네네. 그러니까 홈런은 점수를 만들었지만은 좋은 수비로서 실점을 하지 않으니까 승리를 지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2: 네네. 네. 맞습니다.
1: 뭐, 저, 우리 감독님은 이럴 때는 홈런에 붙이고 또 이럴 때는 또 좋은 수비에다가 또 대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2: 수비가 중요하죠.
1: 네. 아, 그럼 물론이죠. 근데 이제 공격적인 그 감독은 홈런을 좋아해요. 우리 감독님은 수비를 좋아하시는 모양이구만.
2: 저는 우선 수비가 수비입니다.
1: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김선빈 선수도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2: 네, 맞습니다.
1: 네.
2: 김선빈 선수는
1: 네.
2: 통산 1798 안타를 기록하면서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대 안타의
1: 네.
2: 새 주인공이 됐습니다.
1: 네.
2: 이 기록은
1: 네.
2: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1: 네.
2: 20년 가까이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고
1: 네.
2: 매 시즌 자기 역할을 해냈기 때문에
1: 네.
2: 가능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2: 기록은 재능이 만들기도 하지만
1: 네.
2: 역사는 꾸준함이 만든다.
1: 네.
2: 김선빈 선수를 보면
1: 네.
2: 딱 떠오르는 말입니다.
1: 그런데 오늘 감독님 갑자기 이렇게 표를 쓰세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문장이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좋은데요?
2: 네. 그렇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기록은 재능이 만들기도 하지만은 역사는 꾸준함이 만든다. 그런데 김선빈 선수가 자기 안타 친 거 기억할까요? 1798개? 이야,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
2: 진짜 대단한 기록이죠.
1: 그럼요. 대단합니다. 김선빈 선수 되니까 이 정도 기록하는 거예요.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자, 선발 올러의 투구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2: 네, 저는
3: 네.
2: 에이스의 득점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2: 본인 실책이 나오면서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3: 네.
2: 3진 10개를 잡아내면서 6이닝을 책임을 졌습니다.
3: 네.
2: 3실점이었지만 모두 무차득 무자책점이었고요.
3: 네.
2: 끝까지 경기 흐름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3: 네.
2: 이런 투수가 있기 때문에 팀이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거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3: 네네. 이제 올려를 보면서 그래요. 그 정도 투구를 가지고는 뭐 변함없이 잘 던질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이 변화구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나는 것 같죠?
2: 맞습니다.
3: 네.
2: 이 컨디션을 그렇게 유지한다는 게
3: 네.
2: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3: 그렇죠.
2: 대단한 피칭을 계속 이어주고 있어서
3: 네.
2: 반가웠습니다.
3: 네네. 지금 오디오 상태가 말이죠. 그 옛날에 제가 80년대 아나운서 할 때 저 대선배가 그 저 홍콩 같은 데 저 동남아 가서 라디오 중계할 때 그 전화 상태가 유선으로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태가 끊겼다 연결됐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아주 우리 본부장님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자, 아무튼 방송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겼고 2차전 연장 11회 혈투 끝에 6대 6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2: 네, 이날 경기는 한마디로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 경기였습니다. 네, 기아가 이기는 줄 알았더니
3: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 경기였다.
2: 네.
3: 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2: 기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3: 네.
2: 9회부터 11회까지는 말 그대로 한편의 드라마였고
3: 네.
2: 승리와 패드가 서로 양보를 안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승부였습니다.
3: 네.
2: 비록 승리는 놓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아의 전형만큼은 팬들에게 강하게 각인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현종 선수의 이제 투구 그날 이제 투수가 양현종이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역시 양현종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죠.
3: 네.
2: 구속보다 더 무서운 건 경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3: 네.
2: 180km가 채 나오지 않았지만
3: 네.
2: 타자들의 타이밍은 완벽하게 빼앗았고
3: 네.
2: 하고 하나하나가 마치 체스 두는 것처럼 계산된 승부였습니다.
3: 네.
2: 5-2-1점이면 선발 투수로서는 100점짜리 투구였습니다.
3: 네네.
2: 다만 승리가 날아간 건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3: 네네, 알겠습니다. 뭐 1회에서 이제 9회까지 경기를 합니다만은 선발 투수는 보통 이제 5회까지 던져주는 게 의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던지는 동안에 뭐 자기 혼자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9명의 타자들이 또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자기 마음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 야구입니다. 자, 이날 경기의 아쉬운 부분은 역시 불펜이었죠?
2: 네, 그렇습니다. 필승조가 8회까지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3: 네.
2: 그런데 야구는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가
3: 네.
2: 가장 어렵다는 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3: 네.
2: 뒤에 성형탁의 블룸 세이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3: 네.
2: 연장전 한 번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서
3: 네.
2: 어렵게 만든 승리가 아쉽게 날아갔습니다.
3: 네, 네.
2: 이날까지 최근 계속되는 접전으로 불펜 피로도가 누적된 모습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3: 네네. 연장 11회 마지막 공격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2: 네, 야구에서 가장 무서운 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팀입니다.
3: 네.
2: 1점 차로 뒤졌지만 김규성의 적시타,
3: 네.
2: 상대 실책까지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었고요.
3: 네.
2: 광주 챔피언스리그는 이미 끝내기 분위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었고요.
3: 네.
2: 팬들도 모두 일어나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네.
2: 하지만 마지막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3: 네.
2: 아쉽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3: 네.
2: 그래도 졌던 경기를 비긴 것인지 이긴 경기를 놓친 경기인 것인지 쉽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남긴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 참 이 표현은 대단하네요. 이제 무승부로 끝났잖아요. 막상막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졌던 경기를 비긴 거니까 아니면 이기는 경기를 놓친 것인지 쉽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 표현이거든요.
2: 네, 맞습니다.
3: 이야 이거 정말. 야구가 그래서 인생의 그 삶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2: 네네네.
3: 우리 감독님의 말씀이 마치 작가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저 스포츠 전북 작가 아시죠? 야구 감독 그만두시고. 예? 어때요?
2: 아유, 아닙니다.
3: 그래도 감독을 쉬는 게 나아요. 좋습니다. 네, 제가요. 오늘 감독님이 네네. 사용한 그 표어 비슷한 거 좋은 문장을 따로 제가 적어놓고 인생에 살면서 목표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3: 네. 자 이제 SSG 3차전 경기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달리게 되었거든요.
2: 네네. 네네. 이날 경기는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 팀이 결국 이긴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3: 네.
2: 3회 초에만 4실점을 하면서 네. 경기 분위기가 굉장히 SSG로 넘어간 듯 했습니다.
3: 네.
2: 하지만 기아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요.
3: 네.
2: 한 점씩 따라붙으면서 상대를 압박을 했고
3: 네.
2: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기아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왔습니다. 특히 9회 다시 리드를 내줬을 때도 선수단 누구 하나 포기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3: 네.
2: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끝내기 승리를 만들어냈는데요.
3: 네.
2: 이런 경기가 바로 강팀이 만들어내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알겠습니다. 선발 내일은 다소 힘든 경기를 했는데 감독님 보시기에는 어땠는지요?
2: 네, 이날은 평소 내일답지 않았습니다.
3: 네.
2: 체인지업의 제구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LAD에게 3런 홈런을 허용을 했고요.
3: 네.
2: 5이닝 5실점으로 고전을 했습니다.
3: 네.
2: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5이닝을 책임지며 추가 붕괴를 막아준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제 3차전 승리의 숨은 주역은 역시 이제 불펜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2: 네, 맞습니다. 이날 이영범의 2이닝 무실점이 정말 컸습니다.
3: 네.
2: 내일이 내려간 뒤에 네. 흐름을 완전히 끊어주면서 네. 추격할 시간을 벌어줬고요.
3: 네.
2: 정훈도 안정적으로 막아냈습니다.
3: 네.
2: 물론 그 후에 곽도규와 전상현이 실점을 했지만
3: 네.
2: 전체적으로는 불펜이 최소 실점으로 버텨준 것이
3: 네.
2: 결국 끝내기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3: 네네. 그래서 이제 불펜의 힘이 대단한 거고요. 그 1회씩 던지는 선수들이 비중이 크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게 다 모아져서 승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타선에서는 역시 중심 타선의 힘이 아주 대단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이날은 해결사는 역시 해결사였다.
3: 네, 맞습니다.
2: 김도영이 시즌 26호 솔로 홈런으로 분위기를 바꿨고요.
3: 네, 네.
2: 한준수도 홈런 포함 멀티드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3: 6호 홈런입니다. 그 홈런이.
2: 네. 그리고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나성범이었죠.
3: 네, 그렇습니다.
2: 2, 4시간까지 패색이 짙었던 순간
3: 네.
2: 자존감을 가르는 극적인 동점 트럼프를 떠뜨리며 광주를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3: 네.
2: 자존감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보여준 한 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 한 방이 16호 홈런입니다. 네.
2: 네.
3: 그런데 이날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바로 박상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사실은 프로 리그 일부 리그에서는 신인이지만 사실 신인이 아니잖아요 이 선수는.
2: 네 맞습니다.
3: 근데 이 선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감독이 계속 너는 네. 고 믿는다 나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2: 저도 믿고 있었습니다. 네. 네 승부처에서 젊은 선수를 믿고 맡긴다는 건 감독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3: 그렇죠.
2: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박상준의 최근 파격감과 자신감을 믿었고
3: 네.
2: 박상준도 주눅들지 않고 과감하게 스윙을 했습니다.
3: 네.
2: 기록은 유격수 실책으로 나왔죠.
3: 네.
2: 시속 175km의 강한 타구가
3: 네.
2: 실책을 유도한 장면이었습니다.
3: 네.
2: 저는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3: 네.
2: 박상준이 만들어낸 끝내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3: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네, 무엇보다 이런 승부처에서
3: 네.
2: 예, 경험은 젊은 선수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3: 네.
2: 감독의 믿음과 박상준의 배짱이 만나 기아의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완성한 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3: 좌타자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볼을 아주 과감하게 쳤는데 그 파워가 말이죠. 이렇게 TV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느껴졌거든요. 볼 방망이에 볼이 맞는 그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렸거든요. 그게 유격수 정면으로 갔는데 다리 사이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2: 네,
3: 제가 보기에는 기아의 주자에 가리지 않았느냐
2: 네, 네.
3: 그런 생각이 들죠.
2: 175km면 진짜 갈아타고거든요.
3: 그렇죠.
2: 물론 이제 그 교차하는 주자와 교차하는 순간도 보이긴 했는데.
3: 네네.
2: 아무튼 좋은 타구였습니다.
3: 그렇습니다. 유격수가 이 글러브를 다시 대보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TV로 그 또 그 장면을 좀 오래 잡아줬는데 그 선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유격수를 봤지만 이렇게 빠른 볼은 처음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SSG와 이제 주중 3연전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한다면은요?
2: 네, 이번 3연전은 기아가 왜 강팀인지 보여준 시리즈였습니다.
3: 네.
2: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3: 네.
2: 어려운 경기에서도 끝까지 승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 네.
2: 결국 2승 1무라는 결과보다
3: 네.
2: 선수단의 끈기와 자신감을 확인했다는 점이 더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NC와의 이제 두 번의 경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와의 주말 3연전 중 지금 이제 비로 말미암아 한 경기가 취소됐으니까 2연전 중에서 첫 경기에서 3대 11로 패했단 말이에요.
2: 네.
3: 네.
2: 저는 이날 기아 초반 수비에서 박상준과 김동희 호수비가 나오면서
3: 네.
2: 좋은 흐름을 만들었었어요.
3: 네.
2: 하지만 선발 황동화가 김영준에게 선제 투런홈런을 허용하면서
3: 네.
2: 경기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3: 네.
2: 선제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해 3대 3 동점까지 만들었지만 박상준의 견제세로 역전기를 놓친 점이 아쉬웠습니다.
3: 네.
2: 이후 NC가 다시 리드를 잡았고
3: 네.
2: 7회 불펜이 흔들리면서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3: 네.
2: 결국 기아는 승부처에서 나온 주루 플레이와 불펜 난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3: 네.
2: 3대 1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3: 네네. 이 박상준의 견제사를 짧게 얘기 좀 해주시죠.
2: 네, 경기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3: 네.
2: 4회 3대 3 동점을 만든 뒤에 1사 1-3루 상황, 박상준이 1루 견제에 걸리면서 아웃이 됐거든요.
3: 네.
2: 역전 찬스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한 번의 견제사로 공격 흐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3: 알겠습니다.
2: 특히 상대가 왼손 투수 구창모였거든요. 견제가 좋은 투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3: 네.
2: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2: 젊은 선수의 적극성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장면 이후 분위기가 NC로 넘어갔고
3: 네.
2: 기아도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3: 네.
2: 결국 작은 주루 플레이 하나가
3: 네.
2: 경기 흐름을 바꾼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투수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2: 네, 이날 황동화 선수는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3: 네.
2: 이범호 감독도 5회까지 2에서 3실점 정도를 기대를 했었는데
3: 네.
2: 투수 부위와 제구가 모두 평소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3: 네.
2: 결국 4와 3분의 2이닝을 버티는 데 그쳤고
3: 네.
2: 선발 싸움에서도 밀리고 말았습니다.
3: 네.
2: 반면 한재승은 정말 좋은 투구를 했는데
3: 네.
2: 5회 1사 1-2로 2기에서 올라와 추가 실점 없이 아웃카운트 5개를 책임지면서 분위기를 살려놨습니다.
3: 네.
2: 하지만 7회 김범수가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흔들렸고 이어 이영범도 만루에서 김희집에게 결정적인 3타점
3: 네.
2: 2루타를 맞으면서 승부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3: 알겠습니다.
2: 결국 이날은 선발과 불펜 모두 NC 투수진에게 밀린 경기였다
3: 네.
2: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 네네. NC의 선발 투수 구창모 선수가 또 좋은 투구 내용을 보였고 그 볼을 기아 타이거즈 타자들이 공략하지 못한 것이 패인이죠 뭐.
2: 네.
3: 네. 네. NC와의 2차전 경기 얘기를 하죠. 4대 5로 아쉬운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경기는 대단한 경기였어요. 아쉬움이 있지만은 네.
2: 기아는 끝까지 추격을 했죠.
3: 네, 그렇습니다.
2: 경기팀에서 아쉬움을 남긴 경기였습니다.
3: 네.
2: 1회 나성범의 적시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3: 네.
2: 김동희 희생 플라이로 두 차례 동점을 만들면서 끈질기게 따라갔습니다.
3: 네.
2: 하지만 선발 시라카와가 4회 천재환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흐름을 내줬었고요.
3: 네.
2: 8회 초 박건우의 적시 2루타가 결승타가 됐습니다.
3: 네.
2: 2회 말에는 박재현의 3루타가 무사 3루 기회를 만들었지만
3: 네.
2: 1터치 실수가 나오면서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결국 아쉽게 4대 5로 패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자, 이제 투수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박재현 선수의 주루 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좀 그 부분은 박재현 선수가 신이지만 야구를 오래 했던 타자로서 선수로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2: 네, 그렇죠. 이날 승부를 가른 가장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3: 네.
2: 박재일이 3루타자 3루타로 무사 3루기를 만들었지만,
3: 네.
2: 김원영의 뜬공 때 리터치를 하지 않고 홈으로 뛰는 판단 미스가 나왔습니다.
3: 그렇죠.
2: 정문 선수가 순간적으로 아웃 카운트를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3: 네.
2: 이 선수라야 하면 동점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3: 그렇죠.
2: 너무 아쉬운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3: 네네.
2: 특히, 전날 박상준의 견제사가 이어 이틀 연속 주루 플레이 실수가 나온 만큼,
3: 네.
2: 좀 아쉬운 부분인데, 기본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타자가 앞에 있는 김호령 선수가 딱 치니까 외야로 쭉 뻗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2: 네네.
3: 이 박재현 선수는 아 이건 외야 플라이다. 이건 자기가 보기에 안타라고 생각하고는 무조건 홈으로 뛰어들지 않았느냐가 저희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웃 카운트를 좀 착각했다라고 하는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2: 네네네.
3: 근데 감독님, 네, 한 가지 삼루에 삼루 주자 코치가 있잖아요.
2: 네네네.
3: 그러면 그 주자 코치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2: 네, 일단은 외야로 공이 뜨면 이제 저도 이제 삼루 코치를 보고 있잖아요.
3: 네, 그렇죠. 네.
2: 네. 일단은 무사나 일사 때 외야 플라이가 뜨면 저희는 이제 아이들한테 회복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요.
3: 네.
2: 외야로 볼이 뜨는 순간 회복이라고 크게 외칩니다.
3: 알겠습니다.
2: 네.
3: 이게 그런 것들을 좀 잘 그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1경우, 2경우, 3경우를 머리에 두면서 이제 주자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 그 NC와 경기를 마무리하고요. 주중 경기 3연전 롯데와 경기가 끝난 다음에 또 올스타전이 있죠. 우선 롯데 네네, 예상.
2: 네네. 이번 주 기아는 부산에서 롯데와 주중 3연전을 치른 뒤에
3: 네.
2: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습니다.
3: 네.
2: 올 시즌 롯데를 상대로 6승 1무 2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3: 네.
2: 이번 시리즈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3: 네.
2: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3: 네.
2: 중요해 보이고요.
3: 네네.
2: 네.
3: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말에 올스타전에 홈런 퍼레이드 김도영 오스틴 그다음에 강백호 이 세 명의 선수가 홈런왕 견쟁을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죠 뭐. 김도영 선수가 우승하기를.
2: 재밌는 홈런 더비가 될 것 같습니다.
3: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옛날에 올스타전 보면은 그 홈런 더비가 좀 재미가 없었는데 이 3파전 특히 이제 김도영과 오스틴의 라이벌전은 대단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네. 자, 김만우님 언제 오세요?
2: 저희가 이제 내일 갑니다. 내일.
3: 알겠습니다. 네네.
2: 네네.
3: 저 횡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우가 네네. 유명하죠, 한우. 그렇죠. 네.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철 네. 감독이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3: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입니다.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전북 체육회 소식을 들을 시간입니다. 목소리 좋은 신동석 차장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네. 목소리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4: 아유, 고맙습니다.
3: 저 신문 기자 출신이잖아요.
4: 아, 예, 맞습니다.
3: 방송 기자였으면 딱 좋은데.
4: 아유,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예, 예.
3: 네, 네. 아무튼 리포팅 내용보다도 목소리가 좋아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3: 네, 네. 자, 올림픽 유치에 대한 오래간만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유치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 속도감 있는 올림픽 유치 정책을 펼쳐 나가야 시점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3: 네네.
4: 국제올림픽위원회인 이른바 IOC는 최근 총회를 열었는데요.
3: 네네.
4: 이곳에서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 개편안을 승인하고 주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3: 네.
4: 저희가 서울을 누르고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저희 전북으로서는 이번 IOC 총회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3: 네네.
4: IOC는 개최지 선정의 5대 핵심 원칙으로 정합성, 협력 파트너십, 투명성, 유연성, 레거시, 연속성을 내세웠는데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존 지속대회와 집중대화라는 2단계 사이에 이 전략대화라는 단계를 신설해 3단계 체제로 정비한 것입니다.
3: 알겠습니다. 지금 이문택 지사님께서 이제 취임을 하셔가지고 일이 이제 그 7월 1일부터 이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4: 네.
3: 올림픽에 가지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4: 네네네.
3: 네, 우리가 또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내면 대통령이 오케이 승낙만 떨어지면은 대한체육회 그리고 정부 그다음에 전라북도 도청 이렇게 서로 3개 기관이 올림픽에 대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4: 네, 우선 좀 남은 추진 절차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추진 절차 말씀해 주시죠.
4: 예, 현재는 지속 대화 단계인데
3: 네네.
4: 잠재 유치국들이 IOC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3: 네.
4: 개최 영향 분석, 경기장 마스터 플랜,
3: 네.
4: 재원 조달 전략 등을 구체화하는 시점입니다.
3: 네.
4: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카타르, 독일 등 약 15개 국가들이 대내외적으로 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데
3: 네.
4: 현재 우리 전북 역시 IOC의 컨설팅을 받으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4: 이 관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신설된 전략대화 단계입니다.
3: 네.
4: IOC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 기준 충족 여부와 전략 방향과의 정합성을 따져 일부 후보 국가를 선정할 것인데
3: 네.
4: 2028년 하반기쯤 이 미래 유치위원회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3: 알겠습니다.
4: 이때 우리가 만약에 후보 대상이 포함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유치가 무산되는 만큼
3: 네.
4: 유치 국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최종 개최 도시는 2029년도에 열리는 IOC 총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3: 네.
4: 이제 국가 차원이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라북도 전주에서 펼쳐지는 그 2036년 올림픽을 꼭 지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4: 저도 믿습니다.
3: 네. 아무튼 올림픽 우리 저 차장님은 올림픽 예, 예. 그 끝날 때까지 체육회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나이로 봐서
4: 올림픽 유치하는 걸 쭉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3: 아 그러니까요. 그 만약 예, 예. 올림픽 개회식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다고 보세요. 아,
4: 네.
3: 우리 신 차장님은 그때 아마 간부돼 있을 걸요. 더 고급 간부.
4: 아, 상상만 해도 설레는데요.
3: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얘기하는데. 이원택 도지사께서 아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역동적으로 아마 대응하실 것 같습니다.
4: 네,
3: 자, 이제
4: 그렇습니다.
3: 네, 검도에 입문한 지 2년밖에 안 된 중학생이 전국 대회를 평정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4: 정말 대단한 소식이었습니다.
3: 네.
4: 검도에 입문한 지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은 중학생이
3: 네.
4: 전국대회에서 쟁쟁한 엘리트 선수들을 물리치고 이 정상에 올랐는데
3: 네.
4: 열악한 지역 인프라와 짧은 경력을 극복해내며 검도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3: 네.
4: 전주 해성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채나 선수가 대한검도회장기 전국검도대회에서 여자 중등부 개인전 정상에 올랐는데
3: 네.
4: 이번 우승은 검도계에서는 기적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네.
4: 이는 바로 우리 전라북도에는 여자 중등부 선수를 전문 육성하는 학교 운동부나 팀이 없어
3: 네.
4: 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타시도 선수들과 달리 이 김채나 선수가 타설 도장에서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3: 네. 네.
4: 더군다나 검역을 쌓은 기간도 2년에 불과해 객관적인 전력이나 경험 면에서 열세로 평가받았지만
3: 네.
4: 우승을 거머쥐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3: 네네네. 정말 놀랍습니다. 2년
4: 네,
3: 만에
4: 그렇습니다.
3: 검도한 그 소녀가 말이죠. 전국을
4: 네,
3: 선포했다.
4: 네.
3: 언제
4: 네,
3: 한번 계기가 되면은요. 저희 프로그램에 한번 모실 테니까 차장님
4: 예,
3: 좀
4: 예.
3: 중재역을 해 주십시오.
4: 예예 예, 알겠습니다.
3: 네네. 자, 또 배드민턴 팀인들이 또 일을 저질렀어요.
4: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는 배드민턴 강도인데요.
3: 그렇죠.
4: 이 배드민턴 양대 강호라 할 수 있는 정주고와 전주 성심여고가 네. 전국 무대에서 나란히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네. 또다시 우리 배드민턴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3: 네, 네.
4: 이 두 학교는 대통령기 전국 종별선수권 대회에서 남녀 고등부 단체전 결승에서 각각 정상에 오르며 네. 동반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3: 네네.
4: 특히 이 정중호는 결승에서 만난 서울 최고를 상대로 단 한 경기도 내주지 않는 완승을 거두며 3대 0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3: 네네.
4: 이번에 이 두 학교의 활약으로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메달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심여고 우승했다고만 나오지 성심여고가 어느 여고가 붙어서 우승했다는 내용은 방송을 안 하시는군요.
4: 네. 또 다 학교 배려도 좀 해줘야
3: 되는 부분이. 그렇죠. 정주고등학교. 네, 잘하셨어요. 예. 제가 좀 웃으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4: 예.
3: 성심여고는 뭐 배드민턴 하면은 성심여고가 꼭 거기에 뉴스에 나가고 또 방송이 나가니까 좀 양보해 주신 거죠, 뭐.
4: 네, 네네, 맞습니다. 성심여고는 워낙 잘하는
3: 그러니까요.
4: 네. 예.
3: 자, 전북체육회가 또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지요?
4: 네, 이번에는 스포츠 안전협회와 스포츠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는데
3: 네.
4: 이번 협약은 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안전의식을 높여 건강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 네네.
4: 앞으로 양 기관은 스포츠 안전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네. 각종 스포츠 행사 개최 시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 네네.
4: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자원 교류, 체험교실 운영 등 안전 문화 확산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 네네. 배드민턴 우승했지, 그리고 또 태권도 소녀가 나타나서 전국을 제패하고 있지, 그런데 또 전주 스포츠클럽 태권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아주 또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4: 네, 맞습니다. 네. 전주 스포츠클럽 태권도팀이 태권도원배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네.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목에 걸며 또다시 태권도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3: 네.
4: 이번 대회에서 가장 빛난 선수는 여고부 경기에 나선 문지담 선수인데
3: 네.
4: 이 문지담 선수는 결승 무대에서 같은 클럽 동료 신예진을 2대 0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3: 네.
4: 문지담은 이번 우승으로 올해에만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3: 네.
4: 또한 남자 중동부 플라이급에서는 임창현 선수가 128강부터 전국 강호들을 차례로 격파하며 결승에 진출했지만
3: 네.
4: 결승에서 아쉽게 패해 은메달로 차지했습니다.
3: 네네.
4: 네, 이 도교육청 전문선수 위탁 운영팀인 전주 스포츠클럽은 최근 들어 이 소속 선수들의 기량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3: 네.
4: 차세대 태권도 유망주들을 꾸준히 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이제 스포츠 경기 일정인데
4: 그건 다음에 제가 동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 네, 알겠습니다.
3: 네네. 오늘 방송 고마웠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3: 네네. 네, 지금까지 전북체육회 신동석 차장과 함께 도내 아마추어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웠다가 또 비 왔다가 또 습도가 높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두워지는 거리 하나둘씩 켜지는 네온사인 그리고 빗물고인 아스팔트 위로 번지는 도심의 불빛들 좌우로 바쁘게 움직이는 와이퍼 사이로 앞차의 빨간 브레이크 등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늘 마주하는 익숙한 퇴근길 풍경이죠. 보통 날이라면 지루하게만 느껴졌을 꽉 막힌 도로 위가 오늘만큼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차량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차 안을 채우면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나만을 위한 완벽한 배경음악이 시작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눅눅하고 어스름한 공기는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감성들을 은근히 건드려 깨우곤 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창 밖의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치열하게 흘러가지만은 지금 이 작은 차 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늑한 나만의 작은 요새가 아닐까 하는 생각? 오직 비 오는 날에만 허락되는 아주 사치스럽고 근사한 고독인 셈이죠. 바쁜 걸음을 잠시 늦춰도 좋은 시간입니다. 토닥이는 빗소리에 마음을 얹고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누려보셔도 좋겠습니다. 꽉 막힌 도로이면 어떻습니까? 라디오 볼륨을 조금 더 키우고 이 눅눅하지만 근사한 저녁을 즐겨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여기는 전주 FM 6시 특별한 저녁입니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오래된 책방 갔는데 책 냄새에서 나는 책방 분위기 같은 거. 박물관 갔는데 오래된 듯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묘한 어떤 느낌 같은 거. 빗소리 듣고 있어도 아마 이런 느낌 같기도 하고, 장마철에 느껴질 수 있는 묘한 느낌 같은 거겠죠. 예년 같으면은 이미 장맛비가 내릴 시기인데요. 요즘은 뭐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한 느낌입니다. 53년 만에 딱두 번뿐이었다 그래요. 이렇게 선선한 느낌이. 랩을 해주는 친구는 액션 블루슨이에요. 여기에 록밴드 더 블랙키스의 댄 아워바흐가 함께 해주고 있죠. 마크 론슨의 스탠딩 인더 레인. 오늘 시간에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사연과 음악 보내주실 분은 전주 FM 홈페이지 특별한 저녁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합니다. 롤링스톤즈가 노래하는 레인 폴 다운.

최장수 그룹이죠. 롤링스톤스의 레인폴 다운이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80이 넘었어요. 최근에 신곡이 나왔는데요. 싱글로 우선 나왔습니다. 젤러스 러버라는 곡을 들어봤는데요. 아, 너무 멋져요.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키스 리차드하고도 음악적인 견해로 많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노래들이 발표하고 나서 대박이 나죠. 이번 앨범에는 스티브 윈우드가 건반에 참여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초창기에 그 롤링스톤스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곡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이 누님 모르시는 분들 없죠. 이 누님 앞에서는 나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마 한국 나이로 60대 후반쯤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전성기 때 느낌을 그대로 살려가지고요. 아주 멋진 곡을 그 6월 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마돈나인데요. 오늘 들어보실 곡 러브 센세이션입니다.

0: 일상의 음악이 특별해지는 시간, 6시 특별한 저녁이 함께합니다.
1: 엘비스 프레슬리의 넘버원 송을 리믹스해주는 정키 XL의 A Little Less Conversation.

2002년도 기억하시죠? 한일 월드컵 때 전 세계의 축구 스타들을 다 모아놓고 배 안에서 비밀 축구 토너먼트를 하는 전설적인 광고의 배경 음악이었죠. 그때 DJ였던 정키 XL이 리믹스해가지고요 사용을 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전 세계 그 20개국 넘는 곳에서 차트 1위를 기록을 하죠. 그전에는 뭐 이 곡은 엘비스 곡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이었거든요. 사실 그 엘비스 재단에서는 곡을 잘 안 주기로 유명해요. 뭔가 쓰여지는 걸 거부합니다. 유일하게 허가해서 사용해서 엘비스 사후에 넘버원 곡이 되어버렸던 7월 1일부터 엘비스 콘서트 필름을 복원을 해가지고요. 만든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도 아주 심플해요. 엘비스 인 콘서트 프레슬리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엘비스라는 영화가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 기억하시죠? 근데 이번 영화는 또 다른 엘비스의 젊은 시절 콘서트 분위기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잭슨 캠블이 노래하는 Let's Go!

전주 FM은 2036 전주올림픽 유치를 응원합니다. 2036 하계올림픽 최종 개최지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아마도 올림픽 그 전문가나 외신들에 따르면 2028 LA올림픽 기간 전후에 아마 유력하게 발표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올림픽 전통 중에 하나가 개막식 때 그 다음 개최국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 올림픽 개최 7년 전에 발표를 하는 게 철칙이었었는데 요즘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 시기를 아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버립니다. 뭐 밀당하는 거죠. 경쟁 도시들이 아주 쟁쟁합니다. 뭐 카타르 도하, 뭐 인도의 아마다바드 같은 틈에서 이겨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튼 2년을 기다려봐야 됩니다. 전주 비빔밥이 올림픽 공식 메뉴가 되는 그날을 기대해보면서 자 세쿠의 캐칭 바디스 들어봅니다.

마지막에 차를 타고 떠나는군요. 세쿠가 노래한 캐칭 바디스였습니다. 이 친구 참 재밌어요. 올해 나이가 겨우 20대 초반인데 목소리 들어보면 한 50살 먹은 베테랑 소울 가수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영국의 레스터 출신인데요. 원래는 가수 될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가볍게 노래 부르고 놀았었는데 SNS에 올렸는데 그게 영국의 유명 레이블 관계자 눈에 띄어가지고요.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그 쇼폼 플랫폼의 배경음악으로 요즘 엄청나게 흘러나오는 곡이기도 합니다. 세쿠의 캐칭 바디스를 들었습니다. 보니 타일러가 노래하는 홀딩 아웃 포 히어로

보니 타일러가 노래한 Holding Out for Hero였습니다. 얼마 전에 외신을 보니까요. 보니 타일러 위독설이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최근 소식을 보니까요. 다행히 그 혼수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난 상태라고 그럽니다. 위기를 넘긴 거죠. 제목을 보면은 그대로 영웅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흔히들 그 holding out for hero라고 발음하잖아요. 여기에서 holding out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갈망한다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회복이 빨리 되어가지고요. 아주 멋진 또 무대, 그 뭐 투어 중이었다고 그러니까요.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아델이 노래하는 스카이폴.

0: 세상이 참 복잡하고 시끄러워도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부드럽지만 강한 여성들의 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들어보셨던 에바 맥스의 킹스 앤 퀸즈를 들어봤습니다. 모든 세상의 왕들이 여왕을 왕좌에 앉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을 거다라는 아주 당찬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 일상의 음악이 특별해지는 시간, 6시 특별한 저녁이 함께합니다.

레이먼드 빈센트가 노래한 Falling Rain이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 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요? 근데 막상 그 배부른 자유가 끝없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길을 잃게 된다고 그래요.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는 뭐 어떤 명예나 돈벌이가 아니라 매일 아침 나를 깨우는 작은 일거리 하나가 있다라는 거,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꽉 잡고 있다라는 작은 자부심 같은 거, 그게 뭐 음악이든 방송이든 뭐 글쓰기든 작은 화분 키우기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이 뭐 뭐라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주체적인 소일거리 그거 하나 품고 있으면은 인생 후반에 시간도 뭐 그리 쓸쓸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채워가는 거, 그게 바로 인생의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이도가 노래합니다. 땡큐를 들어봅니다.

리아도가 노래한 Thank You를 들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늘 끝곡은 제이슨 베이커의 레인이라는 연주 음악 들으면서 시간 접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화요일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99.1MHz로 방송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수영이 진행하는 재즈 여행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의 재즈여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트랙을 달리는 기차처럼 정해진 시간과 계절의 흐름 속을 바쁘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나만의 호흡으로 천천히 숨쉬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죠. 지금 여러분이 맞춰두신 이 주파수가 그런 기분 좋은 일탈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풍경 속을 지나고 계시든 잠시 일상의 소음에 볼륨을 낮춰두고 음악이 만들어내는 온도와 색감을 천천히 느껴보시죠. 메마른 하루에 낭만이라는 작은 균열을 만들어줄 시간, 김수영의 재즈여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싱어송라이터 리키 리 존스의 아버지가 가난했던 시절 어린 딸을 위해 직접 만들어 들려주었던 자장가에서 시작된 곡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흘러 리키 리 존스는 아버지의 노래를 자신의 감성과 목소리로 다시 불러내어 이 곡을 완성했습니다. 들으실 곡은 The Moon is Made of Gold, 달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라는 곡인데요. 포크와 재즈가 섞인 몽환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이 곡은 해가 저문 쓸쓸한 밤을 마법 같은 시간으로 바꾸어주는 다정한 위로와 동화 같은 상상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Don't feel bad because the sun went down. The night has wept untold. 해가 저물었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 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품고 있답니다. Just keep watching and you soon will see. The moon is made of gold. 그저 가만히 지켜보면 곧 알게 될 거예요. 저 달은 온통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걸요. 라고 노래하는 리키 리 존스의 The moon is made of gold. 함께 하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리키 리 잔스의 The Moon is Made of Gold였습니다. 밤의 분위기를 환상적인 마법처럼 묘사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넨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스윙 재즈 황금기의 낭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들으실 곡은 영국의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 앤토니 스트롱의 Stepping Out With My Baby 내 사랑과 함께 외출해요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미국의 전설적인 작곡가 얼빙 벌린이 1948년 뮤지컬 영화 이스터 퍼레이드를 위해 만들었던 곡입니다. 곡의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멋진 옷을 차려입고 거리로 나서는 순간에 터질 듯한 설렘과 행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Stepping out with my baby. Can't go wrong cause I'm in right. 나의 사랑과 함께 거리를 나서니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완벽하게 느껴져요. Ask me when will the day be? The big day may be tonight. 그 특별한 날이 언제냐고요? 어쩌면 바로 오늘 밤일지도 모르죠 라고 노래하는 앤토니 스트롱의 Stepping Out With My Baby 내 사랑과 함께 외출해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앤토니 스트롱의 Stepping Out With My Baby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자신감과 스윙 시대 특유의 낭만적인 반풍경이 경쾌하게 담겨있는 곡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두 곡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에 찾아왔을 때와 그 온기가 간절해지는 순간을 각기 다른 아티스트의 시선으로 담아낸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스텔라 콜의 Till There Was You, 당신이 있기 전까지는 인데요. 진정한 사랑을 마주하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랑에 눈뜬 순간 주변의 모든 풍경이 기적처럼 변하는 벅찬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There are birds in the sky, but I never heard them ringing.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녔지만 내 귀엔 그 노래가 들리지 않았어요 라는 가사는 사랑으로 인해 비로소 감각이 깨어나는 마법 같은 순간을 선명하게 그려냅니다. 이어지는 곡은 홀로 감당하기 힘든 고독이 밀려드는 밤, 머뭇거리면서도 절박하게 사랑을 구하는 마음을 담은 케빈 마호가니의 Don't let me be lonely tonight. 오늘 밤 나를 외롭게 두지 마세요 입니다. 이 곡은 미국의 포크 거장 제임스 테일러의 원곡을 케빈 마호가니가 중후하고 깊은 재즈 발라드로 리메이크 했는데요. Save your tomorrows for tomorrow. Show me some love tonight. 당신의 내일은 내일을 위해 남겨두고 오늘 밤만큼은 내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라며 외로운 밤의 정서를 묵직한 저음으로 고백하는 곡입니다. 그럼 스텔라 콜의 Till There Was You 그리고 케빈 마호가니의 Don't Let Me Be Lonely Tonight 두 곡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눈뜬 순간,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 채워지던 설렘의 시간에서 밤의 고독 속에 사랑의 온기를 간절히 바라던 위로의 시간까지 감정의 결은 달랐지만 우리 마음을 흔드는 사랑의 깊은 울림만큼은 아름답게 이어졌던 두 곡이었습니다. 스텔라 콜의 Till There Was You, 케빈 마오가니의 Don't Let Me Be Lonely Tonight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재즈 스탠다드의 분위기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낸 곡을 준비했습니다. 들으실 곡은 You Go To My Head, 당신 생각이 자꾸 내 마음을 맴돌아요 라는 곡입니다. 오늘은 이 곡을 영국의 재즈 보컬리스트 에마 스미스의 목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곡은 1938년에 발표된 이후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빌리 할리데이를 비롯한 수많은 재즈 거장들의 사랑을 받아온 부르의 명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감정을 마치 달콤하고 독한 술 한 잔에 취해 온몸이 아찔해지는 순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머릿속을 맴돌아요. 마치 톡 쏘는 버건디 와인 한 모금을 마신 것처럼. 그리고 마치 수천 개의 칠월이 한꺼번에 찾아온 뜨거운 여름처럼 나를 아찔하게 만든다고요 라는 낭만적인 가사가 이어집니다. 에마 스미스의 You Go To My Head 듣고 올게요.

사랑에 아찔하게 취해버린 마음을 고혹적이고 세련된 보이스로 채워준 에마 스미스의 You Go To My Head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여정은 거장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하고도 정교한 사운드로 채워보겠습니다. 아카펠라 재즈의 신화 The Singers Unlimited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음악의 거장 패트릭 윌리엄스가 이끄는 오케스트라가 함께 완성한 I'm Shadowing You, 당신의 곁을 따라가고 있어요 입니다. 이 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블라썸 디어리의 귀여운 원곡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버전은 패트릭 윌리엄스 오케스트라가 빚어낸 청량한 트럼펫의 선율이 곡의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그 위로 Singers Unlimited의 촘촘한 화음이 하나의 악기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원곡과는 또 다른 깊이감과 풍성한 스윙 분위기를 들려줍니다. 가사는 여전히 위트가 넘치죠. Everywhere you go, I think you ought to know I'm shadowing you. 당신이 어디로 가든 나는 조용히 당신 곁을 따라갑니다. 밀도 높은 보컬 하모니와 오케스트라 연주가 주고받는 낭만적인 대화 속으로 함께 스며들어 보시죠. The Singers Unlimited의 I'm Shadowing You 함께 하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The Singers Unlimited의 I'm Shadowing You였습니다. 여러 겹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몽환적인 화성이 조용히 공기 속으로 스며드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을 연속해서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만나실 곡은 노래와 연기 그리고 탭댄스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위대한 멀티 엔터테이너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의 목소리로 전하는 미스터 보장글스를 먼저 준비했고요. 이어서 차세대 재즈 디바의 음색으로 넘어갑니다. 2021년 사라본 국제 재즈 보컬 대회에서 공동 우승을 거머쥐며 현재 전 세계 재즈신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가브리엘 카바사의 To You My Love입니다.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의 Mr. Bojangles 그리고 가브리엘 카바사의 To You My Love 두 곡 연속해서 감상하시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깊은 사색과 낭만으로 이끌었던 두 편의 이야기.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의 Mr. Bojangles와 가브리엘 카바사의 To You My Love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익숙하고도 깊은 울림으로 채워줄 한국어 가사의 재즈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들으실 곡은 보컬리스트 장정미의 목소리로 듣는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이 곡은 우리 대중음악사의 위대한 유산 고 유재하 씨의 명곡이죠. 오늘 만날 장정미의 버전은 화려한 악기 편성이나 과장된 감정 대신에 기타와 선율 위로 툭툭 던지듯 얹어내는 그녀만의 담담하고도 짙은 음색이 돋보입니다. 처음 느낀 그대의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로 시작되는 노랫말의 힘을 재즈의 호흡으로 함께 느껴보시죠. 재즈의 온도로 다시 만나는 유재하의 음악, 장정미의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장정미의 사랑하기 때문에 였습니다. 한국적인 서정성과 재즈 특유의 여백이 조용히 어우러지며 여운을 주는 곡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사랑을 잃으니 세상이 끝난 것만 같다는 심정을 담은 곡입니다. 들으실 곡은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의 끝이라는 곡인데요. 오늘은 이 곡을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 줄리 런던의 목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곡은 원래 1960년대 미국의 컨트리 팝싱어 스키러 데이비스가 발표해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에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흘러가는 현실의 쓸쓸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줄리 런던의 버전은 원곡과는 다른 결을 표현하는데요. 마치 귓가에 대고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는 듯 노래하는 줄리 런던만의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Why do the birds go on singing? 새들은 왜 계속해서 노래하는 걸까요? Why do the stars glow above? 별들은 왜 저 위에서 빛나는 걸까요?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이 끝났다는 걸 그들은 모르는 걸까요? It ended when I lost your love. 당신의 사랑을 잃었을 때 나의 세상은 끝났는데 말이에요. 줄리 런던의 The End of the World 함께 하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줄리 런던의 The End of the World였습니다. 누군가에겐 사랑의 끝이 세상의 끝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죠. 오늘의 마지막 곡은 재즈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한 기차의 리듬을 들려주는 연주곡입니다. 들으실 곡은 Night Train, 밤 기차라는 곡인데요. 오늘은 캐나다 출신의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곡은 원래 블루스와 재즈의 흐름 속에서 발전해온 곡으로 특히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연주를 통해서 재즈 역사에 길이 남는 명연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합니다. 오스카 피터슨은 재즈 역사상 뛰어난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인물인데요. 빠르고 화려한 테크닉은 물론이고 블루스 특유의 그루브와 스윙감을 동시에 완벽하게 표현하는 연주자로 유명했다 합니다. 마치 밤 열차가 어두운 도시와 풍경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는 듯한 장면이 떠오르는 곡 Night Train을 오늘 방송의 마지막 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들으신 곡은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Night Train이었습니다. 블루스의 깊은 리듬과 스윙 재즈의 에너지가 밤 기차처럼 힘있게 달려가던 인상적인 연주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음악과 함께 잠시 일상의 타임라인 밖으로 걸어나와 보았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함께한 Night Train처럼 여러분의 남은 시간도 서두르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과 속도로 천천히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그 사이를 어떤 마음으로 지나왔는지가 더 오래 기억되기도 하니까요. 오스카 피터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It's the group sound that's important, even when you're playing a solo. 솔로를 연주할 때조차 중요한 것은 함께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재즈는 혼자 빛나는 음악이 아니라 서로의 숨결과 리듬을 들으며 함께 완성되어가는 음악인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각자의 하루와 음악이 조용히 어우러지는 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수영의 재즈 여행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음악과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ee ya!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오늘 하늘이 참 예쁘네. 너도 꼭 봤으면 좋겠다.
7: 누군가에게 이 소리는 알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곁에 있다는 노크 소리입니다. 당신의 안부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상 밖으로 이끕니다. 함께하는 내일을 위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 대학 시절을 보낸 캠퍼스에 대한 추억들이 많으시죠? 대략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을 하니 특별한 경험은 아니고 보편적인 이야기일 텐데요. 캠퍼스에 대한 기억은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잔디밭과 벤치, 그리고 건물들인가요? 또한 쉬는 시간이나 강의를 빼먹고 땡땡이 치며 그 잔디밭에 앉아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나누던 청춘의 시절과 함께하는 캠퍼스의 기억. 언젠가 도시 이야기에 나온 어느 게스트분이 캠퍼스와 같은 전주를 슬쩍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나눌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게스트로부터 이 도시를 소개받아 구글러스로 살펴봤습니다. 사전 정보가 없던 상태에서 쭉 내려다보는데 도로와 건물들이 있고 그 공간들을 뒤덮은 숲과 같은 모습을 보고서 이건 캠퍼스인데? 라는 탄식을 하고 살펴보니 저의 첫인상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분은 저의 20살을 캠퍼스에서 함께 보냈던 동기이자 40년 지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도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한 것처럼 아주 특별한 사이인데요. 1988년 3월에 처음으로 확장했던 캠퍼스에서 새로 생긴 신설학과의 1기 입학생으로 만난 40년지기입니다. 현재는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진료와 강의를 하고 계신 장인수 교수님입니다. 장 교수님, 직접 인사와 함께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한방내과 가르치고 있고 병원 진료도 하고 있는 장인수라고 합니다.
0: 네, 그 진작 모시기로 했는데 늦어졌네요. 2년 만에 지금 모시게 됐는데 오래된 친구지만 오늘은 진행자와 게스트로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지 않으시죠?
1: 아, 예, 괜찮습니다.
0: 네, 예. 그래요. 그 우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 옛날 또는 그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이야기부터 거슬러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대략 20년은 서울에서 보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캠퍼스에서의 그 시절 이래 40년은 전주에서 살고 보내고 있는 전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장 교수님은 전주라는 도시에서 외부자일까요? 아니면 내부자일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전주와의 관계 그리고 전주와의 인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1: 네, 뭐 전주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물어보는 거지 생각이 약간 들 정도인데요.
0: 네.
1: 전주에서 늘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여기서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전주의 특히 오래된 거리 구석구석에 있는 어떤 작은 도로, 길 이런 집들에 대한 어떤 추억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삼례분이고 아버지는 이제 김제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자치에 대해서 아주 어릴 적부터 이게 고향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서 뭐 당연히 지금도 난 전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말씀을 좀 여쭤보는 게 전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그 규정받는 건 아니겠지만 일종의 내부자라고 좀 판단이 되고 좀 밖에서의 생활을 겪어보기도 했고 밖에서 전주로 온 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좀 해보는데 뭐 지금 다음에 그 나와 있는 이 질문과 연관시켜서 외부자와 내부자 사이에서 어떤 경계에 계신 분들의 그 입장에서 바라본 전주, 그 장 교수님이 바라보는 전주는 어떤 도시라고 생각이 되는지 이해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1: 생각나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모든 도시는 늘 변하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딘가 한쪽은 개발되고 한쪽은 또 약간 쇠락하는 쪽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반면에 어딘가는 추억이 남아 있기도 하고 네. 또 어느 부분인가는 그 반대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추억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옛날 전주는 훨씬 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주의 모습들이 아니었고 약간 좀 구시가 중심에 있었던 그 거리 그리고 거기에 있던 어떤 집들 뭐 카페들 이런 것들에서 제 기억이 형성이 돼요. 그 예전에 네. 사람하고 얘기 나누다가 전주 시내 정말 오래된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0: 어디쯤?
1: 술집 연인들이라는 술집도 있었고요. 시내. 그걸 기억하는 분은 아마
0: 거의 우리 또래나
1: 연식이 되는 최소한 50 이상인 분들일 거고
0: 80년대 학번 정도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다음에 시내 그 빈센트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약간 요즘 개념 좀 반지하 비슷하게 네. 내려가는 데 있었는데 독특한 게 그 꽤 오래 유지됐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0: 맞아요. 그게 한 2000년대 2010년 이후로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1: 거의 20년에 30년 정도였는데 나중에 네, 거기 네. 지나다가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바뀐 상태로
0: 그대로
1: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알기로는 없어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있던 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추억들 친구들 만나고 얘기 나누던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런 기억들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전주라면 지금은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게 전주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긴 하지만 개발을 앞세우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여기도 부수고 저기다 뭘 세우고 이런 계획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어지는 건물과 새로운 도로가 있겠지만 한쪽에서는 또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도로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거에 대한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게 제 젊음의 시간이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약간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따 그런 부분을 다뤄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비해서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건 중심 그다음에 어떤 경제를 좀 더 앞에 두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꼭 그런 것만 또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중심은 확실합니다. 이 세상의 네. 모든 도시는 저도 예전에 여기 우리
0: 길버 PD
1: 길버님과 네. 연이 돼서 네. 자동차나 도시에 관련된 전문가들 모시고는 강의도 많이 듣게 됐고 네. 그게 네. 눈을 많이 뜨게 해줬는데 네. 세상 모든 도시는 자동차 중심 도시가 있고 사람 중심 도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걸어 다니고 움직이고 자전거 타고 가는 걸 편하게 만든 도시가 있고요. 네. 차로 휙휙 지나갈 수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자동차 중심 도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반면에 사람 중심한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 얘기 나눌 네. 채플 같은 경우는 제가 눈에는 사람 중심의 도시였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주가 자꾸 사람 중심이었던 시가들은 조금씩 사랑을 해가고 있고 자동차 중심으로 휙휙 지나가는 차 타기 편하고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도시로 변모되는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면들은 저한테 아쉬움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죠.
0: 그래요. 그러면 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그 전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억은 몇 년도쯤이죠?
1: 굉장히 오래 거슬러갈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얘기
0: 드릴 초등학교 때인가요?
1: 저 초등학교 때에 네. 그때는 이제 그때는 저 서울에 살았어요. 서울에 네, 살았고 네, 네. 방학 때면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 전부 다 이렇게 전주로 이제 뭐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차 태워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옛날인데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고속도로 같은 위치인데 그때는 지금하고 다른 건물이 있었거든요. 이게 엘리베이터 이런 건물이 아니라 약간 삥 돌아서 걸어 올라가게 만든 터미널이 있었고
0: 동그랗게
1: 그렇죠. 네, 네, 네. 거기서 내려서 있으면은 그때 이제 나이 많은 삼촌들이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나이 많은 삼촌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20대 초반의 젊은 삼촌과 뭐 이모들이 우리 데리러 와서 데리고 이제 그 비포장도로 달려서 삼례로 가고 했습니다.
0: 그러면 그게 한진고속 이
1: 오,
0: 나오는 게
1: 맞아요.
0: 한진고속도 기억나시죠?
1: 한진고속도
0: 아,
1: 기억이 있고요.
0: 그때부터.
1: 그때는 한진고속하고 나머지 고속이 분리돼 있었죠.
0: 네.
1: 그거 아는 사람이면 더 연식이 좀된
0: 네,
1: 사람들인데.
0: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렸을 적에 그 추억을 좀 소환하기도 해서 했는데,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이야기들이 이미 힌트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아까 언급했던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채플힐이라는 도시잖아요. 저한테 그이 이야기를 이 도시를 소개하면서 인상 깊었던 대목이 예를 들어서 차를 제한하고 도심으로의 진입을 자동차의 진입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가 좀 활성화된 미국에서 보기 드문 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마침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됐는데 그때 그 도시와의 인연을 맺었던 그때로부터 한번 거슬러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1: 여기 조금 근데 사실 이게 전혀 처음 듣는 사람들은
0: 네.
1: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러면 전혀 와닿지 않을 수
0: 그렇죠.
1: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주에 대한 설명 약간 그다음에 그 지금 얘기 나누는 채플힐이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 약간 아마 백그라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0: 방송에서는 그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설명하기도 할 겁니다.
1: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미국에 51개 주가 있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크게 봐서는 동쪽 끝에 있고요. 대서양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 영역을 차지하는 큰 주들이 있고, 서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뭐 LA 이런 도시가 쭉 있고 하잖아요. 근데 동쪽 끝으로 가면 이제 대서양을 마주보고 있는데, 일단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워싱턴 DC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워싱턴 DC가 나오고요. 미국의 수도인. 남쪽으로 내려가면 플로리다가 나옵니다. 그딱 중간쯤에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캐롤라이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북캐롤라이나, 남캐롤라이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특히 이 남캐롤라이나는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이제 국경 연하고 저기 그 줄을 대고 있는 경계를 하고 있는 주기도 하고 남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엄청 옛날에 진짜 배 타고 하와이 거쳐 도쿄 거쳐 전주를 왔고요. 그 사람들이 최초에 세운 게 예수병원입니다.
0: 아,
1: 그래서 이
0: 전주하고 인연이 또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1: 네, 남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 북장로교회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0: 그 테스트를 한 데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있고 커요. 그 한반도 크기쯤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 하나가 대체로 우리나라 하나만 한데 여기에 주도는 덜암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우리 지금 수도겠죠. 그 다음에 덜암에서 조금 더 이동을 하면 샬럿이라고 샬럿이 제일 커요.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그런데 그 덜암이라고 하는 도시 바로 옆에 채플린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근데 여기 덜암에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이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듀크대라는 학교가
1: 듀크,
0: 있어요.
1: 아, 유명한 교수다.
0: 듀크대는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옛날부터니까 왜냐면 미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체지만 옛날 남북전쟁 날 때만 해도 여기 그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때 다 남부군 쪽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북쪽에 하버드대가 있으면 남쪽에는 듀크대가 있다는 막 그게
1: 그렇죠. 거점이 될 만한.
0: 지금도 자부심이 아주 강한 데가 있고요. 그러고 이 채플린에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가
1: 주립대학인가요?
0: 주립대학이고 그래서 채플린이 그 본교가 있어서 그이 사람들 이이 주의 사람들은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있는 큰 교육 도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인구 규모는 작지만 그런 곳이 되겠죠.
1: 그래요. 그때 이곳에서 안식년을 1년 정도 보내셨나요?
0: 1년쯤 넘게 있었고요. 2007년도에
1: 2007년,
0: 갔으니까 지금 벌써 꽤 됐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뭐 여름 왔다 갔다 했잖아요. 미국살이는 그때 처음이었으니까 상당히 뭐 가족들 다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로 막그 걱정도 하고 가서
1: 가족이 자녀들과 전부 다,
0: 예 그때
1: 네 명이
0: 같이
1: 더,
0: 가서 살았었고요. 그리고 그치만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 미국이란 데는 총이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미국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무슨 그 한참 전 얘기인데 한참 얘기하다가 아 한국 되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저기 범죄 많이 일어나 강도도 있고 도둑도 많아 그랬더니 니네는 총은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치 우린 총기가 불법이니까 그게 원래 사실 미국 군정하고 상관이 있는데 미국 군정 시절에 이제 왔던 미군들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총 모든 무기를 불법화했어요. 총뿐만 아니라 칼 같은 것들도.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된 것이긴 한데 이제 미국이나 다른 외국 나라들 나라 따라 차이가 워낙 크잖아요. 특히 미국은 제가 그뭐 지금 통계는 아니고 그 당시 통계로 미국 전체에 3억 5천만 정의 총이 있대요. 허가받은 라이센스 총이. 그다음에
1: 인구수하고 거의 같네요.
0: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지 않은 총까지 치면은 국민 숫자보다 총이 많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 미국살이 해본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잘 아시겠지만, 밤에 안 돌아다닙니다. 불 꺼지면 그냥 안 나가요. 그리고 언제든 상대방도 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무섭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채플린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미국 전체에서 통계를 봐도 범죄율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꽤 안전하다는 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원래 이제 아까 언급한 샬럿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 도시까지 개인적으로 번졌는데, 이 도시를 좀 이번에 찾아보니까, 인구수는 한 6만 2천 정도인데, 그 중에 아까 말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구성원이 한 3만 2천 정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대학 구성원들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도시민들도 다 대학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도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금도 범죄율이나 치안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도시라고 묘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산업적인 측면을 조금 얘기 드리자면은 근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교육도시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익산이나 전주도 외부에서 볼땐 교육도시 성격이 되게 강하거든요. 대학이 많고 또 크고 하니까. 근데 채플린이 그런 의미로 상당히 교육도시라 할수 있고요. 아까 캠퍼스 말씀하셨는데 원래 캠퍼스라는 거그
1: 캠프,
0: 캠프라는 어근이 그 어원 자체가 벌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 그 다음에 뭐 스페인어한테 캄파, 뭐 캄파스, 그리고
1: 옛날
0: 이게
1: 군사적
0: 다,
1: 용어로 그 진영

0: 그런 뜻도
1: 그런
0: 있는데
1: 뜻도 있고,
0: 진짜 오리지널 가장 핵심은 들판이에요.
1: 들판,
0: 그냥 들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챔피언이고 챔피언도 이제 그 들판에서 싸워서 이기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캠퍼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대학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뭐 여기 전주도 뭐 전주 교대나 이런 화학도 같은 데 울타리가 있고 그걸 딱 경계가 명확하거든요.
1: 네.
0: 여기도 뭐 우석대나 전주대나 전북대 가보면 경계가 있고 여기가 아, 여기부터는 대학 여기부터는 바깥이 있죠. 근데 안 그런 학교가 외국에 되게 많아요.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도 채플릴도 그렇고 그리고
1: 아, 곳곳에 있게
0: 교구대도 그러고요. 정확히 막 가다 보면은 여기 대학인데 여기부터는 대학이고 여기부터는 아니야. 그 기준이 없어요.
1: 아.
0: 어떻게 보면 도시 안에 그냥 분리불가한 상태로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1: 그 유럽의 대학들이 보통 그렇게 건물 산재 있고 도시 곳곳에
0: 맞죠. 여기저기 뭐
1: 근데 그렇게 좀 하고 미국 도시들은 미국 대학들은 좀 우리와 좀 비슷한 형태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좀 다른가 보네요.
0: 예, 아닌데 미국도 도시들 차이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나거든요. 영국은 원래 오래되다 보니까 뭐 캠브리지나 이런 데가 캠브리지가 도시이기도 하지만 캠브리지
1: 그렇죠.
0: 대학이 있기도 한데 그냥 경계가 구별이 없어요. 가다 보면 건물 서 있는데 그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앞에서는 그냥 일반 주택가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별이 잘 안 돼. 캠퍼스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그냥 그 넓은 영역에서 학교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구역이 구별되어 있지 않죠.
1: 그러면 그 대학이 어떤 도시의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 모습을 이미 상상이 되고 하는데 그 우리가 보통의 미국 도시를 그 생각을 할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도 있고 또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은 이제 뭐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자동차로 이동해서 하고 뭐 큰 주차장에 딸린 맥도날드 옆에서 그 햄버거를 사기도 하고 뭐 마트를 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런 보통의 우리가 상상해왔던 미국의 도시와 다른 모습일 것 같고 그 지금 뭐 이동 패턴, 교통 이 그 것과 그 연관시켜서 그 채프리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냥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네, 채플릴인데 중심부가 아니라 약간 외곽 지역에서 그 집을 구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근데 집을 구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보면 보니까 딱 집을 구하고 이사 가고 딱 간 다음에 왜 막 우리 이사 가면 한국식으로 짜장면도 시켜 먹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거기 딱 도착해서 집 이사 준비를 하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차를 사러 가는 일입니다. 모든 한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러 갑니다.
1: 아, 차가 필요하니까.
0: 왜냐하면 그때 제가 살던 그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슈퍼마켓까지 1.9마일이에요.
1: 그러면 한 4km?
0: 그렇죠. 4km 좀 못 되는데 걸어가기 불가능합니다. 가서 저기 빵 하나 사들고 오려면은 한 7km 왕복인 거잖아요.
1: 네.
0: 불가능해요. 차를 사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식 스타일인 거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어디를 가든 그 지역의 거점에 일정한 약간 그런 마트나 몰이 모이는 작은 데가 있고 굉장히 큰 몰에는 뭐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든가 막 아울렛 있는 거대한 몰도 있지만 어느 지역이든 자잘하게 그냥 동네 슈퍼,
1: 네.
0: 편의점,
1: 네.
0: 약국 이런 게 모이는 몰들이 다 있거든요.
1: 네.
0: 그게 내 주거 지역과 그렇게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인도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인도가 그냥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좌우에는 진짜로 그 사슴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숲이 있고 차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뭐 숲길을 가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차도에서 한쪽 구석에서 그냥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1: 그렇죠.
0: 미국이 그런 데죠.
1: 그런데
0: 이 채플릴이라는 도시는 교육 도시고 역사가 좀 오래된 이런 도시인데 거기에 탈피해 가지고 그 채플릴을 중심으로 해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중심부에 있고 이게 채플힐 미국의 어디든 무슨 힐이라는 글자 들어간 데들은 언덕 위에 있어요. 여기 경사가 있는 언덕 위에
1: 네.
0: 학교가 존재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 시 경계의 안쪽이요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차장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주차장이 비싸고요.
1: 네.
0: 주차할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시외곽에 굉장히 넓은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등록은 해 무료지만 등록은 해야 돼요. 등록을 하면 거기에 차를 아침에 이제 저는 그때 노스캐롤라이나에 계속 다녔는데 아까 얘기했던 외곽에 살았잖아요. 그럼 네. 차를 타고 쭉 가서 채플릴 외곽에 있는 대형 그 파킹랏이라 부르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가서 차를 세우고 기다리면 네. 버스가 옵니다. 그 버스는 완전 무료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정말 자주 옵니다. 그리고 아. 상당히 깨끗하고 아주 그 고급스러운 그때도 좀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이런 거였고 그걸 타면 시내를 여러 군데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한마디 요약을 해서 시 내부는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들어갈 수는 있어.
1: 들어갈 수 있지만
0: 주차장이 주차비가 너무 비싸.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같으면 전주 시내에 차를 대야 되는데 하루에 3만 원 이렇게 넘으면 주차를 못 하잖아요. 네. 그 대신에 외곽의 지역에다가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구역을 정해놓고 네. 거기에 무료 셔틀이 돌아다니는 거죠.
1: 아, 셔틀도 그런 무료? 네. 예. 그 정리를 해보자면 채플릴 그 시내 채플릴 시에 포함되는 구역이었나요? 그 거주하던 아파트가?
0: 제가 사는 데는 채플릴에서 외곽인데 사실상 채플릴 시 안쪽에는 별로 없어요. 거주 지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비유하기 좀 어려운데 전주시도 딱 이 모델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한옥마을만 상상을 해보자면 한옥마을 중심으로 한 일정을 한 몇 블록 되는 전체를 딱 에워싸고 네. 그 내부에 차가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갈 수는 있으나 차를 세울 공간이 없고 세운다면 굉장히 비싼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어디가 비역이 그런데 예를 들어 한옥마을 중심으로 상당히 먼 외곽 지역에 전주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외곽 지역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에 아주 넓은 공영 주차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그 차를 대면은 정말 한 10분 단위로 셔틀이 10분 15분 단위로 계속 여러분 그 무료 버스를 타고 한옥마을 근처에 내려주고 아까 말한 시 그 어느 지역이든 차가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채플릴 그 시가 내에는 일종의 그 대학이나 뭐 상업 시설이라든가 그런 인프라들이 있고 대부분의 이제 거주는 조금 떨어진 외곽에서 하면서 들어올 때는 차를 그 바깥에 바치고 셔틀버스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런 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0: 네, 네,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독특하기도 네, 하지만 네, 네. 저는 그 곧 익숙해졌는데 네. 그리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는 이게 우리 그 잘 아시겠지만 전주 시내 지금 차량 대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느끼는 것처럼 주차난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에 그 교통체증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걸 사실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하나의 대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요.
1: 그래요. 놀랬을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도시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왔을 텐데 지금 펼쳐진 실제 살아가는 도시의 모습은 전혀 모르는 것 같죠? 그런 것들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저 또 놀랐어요. 이 방송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만 이해를 했거든요. 대중교통이나 뭐 자전거에 좀 신경을 쓰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언급했던 그 시내버스 자체가 무료로 운영된다. 그 다음에 더 놀라웠던 거는 이 자체를, 채플릴 시와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같이 비용을 부담해서 운영하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대학이 도시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고 한다는 것도 놀라웠고 또 하나는 무료 시내버스와 함께 비전제로라는 거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률을 0으로 맞춰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점들이 놀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학과 지역이 도시가 어떻게 그 연결하고 하는 건지 한번 설명 혹시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제가 뭐 구체적으로 또 네. 오래됐기도 해요. 그래서 재원이라든가 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런 어떤
1: 수차나.
0: 체계나 네. 시스템을 네. 잘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 재정 부담을 시에서 대부분 맡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게 그 UNC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 좀 낮긴 해요. 왜냐면 이 대학이 공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거기 흔히 말하는 퍼블릭 스쿨이라 말하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주립대 포함 이런 그 네. 공립학교, 공립대학교 네. 중에서는 거의 한 5위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인기 있는 학교거든요.
1: 네.
0: 그런데 당연히 학생 유입도 많고 인구율이 굉장히 많은 이런 학교죠. 그리고 네. 채플힐이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상당히 이렇게 밑점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같이 재원을 출자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게 예를 들어 뭐 시장님 손으로 바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독특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육지책일 수도 있어요. 그 도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중심부는 올드타운이라 부르는 네. 정말 남부시대부터 왔던 오래된 거리들이 다 존재하는데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아까 뭐 유럽이나 뭐 파리 같은 데 가보시면 도로 되게 작아요.
1: 그렇죠. 네.
0: 한국 우리도 작지만 근데 우리도 막 새로 도로 내는 우리 구시가에 가면 작은 도로들 있고 옛날에 그 뭐 풍년제가 뒤에 있는 작은 골목들 그게 어떻게 보면 전주의 모습들인데 그런 도로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갈아엎고 새로 하지 않는 한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여러 대안 중 하나가 자동차를 위해서 큰 도로를 더 내고 뭐 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라 약간 파격인데 아 그러면 우리 중심가에 있는 이런 올드타운은 이걸 부수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현 상태로 보존하자. 대신에 차들은 좀 불편하지만 밖에다 세우고 대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는 무료 셔틀을 이렇게 돌리겠다는 생각은 대단한 발상인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이제 그 방금 언급했던 게 보통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볼 사례로서 소개되는 도시들의 그 패턴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넓힌다는 게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 아무리 현대에 형성됐지만 이미 그 체계에 잡혀 있고 시스템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길을 넓혀가는 방식은 그 미국이나 서구에서도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자꾸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뭐가 좀 낡아버리면 거기를 버리고 새롭게 시가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난립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 일 빼먹었는데 예전에 그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삼례 시절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삼례도 한 그 당시 인구 한 2만에서 3만 그 정도 됐고 그 중에 학생이 한 6천 명 정도 됐잖아요. 6천에서 8천. 그러면 아까 말한 것과 뭐 비슷한 그 외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 한 그 도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학인데 우리와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직도 좀 학교에 계시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아까 그 셔틀버스 운영에도 관여를 하는 대학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역과 연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혹시 고민이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시작은 문제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 네.
0: 자기 눈앞에 있는 일을 해결하기가 가장 급선무가 되고요.
1: 네.
0: 중장기적인 플랜을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 네.
0: 뭐 장사를 하거나 뭐 교육을 하거나 어떤 데 생업이 있으면 그 앞에 생업일 그다음에 쫙 작게 봐서는 당장 오늘 해야 될 일,
1: 네.
0: 다음 주 할 일 그 시간 나면은 이제 놓아버리게 되니까. 근데 그 다음은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라는 도시 자체가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년, 20년 주기로 이 모습이 바뀌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내다볼 때, 야, 길게 볼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1: 뭐
0: 인구 감소라든가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통찰하라는 눈으로 누가를 봐줘야 되는데
1: 네.
0: 사실은 그게 이 시장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를 바라본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1: 네.
0: 그냥 산업 위주, 돈 위주로 가게 되면요.
1: 네.
0: 그냥 큰 기업 유치하고 뭐 큰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무슨 탑을 쌓아서 하겠다. 여기다가 뭐 사상 최대의 무슨 뭐 거대한 조각상을 만든 다음에 하겠다. 한 200m짜리
1: 동양 최대
0: 로봇을 하나
1: 만들면 한국 최대
0: 만들어서 한국 최대의 무슨 뭐
1: 네.
0: 뭐, 그 불상이 됐건,
1: 네.
0: 뭐가 됐건,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 막 유치해 봅시다. 그리고 막 여기다 개발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누군가 소수는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도시의 모습이 과연 10년, 20년 뒤에 우리 세대나 우리 아들 그 손자 세대가 바라봤을 적에 이게 내가 꿈꿔왔던 도시의 미래가 맞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려면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차들도 막 엄청나게 늘고 있고 반면에 인구는 한편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건가? 예를 들어 아까 삼례 얘기했지만 삼례 주민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분들 대부분들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큰 비전을 잘 가지지 못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보여주고 길도 제시해주고 실제로는 그 자동차 중심으로 꾸려 나갈 적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1: 네.
0: KTX를 유치하며 하고 이게 도시 생기면 엄청 발전할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 누군가는 발전하고 누군가 또 이득을 얻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 반면에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 머물지 않아요. 교통이 너무 좋아지면은
1: 실제 그렇잖아요. 뭐 잠깐 왔다가
0: 당일날 찍고, 가버리는 거예요. 뭐 가버리는 거죠.
1: 식산기 정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예전이라면 와서 하루를 머물고 가면 몇 끼를 먹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공연을 볼 수도 있고 술을 한잔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점점 그 빨려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네요.
0: 그렇죠. 그러려면 네. 그 도시가 우선 매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도 막 많은 분들은 고민하시겠지만은
1: 네.
0: 한옥마을이 그냥 뭐가 있고 그냥 하루 더 머물 수 있고 뭐가 또 더 있대 어디가 뭐가 있다면서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부분들이 사실은 내가 걸을 수 있는 동선 안에 있어야 돼요.
1: 그렇죠. 네.
0: 그거를 막 차를 갖고 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럼 여기다 뭐 케이블카도 설치하고 뭐도 하고 막 해보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케이블카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최소한 한 여수 정도는 돼가지고 이렇게 막 바다를 건너 케이블카 설치하면은 사람들 혹해서 막 와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다른 관점에서 더 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맛이 나는 걸 또 만들고 꾸미고 하는 그런 플랜들이 사실은 이 도시를 입안하는 사람들 머리에 있어야만 우리가 전주를 또는 삼례를 뭐 익산을 내 고향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찾게 만들고 자녀 세대들이 와도 야 거기 너무 재밌어 그냥 또 가고 싶어 저번에 갔다 왔는데 또 가야 되겠어 생각 들려고 만들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중장기적인 플랜과 비전을 줘야 되거든요.
1: 그 매력 맛 전주만의 특징 특질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디 가서나 볼 수 있는 그 거리 장 그 그런 것들 뭐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그 거리가 아니라 모든 걸로 다 그 느낄 수 있는 걸으면서도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뭐 속도라든가 이게 딱 그 잘 그 되어 있는 그런 매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거에는 이제 빠르게 그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정말 정성을 갖고서 만들어야 할 정체성 같은 그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0: 예, 네, 여기 뭐 슬로우 시티 또는 네. 뭐 거의 슬로우 시티나 우리 전주 주변을 보면 여기 둘레길 같은 데 거기 달팽이 그려져 있는 거 아시나요?
1: 네.
0: 거기 볼 때마다 그 뭔 말이냐면요.
1: 네.
0: 빠르게 지나가면 얻을 수 없습니다.
1: 네.
0: 천천히 걷고 음미하면서 느낄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게 뭐 내 엄마의 이야기 여기 땅을 지키다가 맨날에 뭐 작은 슈퍼를 하시면서 40년 50년 동안 했던 어떤 분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되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1: 네.
0: 화려하고 예쁜 거는 금방 만들 수 있지만 누가 좀 있으면 예를 들어 100m짜리 탑을 세웠어요. 그럼 네. 누가 120m짜리 탑을 금방 급에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네. 도시에. 그럼 사람들은 야 거기가 더 높대. 그러면 그걸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런 네. 경쟁으로는 네. 여기 그 정말 10년, 20년 갈 수 있는 매력을 구할 수는 없고요.
1: 네.
0: 거기 사람의 이야기가 묻어 있어야 돼요.
1: 네.
0: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뭐가 좀 통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주가 그런 도시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정말 고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우리 그 잠시 그 노래 한 곡 그 듣고 말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신청해 주신 노래가 그 퀸의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잖아요. 혹시 뭐 신청하신 이유 같은 거 있을까요? 설명.
0: 명곡인데요.
1: 명곡이에요.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이야기 전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서 지금 한 40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서서히 좀 정리하고 마무리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채프릴이나 여러 도시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전주와 관련시켜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뭐 전주만의 매력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저와 거의 비슷한 축에서의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요. 협소하게 좁히지 말고 뭐 교통이나 이런 걸 떠나서 도시의 큰 틀에서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전주와 여러 도시들을 찾아서 이야기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 말씀 좀 들어보겠는데요. 우리가 그 한의사잖아요. 의사로서 사람들을 진단할 때 기혈순환 뭐 이런 관점을 보기도 하는데 도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전주라는 도시의 현재 순환 상태 그리고 도시의 맥, 전주의 맥을 짚어본다면 어떤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1: 전주도 좀 많이 더워지고 있죠. 지난 며칠 사이에는 유럽이 너무 더워진다는 뉴스에 막 크게 등장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더워지고 있거든요.
0: 네.
1: 급속도로 좀 온난화 때문에 더워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한국 내 도시들 놓고 볼 적에 전주가 좀더 더워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0: 가끔씩 그 보도로 대구와 경쟁을 하는 그렇게
1: 그렇죠.
0: 나오죠.
1: 사실 우리가 대구는 분지라서 더워 막 얘기해왔는데 전주는 이렇게 평야 지역이고 하니까 전주는 훨씬 시원해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보면은 전주가 더 더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실제로 도로 유럽 같은데 오래된 도시는 그런다는 거예요. 도로 건축을 할 적에 거기를 지나는 바람의 흐름을 굉장히 많이 고려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산골짜기 같은 데 바람이 쭉 흘러나가는 이런 데서 그걸 막는 형태로 아파트를, 뭐,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게 되면 흐름을 방해하게 될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은 다 도시를 뜨겁게 만드는 어떤 그열 도매에 쌓이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전주는 그런 면에서 지금 지난 30년, 4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고층 아파트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0: 50층까지도.
1: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제가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바람의 흐름이랄까? 또 도시 안의 흐름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들 때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차량 흐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만 막 여기도 뭐 터널도 뚫고 막 하고 있지만 그런 자체가 과연 우리 전체적인 자연 환경에 전혀 어떤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잘 순환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0: 지적하신 부분에 이제 바람길 관련해서 주로 그 하천, 삼천이나 전주천 주변에 예전에 없던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실제 존재를 하시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난화 문제는 지구적인 문제지만, 그 중에서도 전주는 또그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더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진단이 되셨다면 해법과 치료도 좀 고민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 초반에 말씀하셨던 전주라는 그 도시의 정체성에 비춰서, 그리고 방금도 언급했지만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는데, 앞서 이제 채프릴에서의 그 예처럼 그런 그 설계나 공안을 통해서 차를 좀더 불편하게 만들고 보행자나 대중교통을 좀 편리하게 만드는 이런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체질 개선이 전주에도 필요할까요? 또는 가능할까요? 뭐 그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 구애받지 말고 전주에 대한 어떤 시민 장인수의 재현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지금 자동차 이외에 다른 탈 것 또는 대안이 되는 것들을 네. 사실은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최근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모바일 뭐 뭐라 부르죠? 막 이동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좀 늘어났잖아요.
0: 모빌리티.
1: 예, 네. 그래서 네. 약간 그 전동 킥보드 같은 네. 거라든가 전동 네. 자전거 전 네. 많이 늘어나고 또 전 당연한 현상일 뿐더러 네. 그러면 시에서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불편할 일이 아니고 그런 게더잘 소통하고 도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 사람들이요, 훨씬 더 소비를 많이 하고요.
0: 네.
1: 차 가진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대형몰과 대형마트 다닙니다.
0: 네.
1: 왜냐하면 내 차가 크니까 뭐 마트, 큰 대형마트 이런 데 찾아가서 거기다 몽땅 싣고 그냥 와서 집을 와버리는 이런 구조가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막자는 것이 아니에요.
0: 네.
1: 그건 그것대로 있지만은 정말 작은 뭐 하나 살 때 동네 마트나 이런 데 갈 때 그런 공용 자전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더 부담 없이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보행자들이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가 저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채플릴도 그래서 거기는 뭐 할로윈이나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 축제 있잖아요.
0: 네.
1: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막 해서 젊은 사람들 막 몰려와서 그걸 즐기고 하는 문화들 건전한 이런 형태가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주가 한옥마을 중심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잠깐 왔다 그냥 떠나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면은 좀 더 일반 시민들이 또 걷기 더 편한 도시, 뭐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더 접근이 용이한 도시를 만들어주는 거가 더 전주를 재미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찾게 만드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스토리가 살아있는 도시가 되고 그냥 아이들 데리고 와서도 편하게 앉아서 차 운전 안 하고도 그 하천에다가 발 담그고 할 수 있는 도시 이런 모습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서울시에 청계천이 굉장히 핫한 핫플레이스로 외국인들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0: 네.
1: 거기 와서 외갈이나 이런 뭐 새들이 물고기 잡아먹는 거 구경할 수도 있고
0: 네.
1: 또 잠깐이지만 신발 벗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면서 사람들 얘기 나눌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 더 우리한테 친화적인 거고요. 전주는 뭐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더 발굴하기만 하면은 서울의 청계천보다는 훨씬 더 그런 요소들을 전주천이나 삼천천에 만들 수 있을 거 생각을
0: 살아있는. 네.
1: 그럼요. 그다음에 그런 스팟 몇 군데 다 만들어서 조금 더 친화적인 공간을 만든다면은 그리고 그걸 개발한다면은 사람들이 와서 아 이번에 한옥마을 봤지만 내일은 뭐 삼천천에 가서 어디에 가면은 이렇게 발도 담그고 사람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고 구석구석이 여기저기 만들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게 오히려 더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하루 이틀 자고 가면서 지낼 만한 그 도시. 참 전주 예쁘고 아름답지만 구석구석에 정말 몰랐던 게 있네. 야, 이런 게 있다는 것들을 그런 스토리와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가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게 재밌어야 돼요. 시민들도 나도 가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삼천천이나 전주천 얘기 드렸지만 전주천 같은 경우에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30년, 40년 전에 정말 그 물 더러웠거든요.
0: 근데 그거 그 시멘트로 다 곧
1: 그렇죠.
0: 돼 있었고
1: 시멘트로 다 막아놨고 네. 그다음에 물 썩어가지고 이게 네. 정말 이게 그 좋은 하천이 아니었지만
0: 네.
1: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말 깨끗한 물로 이게 바뀌었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몇몇 부분은 있어요. 그냥
0: 네.
1: 여기도 시민들이 징검다리 건너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청계천처럼 조금 더 친화적으로 그냥 발 담그고 들어가서 외가리가 물고기 잡아먹는 거 그냥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포인트를 조금 더 요소해서 만들면은 지금 한옥마을 둘러본 사람들이 뭐 한옥 옷도 갈아입고 뭐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그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준다면은 그 다음에는 대규모나 큰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자잘한 아기자기한 이런 스팟들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이제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낸다면은 그런 걸로 해서 야 어디 가면 뭐도 있대 다음에는 저거 해봐야지 생각 되게 만드는 게 이 도시를 더 정겹게 만들 수 있을 거 생각을 하고요. 서울 사람들은 춘천 하면 아련히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0: 네.
1: 근데 그거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그게 놀라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형마트 만들고 대형몰 만든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코엑스 같은 거 만들 수 없어요.
0: 네.
1: 더 높은 뭘 만든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그 거대한 이런 요즘에 뭐 롯데타워 같은 것들 만들 수 없거든요. 전주는요. 네. 그렇다면은 그거를 모방해서 따라갈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만이 갖고 있는 전주만의 어떤 이런 것들. 그 예전에 어떤 선비가 조선시대에 친구가 와서 막 놀고 막 며칠 지나다 이제 갈래 하니까 아야 가지 말고 하더니 갑자기 상자 하나 꺼내와요. 그래서 이 상자가 이게 열면 안에 보물이 있다는데 내가 아무래도 안 열리네. 그러니까 친구가 나 줘봐. 그래서 열쇠는 있는데 열쇠가 잘 안 맞는데요. 아기가. 네. 그래서 막 몇 시간 동안 하도 안 되니까 또 그 중에 친구가 와서 또 야 이거 먹고 해서 또 밥 먹고 해서 하루 더 자고 막 하다가 다음날 딱 열었는데 빈 상자였다고 합니다. 그 상자의 이름이 유객함. 그러니까 손님을 머무르게 하는 상자.
0: 아.
1: 그래서 그냥 그걸 어떻게 보면 빈 상자였지만 거기에 친구의 마음이 있는 거죠. 야, 나 정말 너 오랜만에 왔는데 고향 왔는데 그냥 하루 더 나랑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고 싶어서 아. 했던 상자.
0: 네.
1: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런 색채와 색깔을 살리는 모습을 전주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저 그게 훨씬 더 그 전주가 매력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 그래요. 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 전주 아까 내내 말씀하셨던 게 전주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살려가는 방향에서 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남들 모방해서 갈 필요 없는 일이다. 그 말씀으로 들을 것 같네요. 혹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1: 있어요. 그런 요소들 네. 사실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훨씬 더 저기 뛰어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영입해서 모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딴 얘기인데 옛날에 지금 그 금산사 있잖아요.
0: 네.
1: 그 앞에 가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엄청 오래된 미륵불상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절에 소속된 게 아니고 민간 신앙으로서 돌가가 누가 만든 건데 저희 어릴 적에 그 금산사 쪽에 그 학생들 MT 가면요. 거기 그 불 켜져 있거든요 밤에도 거기 가서 담력 테스트 한다고
0: 그 주차장
1: 맞아요
0: 옆에
1: 맞아요. 네. 모학산 저기 네. 금산사 주차장 옆에 있거든요
0: 네.
1: 그런 거가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전주시에서 삼천천 구석 같은데 뭘 그런 거 다 꾸며놔 가지고 도깨비 체험한다든가 여기서 옛날에 뭐 도깨비가 옛날부터 나와서 이렇게 해서 막 씨름하다가 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거기 빗자루였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요소에서 예쁜 스팟 만들어놓고 거기서 좀 머물러 앉아가지고 한 시간씩 얘기 나누고 갈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가 더 전주다운 면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거 이동할 때 차로 이동하지 않고 전주에서 더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런 방법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미래의 전주가 그런 모습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0: 자전거 코스나 자전거로의 여행만 잘 조금 뭐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한 게 아니라 그런 것만 잘 프로그램화해서 뭐 가이드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만 해도 전주에 머물 하룻밤 머무를 또 다른 이유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정성을 다해서 찾아보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
1: 네. 예, 예. 예.
0: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 가겠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대단히 학술적이고 지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 보겠는데요. 20년은 서울에서, 40년은 전주에서, 그리고 그 중간에 수많은 도시들을 겪어오셨는데, 혹시 은퇴하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마무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까지만 엄청 고민하고 있지는 않지만
0: 네.
1: 여기서 살면서 저는 전주가 좋았고 그리고 지금도 좋고 그래서 이 도시에서 그냥 계속 살아서 살면서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그냥 내 추억이 한편으로 공존하면서 물론 저 발전하고 무관한 건 아니에요.
0: 그렇죠.
1: 더 발전하고 네, 네. 이 도시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이렇게 그 그냥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려면 제가 봐서는 이런 방향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남아주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제가 나중에 은퇴 후에도 전주에서 계속 전주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도시와 함께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다짐일 수 있겠네요. 오늘 시간 내주시고 여러 말씀 감사합니다. 40년 직이라면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살에 만나 지금까지 저 길벗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인데요. 그 시절 캠퍼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이 훗날 도시를 주제로 그것도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오늘 채프릴이라는 낯선 도시를 소개한 이유도 단순히 캠퍼스처럼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며 오히려 더 눈여겨본 것은 도시와 대학의 관계였고요. 대학은 도시 안에 자리한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도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도 대학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학이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대학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그 질문을 함께 던져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이야기를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콜피온스의 챗 홀리데이 들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한 건 몸도 마음도 가치이지요. 특히 내 마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나도 내 주변 사람에게까지도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근사한 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 장편소설 정세랑 작가의 설자운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지요. 어제는 배틀을 부순 자의 정체를 알아내고 이 사건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보름의 노래를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보름의 노래 세 사람의 마무리 대화를 조금 더 들려드리고요. 웰지에 엎드린 죽음을 새로이 또 새로운 사건이죠. 웰지에 엎드린 죽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9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되자 차 안은 문득 궁금해졌다. 금전의 문은 누가 되었나? 설마 아무도 뽑지 않은 건 아니겠지? 자은의 물음에 도우는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도철 부인께서 졌지만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이야. 형제 아주머니를 무릎 뽑은 것뿐 아니라 여섯 사람이나 더 그 아래 직공으로 뽑으셨어. 보혜, 명화, 연년을 포함해 세 사람이나 더. 심지어 살 곳이 필요했던 보혜와 다른 한 사람은 부인의 집으로 일단 데려가셨다네.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는 분인 것 같아. 그런 부인이 이끄는 편을 이겼다니 우리도 대단하네. 나이가 젊으니 열심히 일하며 기다리면 나중에 모자리가 또 나왔을 때 최우선으로 뽑아준다고 하셨대. 그 이야기에 인군이 이마를 짚었다. 그게 뭐라. 그럴 줄 알았으면 아무 짓도 안 했어도 되었잖아. 아이고, 다 소용없는 짓이었네. 기희도 보혜를 데리고 소판 부인 댁에 사죄 드리러 왔던 모양이야. 둘이 엎드려 우는 것을 소판 부인이 잘 돌려보내셨고, 대회가 끝나고도 소판 부인과 여자들은 만남을 이어가는 듯했다. 그것이 대회의 목표였으니 바람직한 일이었다. 육부의 여자들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다. 너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니? 자은은 내내 무리를 했던 것을 동생에게 물었다. 나? 그런 것? 아, 금전의 모 같은 것? 도은은 곧바로 알아듣고 되물었다. 그러고는 어떨지 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호우노라비가 너에게 이 집 살림을 억지로 맡기며 부려먹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휘 말려버릴 거야. 자은이 묻는 뜻을 설명했다. 아, 그런 뜻으로 물었구나. 도은의 얼굴이 밝아졌다. 나는 지금이 좋아. 부려먹히는 걸 모르고 부려먹히는 것도 아니고 머리 아플 때도 있고 공공할 때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한동안은 이렇게 지내고 싶어. 그러니 괜찮아. 걱정해 주지 않아도 돼. 그리고 두 사람이 와서 무언가 재밌어졌으니까 매일 똑같이 살면 한 계절을 돌아봐도 하늘을 돌아봐도 하얗게 기억이 나지 않아. 어쨌든 올해는 기억날 일이 가득하지. 자은도 인근도 그 말에 웃었다. 금성에 돌아와 불미스러운 일에만 엮인다 싶었는데 재미로 쳐주다니 도은의 관점이 달랐다. 그건 그것이고 밤에 등잔 기름을 낭비하면 둘 다 쫓아내버릴 줄 알아. 동생의 언포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더 쓰고 부리시오. 이 집에서 먹고 쓰는 것을 갚을 수 있게. 최근 기름을 많이 쓴 것은 인곤인 듯 궁색하게 말해왔다. 자네 뒤에 남은 위험한 눈길을 모을 수 있으니 적당히 내 동생 말을 듣고 기름을 아끼게나. 자은의 충고인지 칭찬인지 애매한 말이 그래도 인곤의 마음에 들었는지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세 사람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늦여름의 밤을 즐겼다. 여름처럼 젊음처럼 끝이 난 줄 알았던 것이 한 줄기 남아 계획되고 있었다.
담장박 퍼들이 흔들리는 것과 맞추어 자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저도 모르게 휘소국을 흥얼거리자 도은이 목소리를 더해 자은이 틀리게 부른 부분을 고쳐주었다. 한 바퀴 돌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인곤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가 형체 없이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어쩐지 다행한 밤이었다. 월지에 엎드린 죽음. 해가 뜰 때 내성에 들어가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세필로 글씨를 쓰다 돌아오면 밤에 누워서도 천장에 쓰던 글줄이 오락가락했지만 괴롭지 않았다. 붙잡는 손에 굳은 살이 단단해졌다가 떨어져 나가길 반복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중을 나온지도 몰랐던 인곤이 뒤에서 자은을 툭 쳤다. 한참을 못 알아봤군. 자은은 웬일로 걸음했나 싶어 인곤을 돌아보았다. 함께 걸어나오는 이들이 다 비슷하게 시들어 있어 너가 자네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 그늘에서 종이먼지만 마시면 닮아가는지. 아, 그러고 보니 쨍한 해를 본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다. 자네 들킬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겠네. 그거 안심되는 말이네. 동료들은 다 책상에 고개를 박고 있느라 서로를 살피는 이도 없지만. 근데 뭐하러 여기까지 나왔나? 놀고 있으니 호우님이 자네를 데려오라더군. 그래서 나왔지. 계속 앉아있다 보니 시국이 없어 저녁 끼니를 포기하고 서랍을 여기저기를 걷다 들어가는 습관이 들었는데 무심해 보였던 호운이 알아챘던 모양이다. 동기간이지만 도운을 아끼는 마음과는 상반되게 호운 쪽은 늘 좀 도사리는 종류의 동물을 꺼리듯이 경계하게 되었다. 낙엽 밑에 뱀까지는 아니어도 허점을 보이기는 싫은 상대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무리가 있지는 않는지 물었던 건 이해할 만하네. 그야 확인해 두어야 하는 부분이지. 나아가 자네와 나의 관계에 대해 은근히 추궁했다더라고. 내가 진정 자네에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 둘이 보이는 것과 다른 관계가 아닌지, 내가 혹시 자네의 비밀을 주고 자네를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길 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웃게 되었다. 정말로 도훈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물론 돌려 물었겠지만 도훈님이야 가운데를 잘 짚어내니까.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면 밤에 편히 자지 못하겠군. 마지로 태어나지 않아 마지가 되어버린 불쌍한 인간. 물새처럼 서서 자는지도 몰라. 자은은 웃다가 흘린 눈물을 닦았다. 웃긴가? 쫓겨날까 몸을 사려야 하는 나는 웃기지 않는데? 큰 위기감 없는 얼굴로 인군이 말했다. 그러지 말고 호우님을 좀 안심시켜 주시게. 외류 자네가 내 약점을 쥐고 있다고 말해보면 어떤가? 어떤 약점이 좋을까? 인군 자네가 실로 위험한 짓을 저질러 영혼이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몸이라고? 곤란하네. 더 경계하실 듯하니. 적당히 하찮으면서도 그럴듯한 게 없겠나? 인군이 고개를 저었다. 자네가 물에 빠진 걸 내가 건져 올렸다? 목숨을 구한 은인 같은 건 너무 흔한데. 자네가 외의 백제인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문서를 내가 빼앗았다? 아니, 이건 어떤가? 자네가 실없이도 나를 애모해 결코 내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됐네. 들어가 보기나 하게. 농을 나누다 보니 길이 줄어든 것처럼 어느새 대문을 넘어서고 있었다. 나를 데려왔다고 직접 구하여 쓸모를 강조하지 그러나. 흥! 나 같은 보물을 놓칠 정도의 집안이면 다음이 없는 것이 맞지. 식객이 자긍심을 잃지 않아 다행이라고 여기며 자은은 호은의 방문 앞에서 호은을 불렀다. 호은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성이며 자은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은이 숨 돌릴 새도 없이 곧바로 입을 떼었다. 임혜전의 초대를 받았다. 자은도 임혜전이 어딘지를 알았다. 선왕 시절 월지 곁에 지어진 근사한 건물로 사신을 대접하거나 군신에게 큰 연회가 베풀어지는 장소였다. 형님이요? 그거 굉장한 영예네요. 형님이라는 말이 곧바로 나와 자은은 속으로 만족했다. 호은도 만족해하리라 믿고 표정을 살폈다. 급한 자랑이 소환의 이유였다니 귀여운 구석이 있다 생각하면서. 나뿐 아니라 너도. 제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누가 상문사의 말단을 임혜전에 불러요? 호은은 자은의 말들을 모두 예상했다는 듯 작게 혀를 쳤다. 척하면 척 알아들어야지. 이것은 정식 연애가 아니다. 왕께서 곁에 둘 인재들을 구하기 위해 가까이 훑어보고 싶어 하심이야. 왜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냐? 그걸 내가 어떻게 눈치채? 하고 사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런 관심이야말로 전혀 원하지 않았다. 저를 심히 가까이 보셔도 큰일이지 않습니까? 호은이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냈다. 나도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너도 지금 그 자리에 흡족한 채 그대로 머물면 안 된다. 계단 몇 개쯤은 힘내 올라가 주어야 해. 먹을 것 부족하지 않고 입을 것도 없지 않으며 땔감 또한 수북한데 과욕을 부리는 게 아닙니까? 과욕? 지금 가진 것들이 언제까지고 그대로 일성 싶으냐? 다음 역병은? 다음 전쟁은? 흉년이 이어지고 대수가 휩쓸면 전장의 칼이 갑자기 우리와 가까운 곳을 향하면 미리 대비해 두지 않았다가는 굶고 병들고 흩어지고 죽을 것이다. 너는 내가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이다. 그걸 잊지 마라. 태평성대의 전장과 정장,
이야기를 벌써 꺼내십니까?

누가 들을까 무섭습니다. 게다가 저를 말로 여기시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입 밖으로 꺼내시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십니까? 어떻게 느끼든 내 놈이 공부하고 오느라 집어삼킨 것들을 갚으려 노력하라. 그 정도 계산은 너도 하겠지? 계산하라 하시니 말인데 제가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헛되이 날릴 뻔한 것이잖아요. 어쨌건 그 대가가 내 머릿속에 남았잖아. 쾌변이나 늘어놓으니까 서랍을 여인들이 흉보지요. 하란 대로 잘 따르던 예전에 너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 깊은 물에 빠뜨리고 왔습니다. 금성까지 채 돌아오지 못했지요. 호은과 자은은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씩씩거렸으나 둘 다 뜨겁다고는 할 수 없는 성정인지라 어디로도 가지 않는 말씨름을 관두었다. 호은이 거칠게 자리에 앉았다. 임해전의 가수는 지나치게 눈길을 끌지 말되 너의 재치는 두드러지게 뽐내야 한다. 어려운 걸 시키시네요. 하인은 하나만 데려갈 수 있는데 너는 또 그 백제놈을 데리고 갈 테냐? 물어보고요. 그자가 잘도 거절하겠다. 인권에 어디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어딜 가서나 제 밥그릇은 챙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면이 싫어. 솔직히 우리보다 나은 집안을 골라 식객이든 무엇이든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체주로 기운이 꺾인 육두품 집에 왜 머무는 거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쪽인데도 어쩐지 그자가 베푸는 꼴이 되는 것이 싫다. 듣다 보니 싫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 사이를 어떻게 중재할지 고민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고민이 떨어질 새가 없었다. 연애 아닌 연애의 날이 다가올수록 잠자리가 옅어졌다. 잠을 자지 못하니 낮에 자잘한 실수가 늘었다. 자은답지 않은 옷자를 계속 낸 데다 관복에 먹을 크게 묻혀버린 것이 어이없는 실수였다. 벼루에 소매를 담그다시피 했다. 자은은 예상되는 어려운 밤이 얼른 지나가 버렸으면 했다. 호은이 화내지 않는 만큼만 스스로를 내보이리라 작정했다. 호은과 자리가 붙어 있을 것이고 호은을 엄폐물 삼아 앉으면 중요한 사람들은 아무도 자은을 보지 못할 터였다. 호은의 짐작이 틀리지 않아 인구는 월지와 그곳에서 키운다는 색다른 동물들을 보고 싶어 했다. 당일이 되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공중대는 수준이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까다로운 자리인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특유의 무거움도 있고 입장의 차이도 있을 터였다. 하루만 인권과 입장을 바꾸고 싶다는 못된 마음이 들었다. 누가 굳이 묻지 않거든 백제인이라 하지 말게. 아니 웬만하면 대충 얼버무리게. 이제와 괴념하는 이가 있을까? 그만큼 예민한 자리란 말일세. 동생들은 호은과 자은이 최선의 모습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머리를 다시 빗어라, 가락지를 껴보아라, 빼보아라, 허리띠 높이가 틀렸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신라 남자들은 이상한 허영이 있어서 나이가 한참 지나도 소년처럼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 하잖아.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이들은 매우 적고 사신을 뽑을 때도 미려함을 따지지 않나? 허영은 허영이지만 온 나라가 그럴 때 좀 이용하는 게 어때서? 도은의 말을 듣다가 도은도 호은을 좀 닮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했으나 생각만 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사람만큼이나 빗질을 잘한 말들을 타고 갔다. 길의 앞뒤로 가마와 말을 탄 다른 이들이 보였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아름다우신 밤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 그래. 여기 왔던 같은 하루.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난 몇 주 동안 온 나라가 선거운동의 열기로 들썩였습니다. 유행가 리듬에 어떤 후보의 이름이 섞여 동네 여기저기로 울려 퍼지기도 하고, 차가 많이 다니는 교차로마다 자리를 잡고 연신 폴더 인사를 하고, 또 누군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을 맞추며 악수를 건네고 명함을 나눠주면서 시선을 붙잡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마주치셨겠지요? 네, 오늘이 바로 6.3 지방선거입니다. 이미 각 지역의 투표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둘러 투표를 마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집에서 쉬다가 늦지막히 나가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런저런 공약 중에 노동공약 기억 남는 게 있으신가요? 공약을 진짜 권리로 만드는 건 일하는 우리들의 투표 참여입니다. 정치가 당장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정책에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요? 132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132 라디오는 6.3 지방선거 전에 녹화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언론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고 뉴스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5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부쩍 더워요.
5: 네, 엄청 덥습니다.
6: 지구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5: 네, 네. 6월 같은 날씨예요. 네. 네. 그 지난 한 달 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6: 네, 오늘 노동 뉴스 진짜 노동자였던 삶의 냄새, 땀방울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전북 지역 고용시장 이야기인데요. 아마 네. 곧 이후에 방송이 될 것 같은데, 통계를만 보면 4월 기준 전북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2만 2천 명이 늘어서 2024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5: 아, 네. 네. 취업자는 2만 명 늘었다.
6: 그렇죠. 24년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주당 17시간 미만 초단기간 취업자는 2만 5천 명이 늘어나고, 아, 그런데 45에서 53, 3시간 취업자는 2만 6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 노동자가 늘기는 했는데, 예, 임시 노동자이고 상용직은 오히려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5: 단시간 노동자 중심으로 많이 늘고 이제 전일 이제 노동자들에게
6: 그렇죠. 실질적인 예, 안정적인 줄었다는 네, 얘기인데요. 네. 그리고 또 전주시 평균 임금이 10.6% 올라서 도내 최고를 기록하긴 했는데. 네. 노동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고 또 그중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5: 네.
6: 특히 그 29세 이하 청년층이 1인 자영업자가 무려 254%나 늘어났다는 건데요.
5: 네.
6: 이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5: 네.
6: 뭐 배달 라이드라든가 플랫폼 노동 같은 어떤 강요된 사장이
5: 네.
6: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또 여성 노동자 또한 15시간 미만 쪼개기 구인이 이제 늘어나서 비중이 15%나 늘어난 그래서 양질의 어떤 노동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뭐 수는 늘어났지만 노동 현장은 매우 열악하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5: 아이고, 그렇군요. 오늘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서 이제 고용 동향을 살펴볼 텐데 일단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고요.
6: 예.
5: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6: 예. 두 번째는 전북 자치도와 전북 노동권익센터가 편의점 업계와 손을 잡고 5월부터 11월까지 이전 노동자 연계형 쉼터
5: 네.
6: 10곳을 운영합니다.
5: 연계형 쉼터라는 거는 이제 편의점을
6: 그렇죠.
5: 쉼터로 활용한다는 거죠.
6: 예, 전주에 5곳,
5: 네.
6: 그다음에 완주 2곳, 익산 2곳, 김제 1곳인데요.
5: 네.
6: 이제 이곳에 방문을 해서 명단에 서명을 하시면 그 매월 비치된 기프트 카드로 음료 한 잔을 무료로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아, 그렇군요.
6: 예.
5: 일단은 좋은 소식인데 전주 다섯 곳이 어느 곳인지 혹시
6: 예. 전주 다섯 곳은 중화산동 도청사랑 CU 중화산동이죠.
5: 네, CU 네. CU와 주로 CU와
6: 그렇죠.
5: 지금 전주는 도청사랑, 하고 있네요.
6: 송천 제일 서신 미소점
5: 네.
6: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전주 뉴타운점
5: 네. 아, 라이더 분들 듣고 계시면
6: 네. 네. 참고를 하셔서 꼭 방문해서
5: 네. 네.
6: 음료 한 잔씩 드시고 하시면 좋겠고.
5: 어쨌든
6: 길 위에가 곧 일터인 분들이잖아요.
5: 네. 라이더 대리기사 이렇게.
6: 그렇죠.
5: 네.
6: 한여름 폭염과 폭우를 피할 공간은 이게 복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잖아요. 네. 비록 지금은 편의점 10곳인데요. 이 작은 쉼터가 도래 곳곳에 좀 촘촘히 확대돼서 우리 이동 노동자들의 땀을
5: 네.
6: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아, 좋은. 매월 20만 원인데
6: 예.
5: 이게 이제 소진되면은 안 돼요.
6: 안 되잖아요.
5: 그래서 막 조기에 소진되는 네. 편의점도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6: 네.
5: 그래서 아마 이제 6월 이 방송 들으면 6월 초에 나갈 건데
6: 네.
5: 네. 더 더워지니까
6: 네.
5: 또 쉬더라도 이렇게 음료 한 잔 편하게 마시고 눈치 안 보고 이제 쉴 수 있도록
6: 예.
5: 그런 편의점 전주 연계형 쉼터 많은 네.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5: 좋은 소식입니다.
6: 세 번째 소식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조합원 1,205명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먼저 해야 할 노동 정책을 조사를 했습니다.
5: 네. 네.
6: 그래서 노동자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냐? 라는 질문에 1위가 5인
5: 뭡니까?
6: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휴일 공휴일 수당 지원이 1위를
5: 네.
6: 차지했습니다.
5: 그렇군요.
6: 아마 이것은 그 법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5: 네.
6: 서름이 반영된 결과 아닌가
5: 네.
6: 싶습니다.
5: 아,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저희한테 상담이 오는 경우도 꽤
6: 많죠.
5: 예, 있는데
6: 네.
5: 역시나 이제 진짜 고르게 법이 적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군요.
6: 사실은 절박한 곳이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5: 그렇긴 네. 하죠. 예, 예, 맞습니다.
6: 두 번째는 그 2위는 산재 임금 체불 또 근로 감독권의 지방 이양이
5: 네. 예,
6: 차지했습니다. 아마 이건 가까운 곳에서
5: 네.
6: 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신속하게
5: 네.
6: 예, 풀어가기를 바라는 우리 노동자들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5: 네. 최근에 이제 저희 전북도도 이제 하반기부터 네.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가 이제 전북도에 이양이 되잖아요.
6: 그렇죠.
5: 그래서 이제 좀 기대가 도민들로 노동자들도 그런 기대가 좀 있나 봐요.
6: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왕 도입된 제도인 만큼 조금 좀 실효성 있는
5: 네네.
6: 그런 제도 이행이 됐으면 철저한 좀 준비를 해서
5: 맞습니다.
6: 우리 노동자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네. 그런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타 의견으로는 주 4일제 도입 그다음에 또 비정직 차별 해소
5: 네.
6: 뭐가 그 뒤를 이어서 차지를 했습니다. 아, 지금 지방선거 네. 기간이잖아요.
5: 네, 네, 맞습니다.
6: 그래서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외치지만 정작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어쨌든 아픔을 좀 메모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가고 어쨌든 노동자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선거에 꼭 네. 참여를 해서 네.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공약이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 참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
6: 그럼요.
5: 네, 이런 게 진짜 네. 필요한데 어쨌든 이제 전북 지역의 노동자들이 이제 이렇게 정책 설문조사를 한 것이니만큼 우리 이제 당선된 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정책화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6: 네, 하여튼 권리는 당사자들이 네네네. 적극적으로 나설 때
5: 그렇습니다.
6: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
5: 네,
6: 그건 맞습니다. 바로 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5: 그렇죠.
6: 네, 네.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이주 노동자 이야기인데요.
5: 빠지지 않죠.
6: 그렇죠.
5: 매달 사건이 있습니다.
6: 네,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A씨는 고용 허가제 그 뭐 E9 비자라고 하던데요. 가족 동반이 안 된다며요.
5: 맞습니다. E9 네. 가족 동반이 안 되고 있죠.
6: 지금 8년째 타향살이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족 못 본 지가 2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미등록 체류자가 된 분들이 고향조차 방문하지 못한다는
5: 그렇죠.
6: 것은
5: 그
6: 정말 이것은 아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더 아픈 것은요. 고창의 한 축산 농장에서 일하다 일주일 만에 왼손 네. 손가락이 절단된 네팔 노동자 B씨의 이야기입니다.
5: 아, 네.
6: 사고만큼 더 아픈 것은 그 이유인데요.
5: 네.
6: 현행법상 5인 미만 농업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전 뉴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서 현행법상 5인 미만 농업사업장은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5: 가입이 이제 의무가
6: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네. 농장주가 이제 필수로 가입해야 할 농업인 안전보험마저도 또 가입이 또 안 돼가지고
5: 네 아이고
6: 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반려했고
5: 네
6: 그래서 지금 치료비 문제라든가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해고 통보 또 기숙사 퇴거까지
5: 네
6: 있었거든요
5: 아이고. 네. 네.
6: 그래서 지금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5: 네.
6: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아,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전해주신 이야기는 네.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니까
6: 네.
5: 사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6: 네. 그렇죠.
5: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족 동반을 좀 허가해달라는 이나인의 요구들이 네. 많이 있었는데
6: 그러니까요.
5: 여러 비자 중에 가족 동반이 허가되는 비자도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이제
6: 이나인은
5: 안 되고 있어가지고
6: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5: 이제 요즘은 이제 연장하면 네. 최장
6: 9년까지 가는 거죠.
5: 이제 예, 예 네. 있을 수 있거든요.
6: 근데 계속 가족이 못 들어오게 되면은 잘못하면 못 볼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5: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소식을 전해 주신 것 같고.
6: 예. 어쨌든 우리 농촌 또 그다음에 공장 이제 이주 농장 없으면 들어가지 않거든요.
5: 그럼요.
6: 예. 그래서 뭐
5: 정말 그렇습니다.
6: K 농촌의 구원투수라 이렇게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5: 맞습니다.
6: 예, 일하다가 다치면 소모품처럼 네. 이렇게 버리는 것은 글로벌 전북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는 국적을
5: 네.
6: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 법령의 허점을 핑계대는 비정한 제도는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제일 이게 산재 이게 네. 참 이게
6: 너무 안타까워요.
5: 농업급에 네. 대한 이게 빨리 시정돼야 되는 문제고 저희도 이제 저희 단체도 몇 번 이게 이제 이런 그 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이제 제대로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사실 이거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장주도 보험 처리하면은 너무나 이제 가벼운 문제인데
6: 그렇죠.
5: 이게 이제 복잡하게 만든 거죠. 치료를 네. 치료비를 또 지불하고 그러려면 맞아요. 심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재해 기간에 임금도 어쨌든 근로기준법상 주게 돼 있는데
6: 그렇죠, 그렇죠.
5: 보험으로 안 되니까 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농장주분들도 생각을 진짜 많이 바꿔가지고 네. 어쨌든 보험은 진짜 가입을 해야 된다.
6: 맞습니다. 제도적인 어떤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만 농장주의 인식도
5: 네.
6: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5: 맞습니다.
6: 그래서 그래야 우리 농촌 어떤 그 노동 문제도 네. 좀 보드랍게 좀 해결될 네. 수 있지 않을까.
5: 지금 해마다 네. 막
6: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5: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느는 것보다 정책이 따라가는 속도가 너무 더뎌가지고
6: 맞습니다.
5: 정말 네. 이게 진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할 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점검하고 네. 시행이 되지 않는 것에 희생자들이 또 이제
6: 맞습니다.
5: 작은 사업장에 이제 사업주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6: 네. 하여튼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나섰으면 하는 네, 바람 네, 네. 간절합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5: 네.
6: 이것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좀 좋은 얘기입니다.
5: 아, 그렇습니까?
6: 정읍 씨가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온 계절 노동자 네. 143명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와 또 고용주 네네네. 준수 사항을 네.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읍에서 710여 명의 계절 근로자가 네. 농촌 인력난을 돕고 있는데요. 숙소 마련이 어렵거나 또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 하루 단위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도 운영합니다.
5: 아, 네네.
6: 아주 그렇군요. 굉장히.
5: 네.
6: 예. 그래서 하루 인건비가 11만 원인데요.
5: 네.
6: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5: 네. 아, 네. 이거 이제 사실 이제 저희도 네. 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구해왔던 건데 인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니까, 천장 점검을 한다니까 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 이것도 이제 제대로 좀 이렇게 점검돼서 결과도 좀 발표됐으면 좋겠네요.
6: 아, 그렇죠. 그것도 네.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권보호는 노동자를 감시하고 또 이탈을 막는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5: 네,
6: 안전한
5: 네.
6: 숙소, 그다음에 네. 정당한 대우, 네. 어떤 이런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5: 네.
6: 농가의 책임 있는 고용 관행이 정착될 때 비로소 농촌 인력난도 근본적으로
5: 네.
6: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 그래도 이런 점검에 나섰다니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네 5월 달에 네. 이제 사실 선거여가지고 네. 노동뉴스가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 뉴스에 막 가려져가지고
6: 그렇습니다.
5: 노동뉴스가 지역뉴스가 많지는 않는데 네. 사실 후보들이 그런 거를 막 적극적으로 공약화했다면 훨씬 더 많은 노동 뉴스가 있었겠죠.
6: 맞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노동 소식을 이렇게 나누면서
5: 네네.
6: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던 단어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결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다친 이의 손을 또 잡아주고 땀 흘려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보상해주고 또 오늘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맞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5: 네,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한 달에 이제 한 직종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특별한 직종이라기보다는 1년에 한 번씩 전북 지역의 고용 동향을 발표해서 비정규직과 취약노동자의 실태를 이렇게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의 노현정 정책국장님을 모시고 지역별 고용 동향상의 전북 지역의 고용 동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7: 안녕하세요. 노현장입니다.
5: 네. 그 뭐 이걸 이제 해마다 해오고 계신데 잠깐 이 통계에 대해서 간단히 그래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7: 네. 저희 도센터가 2021년부터 지역별 고용조사의 원자료를 가공해서 전북 지역의 어떤 주요 노동 동향을 보고 형태로 발표해 왔고요. 근데 매년마다 이제 보고서를 내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서를 내는지 모르고 또 내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많이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지역의 어떤 노동 동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실업률이나 많은 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냥 뭐 취업률, 실업률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지역의 어떤 그 노동의 동향들을 살피지 않으면 어쨌든 뭐 지금 선거 기간이어가지고 뭐 많은 후보들이 뭐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지역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지역의 경제도 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매년마다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또 우리 사회자 분이신 우리 유기만 국장님도 같이
5: 네,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7: 있잖아요. 네.
5: 일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이 보고서는 볼 수 있고.
7: 네, 볼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또 요약본도 네, 살펴볼 수 있고요.
7: 네, 그렇습니다.
5: 주요하게는 이제 비정규직 그 취약 노동자의 어떤 현황 분석, 뭐 임금, 노동 시간의 변화 이런 것이 이제 주된 어떤 내용일 텐데.
7: 네.
5: 뭐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큰 변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7: 많은 분들이 이제 노동 동향을 내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비정규직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이제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취약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비정규직의 규모를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북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그 사실은 이제 국가가 그 이제 시군은 발표를 하지 않지만 전체 그 이제
1: 광역 시도.
0: 광역, 예, 광역 시도의 비정규직 규모를 매년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조사의 방식이 지역별 고용조사랑 다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지역별 고용조사상의 비정규직 규모는 사실 근로 형태별 조사상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근로 형태별 그 비정규직 규모보다 다소 높습니다. 다소 높은데, 일단은 이제
1: 특수고용이 포함되고 막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근로 형태별 조사상의 전라북도의 비정규직 규모는 24년도에 41%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2021년도부터 비교를 하면 소폭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 저희도 감소하긴 했지만 저희는 한 58.3, 전반적으로 전체 퍼센테이지가 좀 여기 보시면 한 38.9%고요. 이제 성별로 따지면 여성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규모가 남성보다 한 높은데요. 그 작년은 다소 감소했어요. 네. 이제 감소해서 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전반적으로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도에 여성 비정규직은 다소 감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일단은 뭐 통계 수치상으로는 반가운 소식인데 전국보다는 어쨌든 높고 전북이 감소하고 있더라도 전국이 38.2% 임금 노동자 중에 38.2%가 비정규직이고 전북은 41%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최근에는 또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비정규직 규모가 점점점 늘고
0: 늘어나겠죠.
1: 있어서 사실 굉장히 이제 그 고전적인 의미의 비정규직 규모가 약간 좀, 좀 변해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었군요. 그리고 또 혹시 더뭐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그 연령대별 특징이라든지 아까 뭐 그런 이야기 해 주셨는데 어떤
0: 이제
1: 특징들이 좀
0: 성별의
1: 있습니까?
0: 특징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연령대별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전북 지역은 어쨌든 연령대별 비정규직에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그냥 당연히 60대 이상의
1: 그렇죠.
0: 그 고령의 연령층의 비정규직이 무려 75%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연령은 가장 이제 노동을 시작한 20대의 연령이 33%입니다. 그다음이 50대, 40대, 30대 순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전체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령별로는 다 줄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전북 지역은 60대와 20대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특히 이제 20, 30대는 비정규직 중에도 계약직만 무려 40% 이상이 증가했고, 50대는 단시간 계약직, 60대는 단시간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북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료들을 검색해 보니까 전북 지역의 청년들의 고용을 하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 혁신도시의 그런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단시간을 뽑는 뭐 연금공단이나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약간 뭐 체험형 인턴이나 프로젝트성의 어떤 계약직 중심으로 20대가 는게 아닐까. 2030의 어떤 계약직 비중이 늘어났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고령화가 되면서 저희 전북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40대의 어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40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물론 1인 가구 수도 많겠지만 가정을 꾸리고 있는 40대 연령층은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는 경향성이 높아서 단시간 일자리도 그렇게 급감한 게 아닌가 좀 추정해봤습니다.
1: 그 저희 단체로도 이제 60대 고령층에 이제 상담도 좀꽤 오거든요. 비정규직 그리고 쪼개기 계약도 있고 이제 초단시간. 근데 여성분들은 초단시간 상담도 많은데 어쨌든 이제 비정규직이 줄긴 했는데 사실 청년층은 계약직이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단시간이 증가했다. 이거는 약간 좀 살펴보면 이게 진짜 고용의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연령별로 살펴봤는데 이제 주로는 어떤 업종에 비정규직이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나요?

0: 2024년도 기준으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올해는 25년도 기준으로는 부동산업이 무려 57%가 넘었고요. 그 다음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 다음이 숙박 및 음식점업입니다.
1: 예상이 되는 업종.
0: 그렇죠. 이 세 가지 업종이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비정규직의 가장 비중이 1등이었다가 2등이었다가 3등으로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보통 부동산업은 이제 그 이름 자체로 네. 생각했을 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공급하는 네. 업이고 보건업 같은 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거주 복지시설의 네. 어떤 상담, 운영업, 그다음에 상담을 하는 시설 관련한 업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숙박 음식점업은 민박업소나 이런 네.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산업으로 뭐죠? 규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봤을 때에는 매년 거의 10년 이상 1등하고 있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전북 지역은 45%가 비정규직이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종사자, 그다음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순입니다.
1: 네.
0: 그리고 전년 대비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건 농림업의 숙련 종사자, 그다음에 관리자, 사무 종사자 순인데요. 이 단순 노무 종사자에 도대체 어떤 직종이 포함되었는지를 보니까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단순 노무직을 하시는 분들, 또 청소, 경비,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 또는 가사보조나 또는 육아, 또는 농림업에서 단순한 노무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 단순 노무 종사자에 포함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서비스 종사자는 말은 서비스지만 우리가 흔히 주변에 있는 요양보호사나 네. 또는 간병 하시는 네. 분들, 양육, 육아도우미, 또는 검침원들, 또 주차관리, 배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런 일을 하는 곳에서 비정규직이 매우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그 이제 전에 단시간 노동자가 네. 많이 늘었다고 했고 통계상으로도 이제 지금 전국 통계로도 초단시간 노동자가
0: 네.
1: 더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0: 네.
1: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제 15시간 미만 주 노동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지칭한 말이잖아요.
0: 네. 네.
1: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통계가.
0: 여기도 아까 이제 비정규직 비중이 여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 노동자의 비중은 여성이 무려 남성보다 2배 이상 한 4만 6천 명 정도로 네. 추정이 됐고요.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여성이 71% 정도가 돼요.
1: 전체 초단시간
0: 그렇죠.
1: 노동 중에.
0: 노동자 중에.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의 규모 차이가 한 2만 7천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왜 이럴까?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검색을 찾아보니까 어쨌든 요양보호사나 아이 돌봄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뭐 장애활동 지원사 이런 분들도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인데 굉장히 단시간 하루에 두세 시간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비중으로 한 이런 여성의 비중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예를 들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커피숍이나 대학교 안에 상권 안에서의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5시간 미만의 어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배제되면서 어떤 비중도 높아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1: 아니 네. 추정이 아니고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0: 네.
1: 주휴수당 안 주려고 1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정말 네. 요양보호 기관도 있고
0: 네.
1: 강사분들도 예, 공공기관에서도
0: 네.
1: 아예 제가 그 공고문에
0: 네.
1: 뭐 1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0: 하라고
1: 예, 공고 지침을 내리는
0: 네.
1: 것도 최근에 상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 지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세팅을 더 일해줄 수 있지만 이 뭔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초단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별하게 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통계상으로도 이게 나왔네요.
0: 네,
1: 갈수록 그렇습니다. 증가하고 있다는 네. 게 참 슬픕니다. 그래서 이 초단 시간 노동자도 뭐 차별 없이 뭐 그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목표가 비정규직 공정수당,
0: 네,
1: 공정임금 제잖아요.
0: 네, 네.
1: 이런 것도 이제 사실 그런 어떤 것들이 반영되면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청취자 중에 이제 이런 것을 대놓고 초단시간, 15시간 이하로 막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분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례를 모아가지고 이런 불합리함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물론 익명과 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제도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25년도 최저시급 1만 원이 이제 넘었잖아요. 그렇죠. 실질 최저임금 근데 인상률은 마이너스라고요.
0: 네. 여러분들이 통장에 받으시는 임금과 달리 그 우리가 그거 그런 임금,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온 임금을 명목 임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해 소비자 물가가 오르잖아요.
1: 그렇죠. 오르는
0: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네. 그 소비자 물가를 대비했을 때 계산을 하는 임금이 실질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임금 명목 임금이지만 내 돈으로 예를 들면 콩나물을 하나 샀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살 수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실질 네.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그 최저시급이 도입된 지 몇 년 만에 만 원으로 도입됐냐면 찾아보니까 한 37년 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 원이 돼서 기뻐했지만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평균 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가 그 임금 안에서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2014년부터 25년까지의 전북 지역의 평균 임금이에요. 한 14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그 올해 저희의 전북 지역의 명목 임금은 여성 남성 포함해서 282만 원입니다. 네. 이거를 소비자 물가 지수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떨어지냐면 무려 240만 원대로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실제 한 달에 280만 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24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오르고 올랐으니까. 있어요. 근데 네. 2023년도부터 무려 1% 이상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도 하락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25년도가 마이너스 0.4%로 실질 임금의 소비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락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전에 질문한 것과 연동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최저시급 1만 원으로 올랐어 너무 기뻤지만 실제 받는 임금으로는 구매력이 저하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비정규직 비중도 높고 초단시간의 비중도 높은 이런 분들에게는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다른
1: 그렇죠.
0: 직종보다. 네. 그래서 이 실질임금의 하락이 이 생계 위협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200만 원에서 뭐 210만 원으로 월급은 올랐지만
0: 네.
1: 200만 원일 때보다 살 게 더 줄어든 거죠.
0: 네,
1: 물가가
0: 거죠.
1: 올라서. 네네. 그래서 이제 명목 임금은 200에서 210만 원이 된 거지만 구매 능력은 200만 원보다 적어진
0: 네.
1: 막 190만 원 정도 되었다.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런
0: 네,
1: 뜻인
0: 네.
1: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사실 물가가 오르고 이게 끝없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0: 네.
1: 뭐 정부가 뭐 고유가 지원금도 주고 있지만 사실 한 그런 어떤 고유가 지원금으로만 물가가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해 또 이제 최저임금을 참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이 갈수록 커지는 이 양극화 소득 격차 이거 진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데요.
0: 네.
1: 아, 참 빨리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정상화 중에 우리나라가 역대로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또 성별임금 격차인데
0: 네, OECD 국가 중에 네. 한 거의 15년 이상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별임금 격차죠.
1: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0: 네.
1: 이런 공직사회나
0: 네.
1: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사실 차별이 그렇게 임금 격차가 이제 있지는 않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0: 네.
1: 초단 시간이 많아지고
0: 네.
1: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이런 그리고 네. 여성 직종 중에
0: 네.
1: 여성이 많은 직종이 이제 계속 최저임금에 묶여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그 지금 해소를 못하는 어떤 걸림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어떤 상황인가요?
0: 이제 여기 그림으로 이제 네. 성별을 표현했는데 뭐 이제 멀리서 보여서 안 보이시긴 하지만 이제 녹색이 남성이고 보라색이 여성인데요. 25년도에 남성의 임금은 335만 네, 원이에요. 네. 정부기. 여성은 287만 원입니다.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한 거의 100만 원 네.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제도 지역에서 뭐 성별임금 격차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여성의 임금이 무슨 이유로 성별이라는 이유로 100만 원의 차이가 물 10년 이상 계속 1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한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할 때 여성은 한 66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1: 네. 그것도 네. 조금씩 개선이 됐네요. 24년에는 그래도 65.3%?
0: 네. 더 늘어났죠.
1: 24년에는 65.65%?
0: 그러다가 다시 66.9%로 네. 올랐습니다.
1: 66.9%로 네. 약간 격차는 조금 네. 조금씩 줄어왔다는 거잖아요. 네. 네.
0: 근데 그래요. 이제 이걸 실질 임금으로 계산하면 이 격차가 해소되냐? 절대 해소가 안 돼요. 그만큼 그래요.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네. 여튼 여성의 임금이 어쨌든 남성의 임금보다 100만 원 이상이 낮다라고
1: 여전히.
0: 하는 네, 네.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싶고요. 이건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공간, 어떤 일터에서 일한 결과인데 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은 하고 여성이라는 성별이라는 어떤 차이로 임금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뭐 성별임금 공시제, 임금 공시제를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올해 이재명 정부는 법을 만들어서 임금 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서울시도 이미 몇 개 지자체는 주요 공공기관의 임금을 공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시제도를 통해서 아까 이제 공공기관은 성별임금 격차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주요 행정기관을 뺀 어떤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의 기관들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시해서
2: 그렇죠.
0: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공개되고 그것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1: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해서 문제예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네.
1: 안정된 일자리보다는 그것도 참 네, 그 혹시 이제 최저임금
0: 네.
1: 단시간 이런 네. 걸 했었는데
0: 네.
1: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도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
0: 맞아요.
1: 어떠셨나요?
0: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1: 월 소득이
0: 그렇죠. 왜냐하면 네. 최저시급은 우리 제도잖아요. 한국 사회 네.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는데 25년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만 30원이었고요. 그 월로 계산하면 한 209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월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한 27%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1: 네.
0: 전국보다 한 0.9%가 높고 물론 전년 대비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 25년도에 감소하긴 했지만 어떻게 또 최저임금을 못 받는 직종에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1: 단시간 노동자들은 또
0: 뺐잖아요. 이제, 네. 초단시간 노동자를 빼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웠죠. 우리 전북 지역이 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높았고
1: 네.
0: 직업별로는 뭘까요? 단순 노무 종사자가 무려 40% 가깝게 높게 네, 나타났어요. 네. 네.
1: 그래요. 초단시간 노동자를 빼고
0: 그렇죠.
1: 이제 그렇더라도 그 중간에 뭐 20시간, 30시간 이렇게
0: 네.
1: 그런 노동자들도 많은 모양입니다.
0: 네.
1: 그런 분들 어쨌든 월 소득이 이제 임금으로 한 달을 먹고 사니까 월 소득이 이제 최저 임금 정도는 이제 최저 임금이 이제 최저 생계비 수준이니까
0: 그렇죠. 네.
1: 그런 소득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갈수록 단시간 노동자가 많아져가지고
0: 네.
1: 이제 생활이 어려움을 느끼는 호소하는 그런 층이 많아진다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분석에 따르면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0: 네.
1: 이제 특히나 이제 초단시간이나 최저시급 미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고 이제 또 나오고 있어요.
0: 네.
1: 어느 정도입니까?
0: 일단 60대가 가장 높았어요. 성별로는 여성. 그리고 연령대는 60대가 초단시간과 최저시급 미만의 비중이 높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초단시간은 여성이 71% 넘었고 60세는 87%를 넘었고
1: 네.
0: 그러니까 거의 60대 이상 여성들이 네. 어떤 노동을 하냐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노동이지만 네. 주변부 노동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노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1: 뭐 60세 이상은 네. 남녀가 다 그런 거예요.
0: 아, 그래요. 경비 노동을 네.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고령 연령대 금방 말씀하셨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어떤 그런 불안정한 고용 구조나 이런 저임금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특히나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가 네. 이제 없다 보 일자리 뭐가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고령층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이렇게
0: 네.
1: 그 취업을 원하고 그리고 사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고령층이 지금 노동시장으로 네네. 다시 편입되고 있는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런 층을 중심으로 초단시간 최저시급 미만도 많다.
0: 네.
1: 이렇게 이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0: 네.
1: 또 뭐 저희 지역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많은 지역이잖아요.
0: 맞아요.
1: 전북 지역이. 네. 그런 5인 미만 사업장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0: 여기 그림 보시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국보다도 2%가 높아요. 저희 전북 지역은 5인 미만 사업장이 19.3%, 이제 거의 2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은 연령대도 60대예요.
1: 네.
0: 60대가 30%를 넘고 있고요. 그다음 50대, 40대 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영세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노동권이나 기본 노동 기본권의 보호가 어쨌든 배제되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어쨌든 정부 정책들이나 지자체 정책들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이제 선거가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후보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언제부턴가 상병수당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네. 서류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 이런 상병제도가 도입된다거나 혹은 또는 금방 얘기했던 고령 노동자들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센터를 소개하셨는데 이런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상담과 이런 서비스가 지원됐으면 하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1: 네.
0: 뭐 건강 검진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1: 아까 전주 통계상 그 뉴스 브리핑 저 통계를 내다 보니까 청년층이 이제 창업을 많이 해가지고
0: 네.
1: 전주는 24년에 비해 25년도에 막 240%가 청년 창업자들이 증가했는데
0: 네, 네.
1: 참 그런 영세 사업장도
0: 네.
1: 사실 창업 중심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이런 어떤 열악하게 만드는데
0: 일조하는 것 같아요.
1: 좀 문제인 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영세한 어떤 사업체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동자들 지원 이거는 정말로 좀 심각해 보이고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사실 비정규직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약간 뭐 몇 퍼센트 등락은
0: 네네.
1: 있지만
0: 네.
1: 이 개선이 안 된단 말이죠. 특히
0: 네.
1: 이제 저희 지역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굉장히
0: 네.
1: 이제 비정규직도 높고 최저임금 미만도 많고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데
0: 네.
1: 이런 데를 좀 개선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합니까, 실제로?
0: 일단 뭐 지속적인 실태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한데요. 저는 일단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임금이었죠?
1: 공정임금.
0: 공정임금.
1: 네,
0: 저희는 공정임금까지는 바라진 않아도 생활임금 적용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생활임금 적용을 통해서 어쨌든 이분들의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초단시간의 근로를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이 있잖아요.
1: 네.
0: 네, 전북형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현 어떤 지자체의 어떤 공약이기도 한데 이런 서비스원의 어떤 기능을 강화해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어떤 작동을 하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어떤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 구조적인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하셨어요.
0: 그렇죠.
1: 예, 근데 산업재해 통계는 어떤가요?
0: 이게 이제 전북 지역의 그림인데요. 저는 이제 사실 뉴스로만 듣고 이 통계를
1: 네.
0: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전국이 사망 만인율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가입자 만 명당의 사망자 수의 비율을 사망 만인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국이 0.38이었어요.
1: 네.
0: 근데 전북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0.47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국의 사망 만인율보다 전북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년에 비해서 준 건데요.
1: 사망자 수가.
0: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전라북도의 어떤 그림입니다. 14개 시군을 표현하는 그림인데요. 군산 지역은 굉장히 산업재해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줄기는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5명, 김제 5명. 이게 이 파란색의 숫자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일하다가 죽은 사람의 네, 숫자를 네.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북 지역이 또 그래서 어쨌든 산업의 안전지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이 사망 만인율을 봤을 때 드러났고요. 또 이 여기는 이제 전국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 숫자입니다. 그래서 네. 전북이 재해율이 전국이 0.67인데 전북이 얼마죠? 0.77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전북은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는 지역이고 비정규직 비중도 높지만 또 일하다가 이렇게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의 비중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1: 이게 제조업 비중이 높은 뭐 울산이나 네. 경남
0: 네.
1: 이런 데를 이런 전남 이런 데를 빼고는
0: 네.
1: 굉장히 이제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거의 전북이네요.
0: 전북이죠. 그렇죠. 네.
1: 그렇군요.
0: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도 전년 대비 한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9명 정도 증가를 했고 어쨌든 도내 사업장이나 뭐 건설 현장 뭐 등등의 어떤 강도 높은 안전 점검이나 질병 관리 영역까지 포함한 어떤 종합적인 노동 안전 대책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네, 그렇군요.
0: 네.
1: 자, 이제 산업재해 통계까지
0: 네.
1: 시간 관계상 이제 저희가 14개 시군의 어떤 특징들도 이렇게 네. 돌파보면 좋겠지만
0: 네.
1: 오늘은 전북 지역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0: 네.
1: 들어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14개 시군 특히 특징적인 것들을 한 번 더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해마다 귀중한 통계 자료로 전북 지역에 없는 노동 동향을 발표하고 계신데요. 수고해 주신 노현정 국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잠시 노래 듣고 멘트 듣고 예,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무 데나 주차하고 차 빼달라 전화하면 다짜고짜 불만에다 전화 문통 주차 빌런 모두가 자는 밤에 우방팡팡 민원해도 자기는 아니라며 발뺌하는 소음 빌런 베란다 화장실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냄새 담배 빌런 분리수거는 고사하고 음식물인지 쓰레기인지 뒤죽박죽 뒤엉켜서 아무데나 막 버리고 어이 저기 이놈 저놈 육두 문자 방만에다 걸핏 타면 주먹 따짐 폭행에다 고소고발 어찌 또한 이쁜 일이야 형광등을 가로달라 박힌 변기 뚫어달라 오만가지 잔심부름에 공과 사는 구분 없고 노동법이 보장하는 휴게시간도 안 지키고 이것저것 따져먹고 사사건건 관여하니 갑질갑질 진상진상 빌런들의 세상이로구나 당신은 진상주민 아니죠잉? 아따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함께 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소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한마디에 미소 나는 행복일 터.
3: 얼씨구!
2: 수고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따뜻한 한마디에 힘이 나는 좋은 일 터.
3: 그렇지!
2: 존중받을 권리는 일하는 모든 분들의 기본 권리여. 그려 안 그려?
4: 존중과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 필수가 지켜지는 세상 같이 만들어 보아요잉

네, 이번 코너는 일할 땐이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듣는 노래 혹은 사연이 있는 노동요, 역사 속의 노동요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시간인데 오늘은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 소개해 드리고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은 뭘까요? 저희 회사에는 아주 이상한 투명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정수기 물통입니다. 분명 정수기 물통이 텅텅 비어있는데 다들 눈이 먼 건지 그 누구도 교체하지 않아요. 10번 중 8번은 참다 못한 여자 직원들이 무거운 새 물통을 끙끙거리며 굴려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옆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 남 직원들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인데 변하질 않아요. 지난번 교체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제가 회사에 일을 하러 온 건지 정수기 물통을 교체하러 온 건지 자괴감이 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정수기 물량을 미리 계산해서 제 텀블러에 물을 받아놓고 빈 물통을 봐도 신경을 끄기로 말이죠. 이렇게 마음먹으니 차라리 속이 편하더군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여름철 필수인 얼음입니다. 얼음 얼리는 과정 다들 아시죠? 틀에서 비틀어 빼서 통에 담고 다시 물을 받아 쏟아지지 않게 조심조심 냉동실에 넣고 그리고 한 번 얼릴 수 있는 양이 적다 보니 여러 번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잖아요. 정말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얼리는 사람 따로 홀라당 먹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심지어 얼음이 다 떨어진 걸 빤히 보고도 그냥 냉동실 문을 닫아버리는 빌런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뒤돌아서 툭 던지는 얄미운 한마디. 아, 냉동실에 얼음이 없네. 어쩌라고요. 없으면 본인이 얼리면 되잖아요. 이꼴 보기 싫어서 전 이제 회사 얼음을 끊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진짜 최고 꼴불견인데요. 무거운 비품 배달이 올 때입니다. 딱 봐도 묵직한 박스가 들어오는데 다들 모니터에 영혼을 판 것처럼 망구석이 되어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해요.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왜 다들 집 밖에 나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빌런이 되는 건지, 집에는 도대체 어떻게 대접받고 살고 계신 건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속 터지는 직장에서 탈출하는 길은 로또밖에 없어서 매주 토요일만 바라보며 출근하지만 그래도 이제 얌체 빌런들 사이에 좋은 동료들도 있어서 겨우겨우 버티며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직장에서 이런 투명 인간들과 함께 근무하고 계신가요? 제발 저만 이런 꼴 보며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데이식스 해피입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멜로디 때문에 밝고 신나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가사는 행복한 일상을 갈구하는 노래네요. 예, 사연자님이 왜 이 노래를 신청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함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정수기통 함께 갈아요 뭐 이런 거, 얼음도 함께 얼려요, 무거운 택배 박스 함께 날라요 뭐 이런 갈구의 노래네요. 그래요. 잠깐이면 진짜 귀찮은 일이지만 잠깐 같이 하면 또 즐거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배려들이 넘치는 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평등, 이런 직장 생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동료가 있어서 버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좋은 동료들이 많아지는 그런 일터가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었든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